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적곡으로요. 윤하의 오르트 구름. 네, 요크루트 구름 아니고 오르간 구름 아니고요. 예, 오르트 구름 아닙니다. 예, 오르트 구름. 자, 최근에 전 세계 웹 컨텐츠의 30%는 AI가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고 매끄러운 글을 보면 오히려 가짜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예전에는 사고나 실수였던 오타가 지금은 진정성으로 인정받는 시대. 요거 참, 네, 참 재밌죠. 이런 시대가 오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 주고받을 때 오타를 자주 내는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게시판 이용할 때 오타 내는 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글을 올리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막 적으시는 게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잘못 쓰거나 잘못 읽거나 오타가 불러온 잊지 못할 실수담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0: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4: 서울.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노래 안 끝나는 거 아닌가 했어요. 네. Love on Top, 비욘세의 Love on Top, 그리고 전에 들으신 곡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Baby였습니다. 약간 비욘세라면 정말 그냥 끝까지 계속 그죠? 전적으로 하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그나저나 오늘 오타 사연 좀 받아볼까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가드를 너무 내리시는데 사연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모라케산노님, 고마워 자기야, 사망해. 바로 그냥 예, 바로 그냥 단두대 위로. 고맙긴 한데 사망해. 하쿠나 마타타님, 한참 알라딘 스피치레스 떴을 때 그 가수 이름 나오미 스콧. 나오미 스콧 남자였나? 남자였던 건가? 미리네님, 며느리가 신발을 사줬는데 너무 감사해서 댓글을 급히 달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에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신발에 니은 받침을 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신발 고맙다. 딸이 난리치면 엄마 언니한테 보낸 문자 봐봐. 띠용, 신발에 니은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거 받으신 분은 며느리인데 이거 땀 좀 났겠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약간 이러면서. 추석풍님, 오늘 주제 이런 식이면 결국 또 남는 건 내장 대시경. 아, 나 이거 읽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나 하고 있었어. 내장 대시경. 그죠? 네. 로코홀릭님, 제 지인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이건 오타 얘기는 아니지만 노안으로 인한 에피소드죠. 친구가 생일 축하한다고 초코케이크 이모티콘을 보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노안 때문에 응아 이모티콘을 잘못 보냈더래요. 같이 있었으면 이런 거라도 매길 텐데 내 없으니까 이모티콘으로 대신할게. 어? 뭐 똥을 보냈다고? 같이 있었으면 나한테 똥을 먹이려고 했다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생긴 게 또 귀엽잖아요. 예. 그죠? 코파곰님, 알디 혹시 분노의 질주 봤어요? 아, 분노의 질주구나. 오타 날 뻔. 어디를 안 낸 거고 어디를 낸 거죠? 근데 영화 되게

이게 질 떨어지겠다. 질주를 하는데 분뇨를 하고 있어. 이거 무슨 이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지? 크리스토퍼 깜짝 놀라님. 올 때 콩나물 사와라는 엄마 문자에

미음 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빼먹은 거야. 응 임마. 용돈이 끊겼어요. 그 이런 건 너무 많죠. 이런 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또 음악 듣고 와서 또 보도록 하죠. 자, 브라이언 아담스, 랏 스튜어트, 스팅의 All for Love, 그리고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초록이 우거진 숲, 푸른 수영장, 얼음을 띄운 탄산 음료와 수박, 해변의 파라솔, 모래 사장의 샌들과 튜브, 여름의 로망과도 같은 풍경들이 콜라주 형태로 담긴 이 티저 영상에는 이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What's your summer? 우리에게는 냉면부 장관 혹은 저음의 권위자로 익숙한 존박의 새로운 싱글이 지난달 23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여름 감성을 듬뿍 담은 제철 신곡 여름은 돌아와 라는 곡입니다. 존박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도 이제 도맡아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진하게 담아냈는데요. 최근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의 신곡을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랑살랑하면서도 비트가 있는 펑키한 소울팝 장르로 레트로한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노래. 자, 현재 공식 홈에는 어쿠스틱 버전, 칠 버전, 옥상 버전, 한강 버전, 무반주 버전, 스탑 모션 버전 등등 아주 다양한 버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몇 개의 버전이 더 탄생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2주의 추천곡으로 만나보시죠.

자, 2주의 추천곡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였습니다. 존박 씨의 목소리는 참 낮은데도 불구하고 쓰임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네, 틀, 뭐 왁구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어디 갖다 놔도 그 틀이 참 안 어울리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본인 SNS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르센드의 곡들도 편곡을 직접 해서 올려서 그게 이제 대박 히트를 치기도 하고 그죠? 참 네 똑똑한 친구예요. 냉면 여전히 좋아하고. 네. 요즘 냉면만 보면 예전에는 그냥 약간 진짜 예능처럼 냉면만 보면 이렇게 파블로프의 강아지 마냥 귀여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냉면에 대한 뭔가 깊이가 생겼더라고요. 좋습니다. 음악도 한껏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오타 퍼레이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봅시다. 경민님 어디냐는 문자에 마을버스 탔어 라고 보냈어야 되는데 마을버스 땄어 라고 보냈어요. 가족들이 신났더랬죠. 마을버스를 팔면 우리 부자라나요? 아, 마을버스를 땄다고? 아니 난 또 뭐라고. 마을버스 땄어? 저기 오늘 저기 애들이랑 그 뽑기 뭐 그 무인 뽑기 놀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디야? 마을 버스 탔어. 무인 뽑기에서 마을 버스를 탔다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램틀님 경음 격음 중복 자음에 서투르신 아빠의 문자 아바닥 사 간다. 이게 뭐죠? 아, 아빠 닭사 간다. 아, 아바 닭사 간다. 아빠 닭사 간다.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라. 아빠 닭사 간다.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라. 아바 닭사 간다.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음료 섞어서 만들어서 먹는 파워드링크? 상품은 없어. 네, 약간 얼박사 같은 느낌이죠. 네, 아바닥 사간다. 네, 머라케산노님 가장 대표적인 오타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죠. 네, 알겠습니다. 약간 반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나도 자주 내는 오타니까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녀석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죠? 로맨틱과 질투님 숨 쉬듯이 오타 내는 우리 이쯤 되면 다 같이 오타와를 갔다 왔어야 될. 아 분위기 좋았는데 아 로맨틱과 질투님 아쉬운데요? 로질투님 아쉬운데요? 아 이거 많이 아쉬운데요. 오타와를 갖다 이거 분명히 이러고 나면은 누군가가 오타니 얘기 꺼낼 것 같은데 아 아쉬운데. 아 오타니 이미 나왔어요? 아 진짜? 아 아쉬운데 오타와 오타니 아쉬운데 일단 좀 음악으로 좀 씻어내죠. 아 이 집집함 백예린의 스퀘어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듣고 옵니다. 아 오타니 아쉬운데 아 이 찝찝함.

아, 이 아쉬움이 씻어지질 않는데 어떡하지? 아, 이 오타. 아 근데 더 문제는 이 오타와가 또 이 부시를 지펴가지고 오타니 오타와 지금 막 난리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러기예요. 진짜 실망이야 정말. 예. 하루나님 유명한 오타설 사랑하는 딸아라고 보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띠라. 아유 이 띠리띠라. 근데 약간 둘 다 약간 딸은 받아들였을 것 같아 왠지 아빠든 엄마한테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띠라 어디서 띠리띠란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응 엄마. 귀엽다. 내 사랑 선이민이님 예전에 대학 때 교수님께 학점 때문에 메일을 보내는데 교수님 저 누구인데요 비학점을 주셨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데 교수님 저 초원군인데요 비학점을 주셨습니다 로 잘못 보내서 엄청 혼났어요. 야 요거 아니 뭐 학점을 보내기는 보내주셨는데 비학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예. 약간 영화들 보면 약간 이런 말투가 약간 반 존대 약간 말도 좀 짧아지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교수님 저 누군데 예, 비학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뭐 식사는 하셨고 약간 뭐 이런 느낌. 이건 혼나야죠. 예, 요건 혼나야지. 442님 교수님 메시지에 답하는데 손이 너무 빨라서 알겠습니다를 알겠다로 보내짐. 이거는 손이 빠른 거랑은 오타랑은 다른데 그죠? 예. 요새 그 SNS 보면은 새로운 요새 그 Z세대 이제 분들이 인사하면서 욕하는 방법이라고 올려놓는 거 있거든요. 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얼버무리면서 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방송이라 얘기하면 못하는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제가 답장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알겠다. 죄송다. 예, 뭐 약간 이런 느낌. 들프리님 집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보냈어야 했는데 검사합니다. 뭐 맞는 얘기긴 하죠. 예, 아, 다 끝내셨어요? 검사합니다. 예, 들어갑니다. 검사해야죠. 특히 인테리어 검사해야 돼. 예, 예, 검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칼리님 가장 치명적인 오타는 계좌 이체할 때 0 하나 더 붙였다고. 우리 시아버님 용돈 드릴 때 0 하나 실수로 더 붙였는데 덕분에 두고두고 효부 소리 듣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10만 원 주실 거를 0을 하나 더 붙여서 드렸다. 이것도 금액이 큰데 원래 100만 원 단위였는데 거기에 0이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은 받으신 분도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와 이거 좀 큰데? 누구 나한테 그런 실수 안 하나? 자 나오미 수컷의 할 말이 없다. 예, 나보고 나오미 수컷이랜다. 할 말이 없다. 예예. 스피치레스 띄워드리면서 저희 1부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6: 함께
5: 새롭게
6: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7: 꿈꾸자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동해상으로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0개 나라가 최근 중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겨냥한 듯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성명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런 시험에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0.34%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 지속에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91로 전장보다 1.4% 올랐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2로 전장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의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은 6조 4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나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0: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희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가을스럽게 선선했던 공기가 낮 동안에는 다시 한여름처럼 뜨거워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광주, 청주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1도, 원주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체감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풍이 강화되면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동안 가뭄이 극심했던 경남 지역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은 충청 내륙과 전북 동부, 영남 내륙에 또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아이유의 좋은 날 가시고기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좋은 날. 네, 언제 들어도 좋지만 오늘 들으니 더 좋네요. 날씨도 좋고 그죠?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 스프레딩 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요즘에 새롭게 입점한 가맹점들 저희가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8호점이죠. 제주 트윈 땡땡 풀빌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가을에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 여기 가셔가지고 할인받고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동반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은 숙소라고 합니다. 제주공항에서 25분 정도 거리고요. 애월읍 유수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멀리 바다가 보이는 풀빌라 펜션입니다. 아기새 인증 시 3만 원 상당의 바베큐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자, 전화나 인별그램으로 예약을 하시고요.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는 오타 여러분들의 게시판 보기 전에 광고 듣고 오시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브루노 마스 메리 유 그리고 마룬 5 슈거 듣고 오셨습니다. 쉬즈 사랑님, 알디님, 키키피디님, 저 짹짹 가맹점 동대문 빅사이즈 매장.

입니다. 어제 짹짹 손님 오셨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다녀오신 분이 왜 문자를 안 주시고 업주님이 커피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 어때요? 요즘 동대문 사람 좀 많이 늘었죠. 요즘 거의 뭐 동대문도 그렇지만 가로수길도 그렇고 관광지에 가면은 외국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보여서 그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오래전에 첫사랑에 실패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요즘 같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아닐 때라서 매표소에서 직접 티켓을 사야 했었죠. 매표소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단양적성비 한 장 주세요. 단적 비연수를 보러 갔던 거였어요. 단양적성비는 뭐죠? 잠깐만, 뭐야? 있는 거야? 단양적성비. 세상에. 단양적성비. 신라 고구려 영토였던 적성을 점령한 뒤 세운 비석으로 비문과 삼국사기 기록을 토대로 진흥왕 6년에 11년 사이인 545년 550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돈을 내고 영화관에 단양 적성비를 보러 가셨다고요? 아이고야. 근데 그것도 알아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티켓 파시는 분. 예, 이러면서. 오타쿠님. 아, 이분 또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하쿠나 마타타 소개로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타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타니 오타쿠 예, 다 모이셨네요. 그죠? 자, 이분은 오타는 아니고요. 오방문. 예, 배송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창문님께서 예, 저희 방송 지금 안 듣고 계십니다. 이분은 옆방북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OP 37 2-2악장 라르고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37-2악장 라르고 가로치고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37 2아르고 라르고 이 무슨 난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오방문. 예. 별처럼님 그대 창문에 RD미데이 하셨어요. 네. 끝. 예. 끝인가요?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좋습니다. 자, 반짝반짝님께서 저는 남대문 아동복 도소매를 하는데 거의 과반수가 외국인 손님이세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그죠? 요즘 저도 남대문 동대문 쪽 이제 자주 가는데 예, 동대문 뒤쪽 이제 시장 골목 쪽 가면 옛날에는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라고 해봤자 많이 오셨던 분들이 아시아 계열이셨는데 요즘 뭐 그죠? 뭐 남미 쪽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백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것 같아요. 오셨다가 더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중동 분들은 긴팔 입고 다니더라. 선선한데? 이러면서. 자, 아까 그 오타 내신 분이 그대 창문의 RD입니다라고 보내셨구나. 그대 창문에. 약간 그대 창가에 그러면은 약간 뭔가 되게 아침에 이렇게 지저귀는 막 해 이렇게 쫙 쬐는 멋진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창가 같은데 그대 창문에 알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 닦으러 간 예. 밖에서 이렇게 왜 그 줄 타고 이렇게 창문 닦으러 간 네. 일하는 사람 같네요. 자, 약간 매미 같기도 하고.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듣고 옵니다.

두알리파의 Don't Start Now 듣고 오셨습니다. Don't Start Now. 시작도 하지 마. 자, 타이완이님. 찌개가 짜졌지요? 인데, 찌개가 짜지셨지요? 했다가 찌개가 짜져지셨지요? 아니 아니 아닌데 약간 도르마무에 빠지셨군요. 도르마무 내가 찌개를 짜게 만들러 왔다. 도르마무 찌개가 짜지셨지요? 찌개에다가 존대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찌개를 먹는 대상에게 여쭙는 거니 찌개가 짜죠? 라고 묻는 게 맞지 않나요? 찌개가 짜죠. 찌개가 짜지셨죠? 라고 하면은 먹어봤는데 찌개가 짜셨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찌개가 짜셨죠? 경험한 분에게 그 경험을 묻는 거니까 그분에게 찌개가 혹시 좀 짜지는 않으셨는지 찌개가 짜져지셨는지요? 먹다 보니까 찌개가 짜졌다, 졸여졌다.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가죠. 이거 모르겠는데. 3007님, 저 얼마 전에 친구한테 드라마 얘기하면서 스토브 리그를 스트리버그 이거 무슨 벌레 드라마냐? 왜 스트리트 버그라고 안 한 게 어디예요? 둥글의 범솜님, 웃 어르신께 문자하면서 마지막 감사 인사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합시다라고 약간 저건 거죠. 일말의 충고인 거죠. 감사하시고 사세요. 에? 매사에 감사하시라고. 에?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마지막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 감사하시라고. 에. 세상 못된 빌런인데요. 에. 영화에 나오는 진짜 빌런 같은데. 감사합시다. 에. 다시 문자 하셨죠. 예. 아, 오늘 찌개가 짜지셨는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한데. 아씨.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옵니다.

0: 아, 역시 마마무 좋네요.
1: 그 마마무로 컴백한다, 뭐 앨범 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찌개가 짜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비니님께서 짜조가 맞죠. 소스로의 주체를 생각하면 그건 참 쉬운 문제예요. 짠 건 찌개니 짜죠.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분, 어머니가 아는 분은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 되는 거죠. 더 헷갈리는데요? 더 헷갈리는데? 이럴 때는 처음보다 사투리가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제 드시고 나왔는데 짱겨! 좀 짰죠? 라고 어째 좀 짱겨? 예. 자, 게시판을 또 한번. 신호대기중님, 부산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요즘 부산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서 번역기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RD 방송을 알아듣지 못할 텐데 음악에 신나게 춤추네요 하셨습니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

그 외국인 분들이 어떤 언어를 하시는지 잘 몰라갖고. Hola, amigo. 인 건가요? 아니면 Hello, everyone. 인가요? 하쿠마 마타타님. 제가 인도한 새싹 오타쿠. 미용실 원장님이신데요. 음악이 너무 좋다고. 게시판은 많이 못 들어와서 자주 그냥 듣겠다고. 고맙다고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 오시고요. 6356님. 우리 언니가 안면도 펜션을 갔습니다. 펜션을 가서 이제 되게 우아하게. 어머, 예. 여기 파기머리가 너무 많다.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 오타에서 닮은 살결로 넘어갔어요. 어머, 얘 여기 파기머리가 너무 많아. 어우, 야. 어우, 자꾸 물려. 어우, 파기머리 진짜. 네. 찰떡까지 알아듣는 우리도 참 신기하죠. 이걸로, 그래서 저기가 있었어요. 외국 해외여행 가서 리뷰를 남겼는데, 한글로 이렇게 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죠. 하지만, AI로는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별로 안 좋은 후기를 남기면 그 사람들이 지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 해석이 안 되는 글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놓은 거 많이 봤습니다. 5968님, 저희 남편이랑 얼마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라는 영화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주연 배우 이름 중에 앤 해서웨이를 앤 하드웨어라고 해서 빵 터졌네요. 앤 하드웨어. 저는 앤 해서웨이를 앤 하이웨이라고 하시는 분은 들어봤어요. 앤 하드웨어 웃기는데? 앤 하드웨어? 얘는 하드웨어, 그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 아, 또 이렇게 DJ가 자살골을 넣으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뭐 무리수가 많네요. 예. 자, 2PM의 우리 집 듣고 옵니다.

자, 마지막 곡 들려 게시판 좀만 더 볼까요? 코파곰님. 그렇게 치면 케이트 바겐세일 배우도 있죠. 세렌디피티에 나온 케이트 바겐세일이요? 진짜 자꾸 이럴 거예요? 짜스미님, 뭐니 뭐니 해도 원조로 따라갈 순 없죠. 기사 양반, 천설의 고향에 내려줘요.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주시는 기사님. 혁기님, 회사에서 문서 기한하다 보면은 내 오타는 눈에 안 띄고 다른 사람 오타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다들 인간적인 분들이셨군요. 하셨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오타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써놓고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 글이 깨지지 않은 이상 그걸 오타라고 인지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게시판에다 글을 올릴 때 글을 한 글자씩 앞뒤를 바꿔도 읽어진다니까요. 이게 한글의 위대함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물 흐르듯이 읽어지잖아요. 대단한 거죠. 아, 멈추라고요? 네. 집에 가랍니다. 네. 그만하고 집에 가래요. 자, CBS 그날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강의 랄랄라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원의 웨이백홈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지난 6일에 이어 북한이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1번째로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원재료와 포장재 등 재료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인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00g에 1,000원을 넘어서 한 달 전보다 85% 이상 크게 올랐으며 깻잎이 41%, 배추는 28%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 역시 고유가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수입 부담이 커지고 나프타 가격 변동으로 포장재 비용도 상승하면서 식품업체들이 라면과 빵, 만두, 음료 등의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한 해 전보다 10만 8천 명 늘었으나 고용률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째 4년 가까이 감소세를 지속했고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도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1월에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과정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통합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직원의 실수로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졌

0: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당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공개된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 이란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거나 강력한 군사 타격에 나서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7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차 안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임. 끝말잇기죠. 몇 번 이어가다 보면 이거 외국어거든? 진짜 내 친구 이름이라니까. 게임 캐릭터야. 온갖 억지와 술수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승부욕 없이도 괜찮습니다. 첫 곡 듣고 그 다음 곡으로 어떤 노래 이으면 좋을지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느낌만으로도 괜찮은 시간.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이 곡으로 시작하죠.
3: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1: 푸른 하늘 자아도취 다음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3: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er.

0: 푸른 하늘, 자아 도취, 여러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서 고민하신 흔적이 느껴져요. 자아 도취에 이어서 박경립의 착각의 늪, 8318번님. 자아 도취 다음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598번님. 파이프라인님도 자아 도취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딱입니다. 1402번님은 원더걸스 소핫, 자아 도취의 최상급 노래. 네,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치열한 승부욕 없이도 좋습니다. 느낌으로, 기분으로 선곡을 이어가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선곡 PD, 노래 읽기에 참여해 보시죠.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메인보호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잠깐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끝에 취로 연결해봐요. 전람회 취중진담 신청합니다. 5453번님 커피 갑니다. 다음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전람회 취중진단 흐르고 있는 와중에 취 자아도취로 가죠. 9808번님 한 발짝 늦으셨어요. 자아도취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6534번님 마침 한잔 중입니다. 벌써부터요? 지금부터요? 꼬물마미님 신청곡 이어져요. 뜨거운 감자.

손담비 에릭이 함께한 미쳤어까지 흘러흘러 왔습니다. 갑자기 미쳤어로 가나요? 모르겠네요. 포기입니다. 6316번님.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이건 승부가 없는 게임, 우리들의 노래 익기.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니까요. 아니 사실 수리아를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취중진담 나가자마자. 그런데 오전부터 술은 안 되잖아요. 네, 고백으로 갔다가 아니 고백을 거절. 제 마음이 좀 비뚤어졌나 봐요. 오늘 휴가라서 아침 일찍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랄랄라가 나오고 있네요. 반가워서 소리칠 뻔했어요. 2809번님. 어디신 거예요? 어느 카페에서 랄랄라를 듣고 계세요? 와, 저도 반갑네요. 오솔양님. 오구, 지나가다 들렀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인기척. 언제나 환영입니다. 사랑 고백도요. 복숭아뼈님.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 나와서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랄랄라 같이 듣고 있으니까 좋네요. 백원경의 랄랄라 흐르게 해보시죠. 아들과 함께. 4989번님. 김원준 언제나 들어볼까요? 하셨는데 들어볼까요?

임상아 뮤지컬 김원준까지 추억 소환이네요. 제이님, 꿈너머 꿈님도 그 시절 추억 소환하시면서 휴가라 늦잠 자고 제일 내일 하러 와서 듣는 중이에요. 꺄! 원준 오빠, 언제나 행복한 날을 바래봅니다 하고 에코의 노래 청하셨어요.

입추 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거실에 앉아 시원한 바람 맞으며 음악 듣습니다. 에코 노래 들으니까 커피 한 잔 생각나네요. 다음 곡은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입니다. 드라이 플라워님께도 커피 한 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추억도 흐르고 있죠. 0623번님, 노래들 초등학교 때 듣던 정겨운 노래들이어서 지금 회사 사람들 다 추억에 젖어서 마치 자신이 에코가 된 듯 노래 부르고 난립니다. 책임지세요. 일은 안 하고 노래만 불러요. 이 시간 행복합니다. 0613번님, 네, 그렇게 노래 부르고 기분 좋게 점심 든든하게 먹고 랄랄라 커피 마시고 오후에 힘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랄랄라 시간은 힐링 시간으로 함께해요. 502번님,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가족여행 떠나고 있어요. 찜통더위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생한 딸과 남편, 마음도 가볍게 강원도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기분으로 여행기간 내내 행복하고 싶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아, 정말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네요. 1182번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밤 유성우 우주쇼가 있대요. 강원도의 밤하늘 어떤지 오늘 밤에 올려다 보시라고요. 그리고 청하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갑니다. 커피도 같이요.

바람이 정말 가을가을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신승훈 가을비 추억녀 소혜님 이어주셨어요. 음악은 이렇게 계절을 앞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대리님 좀 위로해 주세요. 워킹맘인데 3주 동안 계속 야근하는데 일이 줄질 않아서 거의 매일 울며 일하고 있거든요.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원경님 위로의 목소리가 울리면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되지 않을까 해서요.

강대리님 며칠만 더 견뎌봐요 우리 못지 엄마님 보내셨는데 아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비눗방울님 청하신 이 곡 마크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전해드리면서 손 잡아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랄랄라와 손 잡아주신 랄랄라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현철 전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김정민 특검보는 방첩사령관과 관할 부대장이 VIP 경로설이 전파되지 않도록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들은 VIP의 비위를 맞추고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문 전 부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의 근거에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7월에 취업자 수 두 자릿수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업종과 계층별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범부처 정책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AI와 반도체가 한국의 핵심 신흥기술 학술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분야는 연구 규모에 비해 질적 경쟁력과 성장세가 모두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논문 수는 AI 분야의 경우 연평균 21.5% 성장해 세계 평균인 17%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원자력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0.8% 정도로 전 세계 평균 3.1%보다도 크게 낮아 사실상 정체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호남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린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은 단 4건으로 전체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실제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도 법정 한도를 밑돌았다며 재계는 현장 수요와 다른 노동시간 규제 완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이 중동 국가 최초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유엔 측은 레바논 사형제 폐지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비인도적 관행을 종식한 레바논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6: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9: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0: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분명히 꽃이 필 만한 장소가 아닌데 보라한 듯이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일단 신기해서 눈길이 가죠. 약간의 수분과 흙만 있다면 보도블럭 틈새든 아스팔트 가장자리든 어김없이 뿌리를 내리는 장한 들꽃들이 우리나라에만 무려 4,500여 종이 있다고 하네요.

화단에서 공들여 가꾼 화초들보다 무심히 피어난 들꽃이 강인한 이유. 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환경에 맞춰서 몸을 바꾸는 놀라운 적응력 때문이래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넓고 단단하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린다는 건데요. 그동안 짠하고 애틋하게 바라봤던 들꽃들이 사실은 생존력 만렙의 고수였네요. 길을 오가며 만나는 들꽃들에게 오늘은 인사라도 건네볼까요?

신나는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첫 곡은 엘튼 존, 키키디가 함께한 Don't Go Breaking My Heart 였어요. 왜 시커먼 아스팔트 같은데 작은 틈 사이로 삐죽꽃 한 송이 나와 있으면 와 정말 대단하다 싶잖아요. 대견하고 막. 들꽃이 이렇게 강인한 비결이 역설적으로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서래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좋은 곳을 피해서 척박한 땅에다가 일부러 철저하게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한다는 건데요. 정말 이 놀라운 생존력은 본받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유연한 적응력 배우고 싶네요. 저는 스페셜 DJ 이지민입니다. 여러분하고 매일 12시에 이제 사흘째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 시간에 이제 사흘 정도 되니까 적응이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이 목소리 좀 익숙해지셨을지 궁금합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가을이 머물고 있는 선선한 하루 해피송으로 다이빙합니다. 날씨 우정 날디 오늘도 즐겁게 함께해요. 말랑콩떡님, 오늘 날씨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지는 날씨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신데요.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듣고 싶으신 팝송도 떠오르는 대로 얼른 보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함께하는 날씨 요정 날디 이지민입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쉽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TV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였습니다. 앞에서 Earth, Wind & Fire의 Can't Let Go 들려드렸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십니다. 8월 12일 수요일 같이 하고 계시고요. 8494번으로 저는 매일 해피송 듣습니다. 유치원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답니다. 아, 유치원 아이들 위해서 요리를 하시네요. 오늘 메뉴는 뭔가요? 이게 음악으로 버무려지는, 음악으로 간을 하는 요리라 더 맛있겠네요. 최민숙님, 오늘 집 모든 창문 개방하고 있으니까 더위

피해서 밖으로 안 나가도 좋을 만큼 바람이 선선하니 좋네요. 요즘 열대야가 없어져서 잠을 푹 자니 기분이 최고예요. 4953번으로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그런가 어젯밤에는 매미 소리도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올챙이 알 같은 거 받거나 하면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개구리로 자라면 아파트 연못 같은 데 이걸 방목하게 되면서 인거 같더라고요. 꿈너머 꿈님, 날이라는 접두어가 보통은 날강도, 날 생성 같은 데 쓰는 거라 익숙하진 않지만 날씨 요정 날디라니 재미납니다. 선선한 바람 분이 가을이 부쩍 온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날이 붙어서 좋은 단어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날로 먹기, 날강도, 날라리 등등 뭔가 날씨 요정이 그나마 제일 좋은 단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뭐 하면서 해피송 듣고 계신가요? 오늘 기분, 오늘 이 날씨, 온도, 습도에 딱 맞는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듣고 싶으신 팝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지금 보내주세요. 이글스예요. One of these nights.

Run and Run, Country Lovers의 잔잔한 곡이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퀴즈가 있는 날이에요. 보라 퀴즈, 오, 오늘은 의학 상식에 관한 퀴즈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귀 쫑긋해주세요. 바로 문제 나갑니다.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자, 다음 중에서 오장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오장육부의 오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간장, 2번 심장, 3번 비장, 4번 위장입니다. 아니, 해피송의 문제 수준이 원래 이렇게 높

있나요? 저는 이거 정답 안 봤으면 못 맞출 뻔했어요. 오장육부라니요. 거의 동의보감급, 이 정도면 거의 한의대 면접 수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학 상식 수준을 믿고 문제를 다시 드립니다.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 중에서 오장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간장, 2번 심장, 3번 비장, 4번 위장. 오늘 이거 많은 오답이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 의학 상식에 관한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위해서 좀 힌트도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라 퀴즈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후리지아 향기님 청곡이에요. 콘칸의 I beg your pardon.

Shattered Dreams, Johnny Hates Jazz의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초고난도 퀴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학상식 퀴즈인데요. 오장육부에 속하지 않은 장기를 맞추는 큐티 남매 투유님이 크크크크크크 그러게요. 너무 어렵네요. 크크크크크 하셨고 5374님이 환장하겠네요. 이렇게 어려워서요. 아, 저는 원래 여기 퀴즈 수준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느끼기에 난이도 극상입니다. 5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간장, 2번 심장, 3번 비장, 4번 위장인데요. 일단 복병이 숨어 있어요. 좀 그럴싸한 오답이 있어서 지금 오답으로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4163님, 답 2번 춘장입니다. 춘장하니 점심에 자장면 먹어야겠네요. 이게 지금 요리 퀴즈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냥 춘장도 아니고 2번 춘장이요 하니까 정말 보기에 있었던 것 같잖아요. 짭짤한 간장게장 생각납니다. 흰 쌀밥에 간장게장 최고지요. 들국한.

일단요, 오늘 정답은 위장술이 좀 뛰어나요. 지금 이 보기 4개 중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숨어 있거든요. 위장술에 뛰어난 오늘의 정답, 뭘까요? 1531님이 여러분, 비장한 각오로 그냥 감으로 찍었다가는 틀려요 하고 힌트 주셨는데요. 자,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기 중에서 오장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간장, 2번 심장, 3번 비장, 4번 위장입니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계속해서 정답 받고 있습니다. 빌 위더스의 Lovely Day, 제주 딸기 산도님 신청하셨어요?

함께하신 곡 비지스의 Staying Alive 395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도다리님 정답 1번 게장 정답 대장 찍어봅니다. 8058번으로 가을의 전설님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랜만에 정답 맹장 꽁실꽁실님이 아 힌트도 긴가민가 해서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고도의 교란작전인 건가요? 365

공님이 보기가 근데 뭐였죠? 점점 더 헷갈리는 마법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장육부 중에서 다음 중 오장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 간장, 2번 심장, 3번 비장, 4번 위장입니다. 뉴스 뒤에 2부에서 오늘의 초고난도 의학 상식 퀴즈 정답 발표하고 당첨자도 알려드릴게요. 1부 끝곡 노을 신사님 신청곡이에요. 토니 조 화이트의 Ain't Going Down This Time.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지수 변동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0.68포인트, 5.13% 상승한 1037.76이었습니다. 12시 45분 현재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4.6% 오른 6,637을 기록 중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여름휴가 복귀 후 오늘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 오전 출근조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갔으며 오후 출근조는 오후 7시 30분부터 4시간 파업합니다. 노조는 오는 18일까지 매일 4시간에서 6시간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총 30시간 파업했으나 회사 측과 협상에 진전이 없자 추가 파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내년 말에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부여한 비과세 혜택까지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해 내년 말까지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과도 연동돼 있다는 점인데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등록 임대주택이 남아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데 이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고 이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으며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3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3: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

0: 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 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1: 1시 5분입니다.

FR 데이비드 뮤직이었습니다. 2198님의 신청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에 오셨고요. 저는 이번 주 함께하는 이지민 DJ입니다. 오늘요 여러분 1부에서 퀴즈가 있었는데요. 저는 라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오답이 많은 퀴즈는 처음 해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렵게 정말 머리를 짜내서 정답을 보내주셨다는 건데요.

0: 감사드리고요. 문제가 5장에 속하지 않는 장기를 찾는 거였죠. 1번 간장, 2번 심장, 3번 비장, 4번 위장이었는데요. 이 5장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6부는 음식물 소화, 흡수, 배출을 돕는 곳이라, 이제 아시겠죠? 위장이 정답이었습니다. 1162님, 다시 정답 보냅니다. 정답은 위장입니다. 문제 풀며 공부했네요 하셨는데, 막판에 공부하신 1162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보내드리고요. 위장술이 좋은 위장 니클님, 제가 힌트로 위장술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핫종님, 위장이 정답이네요. 저는 그 간장이 먹는 걸로 생각해서 웃기곤 했는데, 아니었네요. 저도 사실 처음에 답보기 전에 간장인 줄 알았어요. 핫종님께도 세분 커피 보내드리고요. 1476님, 또 일하다가 장갑까지 벗고 보내주신다는 이법성님께도 커피 드리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 같이 하고 계세요.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영화 OST 세 곡을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138님 들으셨죠? 듣고 싶다고 하신 라라랜드 OST에서 Another Day of Sun이었고요. 앞에서 함께한 두 곡은 영화 시스터 액트 2에서 세인트 프랜시스 합창단이 함께한 Oh Happy Day 하늘바다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 Way Back Into Love,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저는 이번 주 함께하고 있는 이렇게 자기 이름

원래 맞네요. 그런 청이 없어도 수시로 나옵니다. 실수. 저는 이번 주만 함께하고 있는 이지민 DJ입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히 가을이 되거나 낮에 막 안 덥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뭔가 바깥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앞서가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 나눠볼까요? 계절이 바뀌면서 바뀌게 되는 나의 행동. 뭐 사소하게 음식이 바뀌거나 얇은 옷 하나를 챙겨 입게 된다거나 챙기게 된다거나 계절이 바뀌면서 바뀌는 나의 행동 보내주세요. 저는 사실 어제 오늘 바로 아이스 커피를 떠났어요. 어제부터 따뜻한 거 마시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사실 아침에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졸음을 깨우도록 아이스로 갈까? 근데 왠지 마시다 보면 추워서 닭살도 들것 같아서 뜨거운 커피로 갔다는 거. 계절이 바뀌면서 바뀌는 나의 행동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나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0527님 신청곡입니다. 루이스 폰지 데디 양키가 함께한 아주 천천히 데스파시토.

Latin Lover, 팝시의 곡이었습니다. 캔디핑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서 까밀라 까베요와 영터그가 함께한 하바나 들려드렸습니다. 이지수의 해피송 이지민 DJ와 이번 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방탄소님, 아침에 뜨아 망설이다가 아아로 갔습니다. 아, 저랑 정확히 거꾸로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아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사소한 궁금증이지만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아, 아아가 한 7, 80%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커피집 사장님들 계시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달라지면 생기는 변화들 여쭤봤어요. 먼저 음식 이야기가 가장 먼저 와 있는데 여왕926님, 그동안은 문도 안 열고 에어컨을 쐬면서 냄새나는 게 싫어서 음식을 전혀 해먹지 않았는데 문 활짝 열어놓고서 지금 된장찌개, 함박스테이크 만들어서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된장찌개와 함박스테이크. 4894번으로 날이 너무 더워서 요즘 국을 잘 안 끓였거든요. 이제 날이 조금 선선해지니 국 너무 좋아하는 중딩 딸내미가 엄마 오늘은 김치찌개 콜, 내일은 시래기국 콜, 내일모레는 미역국 콜 이러네요. 아이고 좀 시원해지니 저는 주방 콕인가 봐요. 와, 이 국 좋아하는 딸내미 매일 다른 국 준비하는 게 쉽지 않네요. 5683번으로 저는 계절이 바뀌면 늘 감기에 걸려요. 왠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오면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느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몸으로 감기로 느끼는 계절의 변화네요. 568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뜨끈한 생강차 같은 걸로 바꿔드세요. 저는 점심시간에 찾는 식당들의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2659번으로 지난주만 해도 상상도 못할 거리 식당에서 맛점 했어요. 땡볕에 한 블럭 걷는 게 완전 현기증 나는 거 아시죠? 이제 조금 멀리 산책 겸 다녀올랍니다. 그쵸 그쵸. 진짜 지난주만 해도 그 뜨거운데 뭐 맛있는 걸 먹는다고 거기에 가냐 싶었었는데 그러네요. 서서히 걸어서 기분 전환하면서 먹는 점심이네요. 이거 확실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소한 행동의 변화들 보내주세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활짝 열려있고요. 듣고 싶으신 팝송 같이 적어주세요. 제시카 심슨의 곡 1230님이 청하셨어요. I wanna love you forever.

8495님 들려달라고 하신 안젤리나 졸던의 Love Don't Let Me Go 이어서 도로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엘리샤 키스 Girl on Fire 방금 들으신 곡이었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지민 DJ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이에요. 1182님이 계절이 바뀌면 제일 처음으로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달라지죠. 가을가을한 노래들로 조금씩 변화하고요. 언니 생일이 가을이어서 가을 느낌 나는 향으로다가 향수 한 병도 선물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두 번째 향수 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플레이리스트는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계절이나 날씨에 민감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정말 그렇지 않나요? 또 바깥 날씨에 따라서 민감하게 그 곡의 온도를 맞추려고 하니까요. 0206님, 저는 목 폴라티를 너무 좋아해서 11월부터 4월까지 거의 6개월을 입습니다. 목이 허한 걸 극도로 싫어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선한 바람 불고 쌀쌀해지는 가을이 오면 폴라티드 세탁하고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예상보다 빨리 선선해져서 10월부터는 입을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오, 재밌어요. 이게 목 폴라티야말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목 폴라티는 정말 갑갑해서 절대 못 입어요 파가 있고, 목이 추우면 안 돼서 꼭 입는다는 파가 있고. 숲속 우주님, 저녁 산책 풍경이 바뀌었어요. 평소엔 너무 더워서 9시쯤 나가다가 어제는 8시에 나가봤는데요. 한동안 산책로가 한산했었는데 어제는 꽤 많은 이웃분들이 걷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생기 돋는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산책하러 나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시고, 또 기분 좋았던 건 저만 이 바람과 이 날씨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걷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뭔가 서로서로 정말 다 느끼고 있는 어떤 공통의 행복이 있는 느낌? 저녁 산책 풍경이 정말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 같이 하고 계십니다. 3036님의 신청곡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 이어집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부커티 앤 더 MGS의 Time is Tight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이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지민이었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를 만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 외에 반다마리아 주한포르투갈 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숀 후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후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재발하면서 중동의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 헬기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각각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헬리콥터가 파나마 선적 선박을 향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비슷한 시점에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집트 선박을 겨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까지 전운이 드리우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뛰어올라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8.91로 1.4% 상승 마감했고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2로 전장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국내 직장인의 행복도 1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했고 SK하이닉스는 상위 3%에 든 반면 삼성전자는 상위 60%에 그쳤습니다.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직장인 34,372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SAP코리아, 한국남동발전, 구글코리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상위 3%에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상위 60%에 그쳤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상위 2%를 기록한 반면 카카오는 전년 상위 46%에서 올해 상위 93%로 급락했습니다. 직군별로는 변호사, 의료인, 의사 등 전문직이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반도체 회로 설계를 담당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2층 클린룸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염소가스가 누출돼 알림벨이 울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입을 통제한 뒤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한때 내부에 있던 2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이 유관기관과 유해가스 누출량을 측정하며 현장을 살핀 결과 누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평택 시내의 한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진료비를 치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의혹으로 다른 경찰서에서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에서 7월 가맹계약서 필수 품목 기재 여부 이행을 점검한 결과 도소매 서비스업종 가맹본부의 3분의 2 정도가 일부 누락하거나 모든 가맹점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0: 안전을 지킵니다.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8월 12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뉴진스의 디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포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막갓도샤 추가님이 바람 불어 좋은 날 송디와 송편님들 안녕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오늘 날씨가 괜찮죠? 바람이 일단 많이 부니까 날이 그렇게 무덥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점심 먹고 산책을 좀 했었는데 햇살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센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스페셜 PD로 와주신 박재철 PD님과 함께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A면에서는 찬성, 안 찬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우리 망설이고 있는 송편님들의 사연 만나볼 건데요.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 기다립니다.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에서는 언제든 사연 말머리에 앞에 괄호 안에 고민 달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뭐 이런 고민도 될까? 이런 사연도 괜찮을까? 이렇게 망설일 시간에 일단 한 줄이라도 사연 남겨주십시오. 송편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의견도 공유해보면서 최대한 저희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겁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고찬용의 회전목마 그 전곡은 스텔라장 아이고였습니다. 해피라디칼님이 이제 냉풍기 안 틀 정도로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숙님도 해가 쨍쨍해도 살 것 같아요. 하, 그쵸. 이제 날씨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일단은 이 좋은 날씨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을 때 한번 제대로 누려보자고요. 자, 송편님들의 해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찬성 안 찬성 가볼 가요!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이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그 마침표를 찍어드릴게요. 찬성 안 찬성. 자, 우리가 쇼핑을 하다가도 같이 간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야, 이게 잘 어울리냐 저게 잘 어울리냐. 또 우리는 인생이 걸린 그런 묵직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복잡한 고민을 일단 이 시간에 털어놔 주시면 됩니다. 송편님들과 함께 집단 지성의 힘

0: 의견을 발의해서 어떤 쪽이 더 좋을지, 찬성일지 반대일지 안 찬성일지,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저희가 답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2369번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1: 친구와 맛집에 갔는데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자,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잖아 라면서 기다리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배도 고프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식당에 가고 싶었는데요. 워낙 맛집만 찾아다니는 친구다 보니 이 친구와 만날 때면 고민이 됩니다. 송편님들이라면 유명 맛집이니까 1시간 이상 대기하더라도 먹는다? 찬성인가요? 안 찬성인가요?
0: 자, 사연 남겨주신 2369번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송순이라고. 자, 이거 진짜 이제 고민이 되긴 하죠. 우리가 유명 맛집이라고 기대하고서 갔는데 아, 대기만 1시간? 아니면 뭐 2시간? 3시간? 야, 이렇게 어마무시한 대기를 해야 하는 곳도 많은데요. 송편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명 맛집, 1시간 대기해서라도 먹는다. 아니다, 굳이? 그냥 편하게 대기 없는 다른 식당을 간다. 유명 맛집, 1시간 웨이팅이 있더라도 기다린다면 찬성 보내주시고요. 배고픈데 다른 곳이나 가련다, 기다리지 않겠다면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 송편님들의 생각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실제로 좀 비슷한 경험담이 있으면은 이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코요테 디스코왕 울랄라 세션 미인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송인찬의 어떤가요? 찬성 안 찬성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번 고민은 유명 맛집이면 1시간 이상 대기하더라도 먹는다 아니다 대기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었죠.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을 햇살님 안 찬성! 이번에 여수 갔다가 줄 서 있는 집 보고 바로 옆집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친구분의 성향도 이해는 하지만 아 저는 별로. 이쁜 하니님 안 찬성!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죠. 맞아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느냐도 좀 중요합니다. 혼자 기다리느냐 같이 기다리느냐 서서 기다리느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7541번님 찬성! 일단은 기다려야죠. 일단 가보고 맛은 먹어본 뒤에 다음에 안 가면 되니까요. 자, 해바라기님은 안 찬성. 기다렸는데 맛이 없을 때가 많아서요. 다른 맛집은 제가 찾아보겠어요. 자, 볼리97번님 안 찬성. 다만 얻어먹을 때는 일단 대기. 더치페이나 내가 살 때는 패스. 아, 아주 일단은 남이 사준다 할 때는 일단은 한번 기다려본다는 볼리97번님이었고요. 1563번님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라면 기다려야죠. 맛집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웨이팅. 기다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순규돌대님 안 찬성. 1시간 기다리며 먹다가는 배고파서 이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다려서 먹었더니 이성을 잃어서 맛이 제대로 안 느껴진다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한 것만 들어보셔도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지는 짐작이 가시죠? 압도적으로 유명 맛집 1시간 대기? 아, 그거 안 한다. 반대다. 안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서 본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너무 맛있었어 진짜. 그러면은 이제 추천도 하고 한 번 더 기다릴 의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기대해가지고 먹었는데 아 진짜 좀 별로다 이러면은 굳이 1시간 기다려서 뭐하냐 약간 요렇게 의견이 좀 나뉜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는 환경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게 친한 친구랑 가면 막 떠들다가 보면 1시간도 금방 가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인데다가 날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 자리도 엄청 많아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20대예요. 막 정신, 몸 건강해요. 그러면은 기다릴만 하다. 근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아 굳이 그냥 그 안 기다려도 맛있는 데도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9번님도 안찬성이 나오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가요? 홈페이지 찬성 안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신 해바라기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이제야 폭염이 끝나가나 싶은 여름이지만 저는요, 거실에 있는 에어컨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집 에어컨은 벌써 13년이나 된 베테랑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의 여름을 시원하게 지켜주느라 고생이 많았던 녀석이죠. 그런데 이 녀석 세월이 세월인지라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수리네요. 고장날 때마다 기사님을 부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기사님이 진단을 해보시더니 수리비가 무려 80만 원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3년이나 쓴 구형 에어컨에 8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고쳐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참에 마음 편하게 새 에어컨으로 싹 바꿔버리는 게 나은 건지. 요새는 날이 좀 선선해서 괜찮다지만 이거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저 정말 갈팡질팡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합니다. 고치자니 또 다른 데가 고장날까봐 불안하고, 새로 사자니 한 번에 큰돈이 나가야 해서 부담이긴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편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냥 새 에어컨을 산다? 찬성? 안 찬성? 네, 사연 남겨주신 해바라기님께도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일단은 진짜 다행인 거는 이제 지난주와 비교하면은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뭐 에어컨 생각이 안 나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견디는 온도차가 또 다 다르잖아요. 고치거나 새로 사거나 어쨌든 결단은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리비가 80만 원이거든요. 8만 원도 아니고요. 1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참에 이제 새로 살 거냐 아니면은 고쳐서 조금만 더 버텨줘, 이렇게 좀 더 쓰느냐, 이 고민이 되신다는 건데요. 우리 송편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연에 대한 송편님들의 의견과 참견도 기다립니다. 수리비 80만 원. 야, 13년이나 썼는데 이제 좀 보내줄 때 됐다. 새 에어컨을 사세요라는 쪽이면 찬성. 새 에어컨 사려면 수리비에서 2배, 3배 가격을 줘야 되는데 그냥 알뜰하게 더 고쳐 쓰는 게 좋겠다면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윈디 시티 엘리뇨 프로디고 그 전 곡 강산의 와그라노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찬성 안 찬성 이번에는 수리비가 무려 80만 원인 이 에어컨을 바꾸냐 안 바꾸냐였는데요. 자, 거의 뭐 99%도 아닙니다. 100% 의견이 모였습니다. 찡찡구리님 찬성. 아니 그걸 뭘 고민해요. 당연히 바꿔야죠. 요즘 인버터 스탠드형 100만 원이면 사요. 4070번님도 찬성!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고 기계고 나이 들면 고장나는 법이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호님 찬성! 아, 그 정도 금액이면은 새 에어컨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나 또 고장날 걸 생각하면 새 에어컨이 훨씬 더 절약될 것이 예상됩니다. 돌솥 비빔밥님도 찬성! 새 제품이 에너지 효율도 더 높고 슬림하고 바람도 잘 나옵니다. 조금 더 들여서 앞으로 15년 더 사용하심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13년 된 거 보내주고 또 새로 사서 지금부터 15년 쓰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이기수님 찬성입니다. 편안하게 잘 보내주세요. 우리 집 김치냉장고와 비슷합니다. 13년 썼으면은 보낼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고요. 4968번님 아, 다 찬성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찬성이에요. 수리비 한 번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고요. 그러다 언젠간 깨꼬닥 할 건데 에어컨 노인 공경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반짝거리고 성능 짱짱한 새 거 사는 게 낫죠. 7272번님 찬성. 에어컨도 권장 소비 기간이 있고 12년 사용하셨으면 뽕 뽑은 겁니다. 이참에 바꾸세요. 신형은 전기세도 덜 든답니다. 자, 우리 해바라기님 듣고 계시죠? 제가 심지어 안찬성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안찬성, 이 에어컨 계속 쓰는 거에 안찬성,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진짜 100% 다 찬성이고요. 딱 한 분 계셨는데요. 0500번님 다만 이 조건부가 붙습니다. 다만 이사 계획이 있으면 안 찬성이다. 에. 아, 그래서 우리 송표현님들은 전부 찬성의 선택을 해주셨고요. 제 생각이 딱히 뭔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에어컨의 최대 수명이 10년이라고 일단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년이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쓰셨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해바라기님이 갑자기 좀 큰돈 쓰는 거를 살짝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에어컨은 이렇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제발 살려줘! 나 좀 보내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의견 한번 내봅니다. 자, 오늘 찬성, 안 찬성 코너에 고민 남겨주신 2369번님 해바라기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신 가을햇살님, 돌솥비빔밥님, 40

0070님, 7272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7564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사연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이정현, 바꿔!

756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정현 에어컨 바꿔! 자, 김도윤님께서 제가 아까 그만하고 싶어라고 외치는 송디 어떤가요? 그만하고 싶다는 속마음이 나온 거 아니죠? 그럴 리가요.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2761번님이 또 하나의 꿀팁을 좀 주셨습니다. 엘땡전자를 구독하세요. 제휴카드 사용하면 저렴하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꿀팁을 끝으로 A면 끝곡 이무진 신호등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을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를 사용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0: 서울시에 사흥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올해 구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 1회에 한해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대 음주운전자가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일 술을 마신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천 주안동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든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일어나지 않자 3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구조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불법으로 장기간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 8척이 우리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법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철선 7척과 목선 1척을 납포했으며 이 가운데 3척은 무인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박을 압송해서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제 체납관리단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고양시는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채용해서 오는 19일부터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예방단과 함께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응단은 모레 안산과 28일 의정부에서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디지털 성착취 유해 환경도 감시합니다. 피해 상담과 신고는 24시간 운영되는 경기도 대표번호 031-1366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센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5도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추정원입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7: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아르마비님이 봉디는 어디 갔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봉디는 지금 육아휴직을 갔고요. 지금은 이제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저 송디와 우리 송편님들이 함께 또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비면에서도 우리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들었을 때는 이 정답이 단번에 떠오르지 않더라도 힌트곡까지 듣고 나면은 정답이 바로 들리는 그 시간이죠. 이런 코너 참여 안 하면 누구만 손해다? 우리 송편님들만 손해다. 어떤가요에서 또 보기 드물게 쉬운 퀴즈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에서도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어지는 곡이에요. 멜로망스 선물.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멜로망스 선물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고래아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사진이 다른 분이어서 DJ 바뀌었나 했는데 휴직 들어가셨네요. 이제 퀴즈 참여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타이밍 아주 좋게 오셨습니다. 자, 바로 귀를 기울이면 한번 가볼까요? 내 이름은 퀴남. 퀴즈 내는 남자란 소리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노래 가사 속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자, 명탐정 코난은 사건을 해결하지만 저는 우리 송편님들께 퀴즈 내는 남자 퀴남으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이 시간은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진짜 정답이 다 들리는 우리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코너인데요. 얼핏 생각이 안 난다는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 문제의 노래도 직접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처음부터 운명이라고 느꼈다는 이수영의 노래 I Believe죠. 애절한 목소리와 나는 믿는다 I Believe. 이 반복되는 가사가 더해져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감도 잘 안 오는데요. 특히 이 노래 속에서 두 사람은 어떤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그 사람이 없는 비어있는 이곳 위에 새겨져 있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바로 우리가 약속한 그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새겨져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자, 송편님들 문제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수영의 I Believe에서 그 사람이 없는 빈 이곳 위에 새겨져 있던 말을 잊지 않고 약속했던 오늘 홀로 그 사람을 추억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말이 새겨져 있던 곳,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정답 알겠다면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 헤매고 계실 우리 송편님들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 12시부터 2시까지 음악 FM을 또 책임져 주시는 이수영님의 I Believe 듣고 오겠고요. 또 송편님들의 재치 있는 오답도 저희가 기다립니다. 재치 오답자 포함 총 5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수영, I Believe.

현빈, 그 남자, 그리고 이수영 DJ의 I Believe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오늘 문제는 이수영의 I Believe에서 그 사람이 없는 빈 이곳 위에 새겨져 있던 말을 잊지 않고 약속했던 오늘 홀로 그 사람을 추억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곳이 어디냐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정답을 먼저 한번 노래로 들어볼까요?

0: 노래 너무 애절해요 진짜.
1: 자 들으셨나요? 빈 책상 위에 라고 가사에 정확히 나왔죠. 자 오답 먼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6250번님 눈길, 눈길 위에. 3105번님 내 마음속. 자 물공룡님은 좀 무섭습니다. 비석 위에. 제주 딸기 산도님 빈 밥상. 꼬마 마녀님 빈 통장.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칠 뿐이다. 네. 6217번님 빈 의자. 아 거의 다 왔었네.

인데요. 물망초님은 앞 글자만 맞았습니다. 책장, 책장, 책상이었죠. 자, 정답자를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야호님, 정답 책상. 집에서 즐겁게 다 듣고 일터로 가요.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후 반이라서 덕분에 좋은 방송 집에서 여유 있게 청취합니다. 야호님 책상 정답 맞추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야호님과 재치 오답 보내주신 물공룡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이 아이빌리브가 이수영 DJ의 데뷔곡이잖아요. 근데 와, 진짜 굉장히 애절하죠. 이런 노래를 참 어떻게 불렀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 21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나이에 이런 감성이 나오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분위기 바꿔서 데이식스의 예뻤어.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그전 곡은 데이식스 예뻤어 언니네 이발관 순간을 믿어요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이전에 했던 코너 귀를 기울이면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5805번님이 도서관의 책상입니다. I believe, I believe. 나는 책 빌리리? 도서 대출하러 함께 갔었던 곳. 이렇게 보내주셨다가 바로 쑥스러워하셨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께서는 송디 텐션 조금씩 모으고 있는 중이죠? 곧 텐션 터질 거죠? 팡팡팡! 아, 이제 저는 사실 텐션을 슬슬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원투찬찬찬에서 한번 좀 느껴봐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또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22번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퇴근으로 이행시입니다. 퇴근하고 싶다. 근데 아직 멀었다. 자, 우리 승편님들 그래도 벌써 시간 빨리 갔죠. 3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보통 6시 퇴근하시는 분들로 치면은 이제 2시간 조금 더 남았고요. 뭐 5시 퇴근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가실 수 있고요. 그래도 시간 빨리 가고 있죠, 여러분? 가을 햇살님, 가을이 오면 듣고 있으니까 문득 벌써 다음 달이면 송편 먹는 달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은 10월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은 뭐 곧 크리스마스다. 이러면은 벌써 2027년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른 건지. 근데 우리 청취자님들 애칭이 송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송편 협찬이 한번 들어오면 어떨까. 그러면은 또 우리 퀴즈나 뭔가 이런 상품으로 우리 송편님들

이렇게 송편을 드릴 날이 오겠죠. 아, 전국에 계신 떡집 사장님들, 저희 CBS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2시 5분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좀 진짜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진짜 더웠잖아요. 근데 저는 밤에 이 목 관리 때문에 에어컨을 조금 못 틀고 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송편님들의 직업병이나 또는 뭔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좀 조심하는 게 있다 하는 게 있으면은 좀 짧은 시간 또 얘기를 나눠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 올게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0: 후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타짜요.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0: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찾다 라이브 쇼.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1: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네, 자미조아님은 무좀 조심한다고 하시고요. 고래아님은 도서관 사서라서 아, 좀 시끄러운 데 가면은 소음이 크게 다가온다. 이것도 또 직업병일 수 있겠네요. 아, 비옴님께서 사장님이 제 날짜에 월급을 안 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매번 말로만 준대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야근을 시키는데 오늘도 야근 당첨입니다. 송디 위로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월급도 안 주고 야근만 시키고 아, 너무 힘들고 짜증나죠. 오늘 어떤가요? 마지막 곡은 비옴님을 위한 곡입니다. 이승열의 나라.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좋음을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33.51포인트, 3.68%가 오른 6,579.04로 장을 마쳐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을 키워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1.07포인트, 0.12%가 오른 858.91로 마감해 코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 광주 이외의 후보지가 어디였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연내에 제정될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 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 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장과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신 전 해경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 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어릴 땐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의 문법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우리의 이야기는 좀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해결한 일이 내일 다시 생기기도 하고 한참 고민해 내린 결정도 몇 년 뒤엔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직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써내려갈 장면이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리마을입니다. Never Ending Story.

0: 리마의 Never Ending Story,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오늘 또 4시에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우리 라이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어쩜 이래요? 바람이 와 진짜 실내보다 밖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오늘은 물론 햇볕은 뜨겁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막 탈 것 같고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습도가 지금 제가 있는 이 서울 목동은 습도가 좀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쾌한 바람이 부는데 어찌나 마음이 살랑살랑 좋던지. 황금배려님께서 아침 저녁으로는 에어컨을 끄고 잠자기에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디는 특히 에어컨 앞에서 냉방병 조심해야 됩니다. 아나운서는 보이스가 생명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요. 관리 잘해야 되는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게 저 에어컨 다 끄고 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다행히 목소리는 또 나오고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말을 최소한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시간 이외에는 무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커님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병원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강만성님, 1시간 팝송 맛집에서 힐링하고 가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힐링하고 가세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차트 복권하는 날입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에디 머니의 Take Me Home Tonight 그리고 제이가일스 밴드의 컴백이었습니다. 진영님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출장 갔다 왔어요. 피곤 가득입니다. 그래도 광복절 황금 연휴 바라보며 힘내봐요. 와 그러네요. 오늘 수요일 이제 다 갔다고 치고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만 가면 여러분 토, 일, 월 이렇게 3일 쉴 수 있어요. 와우 이게 또 귀하잖아요. 보통은 주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쉬고 나면 뭐 쉰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뭘 좀 해야지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게 주말인데 하루의 여유가 더 있단 게 얼마나 마음이 좀 풍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황금 연휴 바라보며 우리 힘내봅시다. 힘내봐요. 제키리님, 강릉 비 내리네요. 정말요? 오늘 맞아요. 동해안에 그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좀 내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 경남 지역 있잖아요. 뭐 양산, 밀양, 하동 요쪽이 비가 안 와가지고 제한급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강릉에도 촉촉하게 좀 적셔주고 비구름이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그곳도 촉촉하게 적셔주면 너무 좋겠어요. 어머 어떻게 발음도 안 돼요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비는 내리라 그럴 땐 안 내리고 안 내려야 될 땐 내리고 참 요상한 아이예요. 1182님께서 되돌이표 같기도 하고 다카포 같기도 한 인생이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해석으로 들려서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우리 오프닝 들으셨나 보다. 네버엔딩 스토리. 우리 오늘 첫 곡이 끝나지 않은 노래. 아 끝나지 않은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였고 아 다카포가요 여러분 그 되돌이편에 이제 되돌아간다는 뜻이고 아 다카포는 뜻을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다 라는 뜻이래요. 아 그러니까 뭔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막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하는 희망이 남아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앞서 말했듯이 황금 연휴를 바라보며 남은 목요일, 금요일, 또 수요일 남은 시간도 좀 쉬엄쉬엄 천천히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들어보죠. CBS 뮤직 차트 60위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띄워드리고요. 8887님 보내주셨어요. 토니 브렉스턴 Breathe Again.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더위가 좀 가셨으니까 2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보내주신 메시지 인정되고요. 또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노래 소개합니다. 오늘 진짜 공기가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한껏 가벼워진 공기만큼 살랑살랑 마음을 흔드는 이 노래, 리얼그룹의 I Sing You Sing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을까요? 힌트가 필요하시죠?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옆집 그 아침 프로그램 그대와 여는 아침 스페셜 DJ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엔 오후 4시에 라이키팝에서 한 번, 이렇게 하루 두 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라이키팝은 오후 4시, 그대와 여는 아침은 아침 7시. 이 숫자를 붙여보세요. 오후 4시와 아침 7시, 또 74 이러지 마시고요. 오후 4시와 아침 7시 붙여보세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라이키팝, 그대와 여는 아침은 아침 7시. 그러니까 이 4시와 7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리얼그룹의 I Sing You Sing에 이어서 빌리 조의 The Longest Tim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힌트는 그 라이키팝이 오후 4시에 시작하고 그대와의 아침은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74라고 하지 마세요까지 얘기해드렸어요. 그냥 두 개 숫자 붙이세요. 정답은 CBS 뮤직 차트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47위였어요. 공구사연아님 47위요. 오늘 하늘 정말 높네요 하셨는데 그죠. 하늘이 어쩜 이렇게 높고 구름도 뭉게뭉게 예쁜지 그 구름 모양 찾기하기 좋은 구름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모양이 다채로워가지고 이렇게 예쁜 하늘과 어울리는 곡이었어요. I Sing You Sing. 8533님 가을가을한 날씨에 최고의 선곡은 항상 즐겁게 합니다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라이키 팝이에요 여러분. 오후 4시에 항상 놀러오세요. 7113님이 47이요 47살만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에이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 진짜는 마음입니다. 47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47살인 거예요. 어머 지금 그 휴대폰 끝번호가 1087인데 그 앞에 47땡땡으로 되시는 분 아, 47 이제 핸드폰 중간번호 보이시나요? 오늘은 운명인 듯합니다 하셔서 이분을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운명과 같이 정답을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렬히 참여해주신 라이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려요. 혹시 내가 안 됐다고 삐지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차트 복권은 매주 돌아오니까요. 다음 주에도 신나게 참여해주세요. 하트입니다. I want you so bad.

앤 마그렛의 Slowly 였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재밌게 신나게 한 시간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어떤 분이 더우니까 포근하지 말고 시원한 저녁 보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시원한 저녁 보내도 될 것 같죠? 포근하고 시원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은 내일까지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남아있는데요. 당분간 수도권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기온 3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로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내일도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태풍 차놈에서 남겨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최대 6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5: CBS 경제 연구실.
16: CBS 경제 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폭염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곳곳에 무더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고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원전을 쓸 수 없게 될 거란 위기감도 퍼지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세계 각지의 기후 현안 주간기후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 백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폭염에 실외기 과열 화재 주의.
7: 그래요. 지난주 날씨 엄청 정말 무시무시하게 더웠는데요. 네. 그 와중에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이에요.
8: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에어컨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정도잖아요. 그래요. 그 에어컨의 필수 설비인 실외기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전남 여수, 9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다음 날 10일에도 대전의 한 주택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에어컨이 불씨가 된 상황 짧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인은 예상하셨겠지만 폭염에 있습니다.
7: 네, 이게 실외기가 지나가 보면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뭐 네. 그게 원인인가요?
8: 네, 그렇죠. 이제 더운 날에 실외기 근처의 온도를 재보면은 60도에 육박한다고 와. 해요. 근데 실외기는 보통 좀 관리를 좀 덜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7: 잘 보이지도 않고.
8: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실외기실에 그냥 박아두고 문을 열어두지 않거나 네. 아니면 여러 대를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 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통풍이 안 되고 열이 모이고 먼지는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온도는 이제 60도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자칫하다가 이제 열기가 모이고 먼지를 타면서 불길이 번질 수도 있게 그래요.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전선 관리가 안 된다는 건데요. 실외기 화재의 원인이 열 그 자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전선이 노후화되고 맞아요. 관리가 안 되면서 생기는 전기적 요인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전선이 녹을 수도 있고요. 뭐 합선, 전선 엉킴 뭐 이런 게 큰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네, 사실은 제가 여름철 돼서 이 에어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화재 문제도 있고 또 가전제품 기사분들이 실외기 설치하고 이럴 때 네. 너무 더우니까 온열 산재 이런 것도 발생한다고 해요.
8: 그렇죠.
7: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관리 요령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8: 일단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이제 에어컨을 꽂을 때 멀티탭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7: 아, 이거 중요하네요.
8: 네, 멀티탭 네. 최대 소비 전력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7: 아하.
8: 이러면 이제 실외기에서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과열되는군요.
8: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멀티탭에 연결하지 마시고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직접 전력을 꽂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청소나 뭐 점검 한 번씩 해주는 거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실외기 주변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주변에 화병 같은 거 쌓아두지 마시고요. 뜨거운 공기가 외부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과부하를 좀 예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먼지 쌓인 실외기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내부 청소를 하는 게 좋고요. 당국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실외기 화재 관련한 별도의 기준이나 관리 의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당국 차원의 관리 감독이 과거에는 좀 필요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그 낮 최고 기온을 새롭게 기록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네. 올해 벌써 42.5도까지 올라갔는데
8: 그렇죠.
7: 말에 따르면 만약에 이 온도가 극단적으로 45도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에어컨 자체가 쓸모가 없다.
8: 네, 뭐 인터넷에서
7: 이런 얘기도,
8: 좀.
7: 네, 이런 네. 얘기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맞습니까?
8: 근데 사실 에어컨이.

0: 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좀
1: 네.
0: 아니라고 해요. 사실.
1: 중동도 있으니까.
0: 예, 네, 그렇죠. 평균 온도 50도인데 중동은 거기서도 에어컨이 팔리고 에어컨을 쓰잖아요. 근데 다만 냉방기기에 성능이 좀 떨어지고 전력 소모의 부담이 커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 시래기 너무 뜨거운데 이거 좀 식히려면 물좀 뿌려도 되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뿌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네, 다만 너무 세게 뿌리지는 말고 내부 부품에 좀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히 뿌리면 되고요.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 시래기가 빛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1: 네,
0: 하나입니다.
1: 이게 폭염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점검이 굳이 필요 없었던 것도 점검해야 하는 이번에 실외기 화재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안전당국, 업계,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미리미리 사전 대비 또 예방 또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들께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0: 동해안 원전 냉각수 리스크 발동. 뜨거워진 날씨에 우리가 전력을 쓰는 이 에어컨뿐 아니라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전도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1: 네요.
0: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바닷물을 지금 냉각수로 쓸수 없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1: 예, 이게 제가 그 과학계에서 들은 얘기로는 전 세계 모든 해역 중에 이 한반도가 속해 있는 북서태평양 지역에 바다 수온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예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0: 일단 지금 우리 바다가 얼마나 뜨거운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해양수상환경 관측 시스템 자료입니다. 더위가 절정이었던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경북 울진 지역에 있는 온양, 덕천, 나곡 세개 관측소의 관측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각각 30.1도, 30.2도, 29.6도로 30도를 넘나드는 온도가 집계가 됐어요. 지금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들 30도 아래 한 25도에서 27도 정도로
1: 네.
0: 해수온이 떨어졌는데 한창 더울 때는 바다 표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문제는 이 울진 지역에 원전 총 8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1: 맞아요.
0: 겁니다. 한울 1호기부터 6호기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1: 또 3, 4호기도 현재
0: 예.
1: 공사 중입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들은 울진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고 있습니다. 냉각수, 일단 이름부터 냉자가 들어가잖아요. 전력을 만드느라 뜨거워진 원전 설비를 식히는 차가워야 되는 물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냉각수가 차갑지 않은 거죠.
1: 냉각수가 냉각수가 아니고
0: 네.
1: 온각수인가요?
0: 그렇죠. 바닷물이 지금 30도에
1: 예.
0: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냉각수가 차갑지 않으면 열 교환 효율도 떨어지고 주요 안전설비의 열도 식히지 못하게 됩니다.
1: 그래, 이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바다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원전 설비 돌릴 수 없고 또 전력 생산 그렇게 되면 멈추는 상황.
0: 네.
1: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원전에는 설계 해수 온도라는 게 있죠.
0: 네, 이 온도까지의 물은 냉각수로 써도 되고
1: 그래요.
0: 이것보다 더 뜨거워지면 그 물은 쓰면 안 된다.
1: 네.
0: 그 기준을 이제 설계 해수 온도라고 말하는데요. 울진에 있는 한울 1에서 6호기는 설계 해수 온도가 31.5도에서 32.5도 사이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울 1, 2호기는 조금 더 낮게 31.0도로 잡혀 있어요. 근데 관측소에서 측정하는 건 이제 해수의 표층 온도잖아요. 햇빛 잔뜩 받은
1: 네.
0: 상태라서 사실 깊은 바닷물 온도는 30도보단 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다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 문제 의식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31.5도 뭐 이런 기준들은 한계잖아요.
1: 네.
0: 안전을 위해서는 그 한계에 닿기 전에 멈춰야 되는
1: 네.
0: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원전 그 냉각수 기온이 28도가 됩니다.
1: 그보다 낫네요.
0: 예, 기본적으로 냉각수 기준도 우리보다 낮죠.
1: 네.
0: 근데도 25도 부근이 되면 원전 가동을 좀 중지하고 있어요.
1: 아,
0: 이 안전을 위해서기도 하고 이
1: 그래요.
0: 냉각수로 물을 쓰고 나면 그 물이 다시 데펴지잖아요.
1: 네.
0: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가 아니라 강물을
1: 네,
0: 냉각수로 쓰고
1: 하천수죠.
0: 있는데 그 물을 방출을 하면 이제 생태계에 영향이 갈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1: 예, 프랑스는 원전의 역사도 길고 원전도 굉장히 비중이 큰 나라인데 3도 정도 낮으면 섭씨 그러면 가동을 멈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이른바 설계 해수 온도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울진의 한울 그리고 신한울 원전뿐만 아니라 경북 경주의 신월성 1, 2호기도 설계 해수 온도가 31.5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7일에 근처 그 구룡포 화정관측소의 해수 표층 온도 역시 28.9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수 온도가 이렇게 제한치에 가깝게 올라가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한수원은 신월성 1,

0: 여기 열교환기 내에 전열판수를 늘려서 냉각 그 성능을 높였습니다. 또 전남에 있는 한빛 1에서 6호기. 사실 동해보다 서해가 더 비상이에요.
1: 그렇죠.
0: 예, 이쪽이 더 온도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한빛 원전이 진짜 비상이거든요. 여기는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를 좀 개선을 해서 설계 해수 온도를 높인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수 온도 제한치를 재평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온도 제한을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거죠.
1: 아, 이게 애초에 뭐 31.5도 뭐 이런 게 이제 한계 온도로 잡혀져 있는데 이걸 높인다. 높인다면 어떤 기술적인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들어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 사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없다고까지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원전 돌리는 걸좀 줄이거나 열교환기를 다는 그 임시방편의 해결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열교환기 증설을 하려면은 또 원안위 심사도 거쳐야 되고 승인도 거쳐야 되고 이런 인허가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시간이 듭니다. 또 국내 모든 원전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좀 우리가 처음 원전을 지을 때는 예상을 못했던 문제인
1: 그럼요.
0: 거거든요. 게다가 여름철에 가장 더울 때에 냉각수를 못 써서 원전을 못 돌린다? 그거는 사실 좀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우리가 전력 피크를 찍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에어컨도 많이 돌리고요. 근데 이제 원전을 못 쓰게 되면 전력 부족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1: 그래요. 이게 벌써 지난 수년째 7, 8월에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0: 네.
1: 그러면 이걸 냉각수로 쓰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0: 네.
1: 그 얘기는 바로 원전 가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니까
0: 그렇죠.
1: 이거는 정부에서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한반도 주변 바다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서
0: 네.
1: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 기후의 빠른 변화, 이른바 기후 위기를 과연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0: 네, 그러게요. 원전을 이제 처음 지을 때는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1: 그래요.
0: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그 물을 냉각수로 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딱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생태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바다에 많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해파리.
1: 우리 바다 가면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이게
0: 네, 그
1: 해파리가.
0: 변수가 또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그 해파리 유입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원전 운영에 있어서도 이 해파리가 대표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요.
1: 그런가요?
0: 예, 해파리가 취수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0: 냉각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해파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해파리 떼가 이 원전 취수구를 막아서 출력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수원에서도 차단망을 운영하고 제거선이나 중장비 투입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취수 설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브리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원전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고장나거나 원전이 노후한 게 아니고요. 원전을 둘러싼 운영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흔히들 이제 원전은 대용량이고 안정적이다. 그런 전력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평가가 원전을 처음에 도입할 때의 기준에선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후에서는 맞는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그때의 기준과 그때의 기후 안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해수 온도를 낮출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좀 원전 말고도 다른 발전원도 함께 고려해 보면서 꾸준하게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1: 예, 그백 작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뭐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확대하겠다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열심을 내면서도 동시에 또
0: 네.
1: 원전도 좀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0: 맞습니다.
1: 이런 식의 어떤 리스크 요인, 즉 기후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발전원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0: 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1: 네,
0: 떠나서요.
1: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 냉각수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름마다, 근데 여름에는 또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을 때라는 거죠.
0: 그렇죠.
1: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세 번째 뭐죠?
0: 폭염과 개기일식 겹친 유럽.
1: 야, 유럽이 뭐 다시 더워졌습니까? 이게 5월부터 시작된 유럽의 폭염 아니겠어요?
0: 네, 올 여름 들어서만 다섯 번째 폭염입니다. 유럽 대륙의 많은 지역에서 적어도 12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폭염이 예고된

0: 상태고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비롯해서 유럽 곳곳에 고온경보가 발효되면서 지금 유럽이 또 한 번 비상사태입니다. 폭염이 예보된 와중인 12일에 개기 예식도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예. 이번 여름 우리도 우리 국민도 많이 힘드셨지만 뭐 유럽은 상상 초월의 고통이었어요.
0: 네, 보도도 많이 나왔었죠. 네. 유럽은 특히 좀 에어컨 설치량이 적어서 이번 여름 같은 극한 더위에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의 더위로 인해서 유럽연합의 GDP 1%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1: 어마어마합니다.
0: 네, 이게 네.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의 최근 보고서에서 나온 수치예요. 일단 더우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농작물이 말라서 죽거나 가축들이 폐사하거나 하면서 식료품 가격도 오릅니다.
1: 그럼요.
0: 또 아까 물이 더워지면은 원전 냉각수 온도가 올라서 원전을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실제로 냉각수 온도 기준도 우리보다 낮고 바다가 아니라 강을 냉각수로
1: 맞아요.
0: 쓰고 있죠. 원전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발전소에서도 냉각수가 필요하고요. 근데 물 온도가 오르면서 이 냉각수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의 전력 생산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기 요금은 오르고 또 도로나 철도의 날씨 때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강물이 증발하면서 내륙 수온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위 하나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EU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은 294조 8천억 규모일 거라는 그런 추산이 나왔습니다.
1: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경제학자인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잖아요.
0: 그렇죠.
1: 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산성 감소,
0: 네.
1: GDP 감소 이게
0: 네.
1: 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번에 폭염으로 유럽 내에 농업 생산량 감소 총량이 현재까지 900만 톤.
0: 네.
1: 그래서 이것의 경제적인 피해가 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 감소가 현재 거의 5%고요. 농업 생산량이.
0: 네.
1: 연말까지 가면 아마 10% 정도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번 유럽 폭염의 경제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0: 네,
1: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0: 그리고 내륙 수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독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걸 두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라인강이 지금 위험하게 됐습니다. 말라가고 있어요. 조만간 두동강이 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1: 두동강? 중간에 네. 그러니 끊긴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네. 라인강 중에서도
1: 웬일이.
0: 중류에 이제 원래도 수위가 좀 낮은 지역이 있어요. 카우프 건축소라는 곳인데
1: 네.
0: 최근에 여기 수위가 24cm까지 떨어지면서 강 바닥이 드러 났습니다. 이 라인강이 스위스 알프스부터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까지 이어지면서 독일 산업의 핵심 동맥 역할을 하거든요. 이 강을 따라서 공업 지역이 들어서 있으면서 강이 물류 조달 그리고 냉각수 확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배들이 다닐 수 없고요. 산업에는 지금 비상이 걸리겠죠. 배가 아니라 화물차로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사실 독일은 좀 화물차 규제도 강한 편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보도가 속출하고 있고요. 실제로 석유화학 기업인 코베스트로가 일부 제품과 납품 계약 불가 항력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 사실 독일의 라인강은 다른 어떤 첨단 물건을 배로 운송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바지선에 뭐 석탄이나 이런 곡물 이런 거 실어서 옮기는 이런 게 과거부터 있었던 이런 전통적인 운송수단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라인강이 끊긴다 그러면 그런 식의 물류 운송이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0: 네.
1: 경제에 미친 타격이 적지 않겠죠.
0: 그렇죠.
1: 자, 우리나라도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남쪽에 가뭄 피해 심각한 상황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물 사용 조치 금지. 이거 과거에도 있긴 해. 또 이번에 내려졌나요?
0: 네. 파리를 포함해서 전 지역 대부분의 가뭄 경보가 발령이 네. 됐습니다. 프랑스 전체 101개 지역 가운데 67곳에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식수. 의료 이런 필수 용도를 제외한 물 사용이 아예 제한이 되고요.
1: 네.
0: 이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일 경우에는 뭐 수영장에 물을 채운다든가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럽이 올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봄철부터 더운 날씨가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잦은 폭염에 가뭄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플래시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한 번에 물이 확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대형 산불도 잦게 발생을 했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사실 겨울까지 지금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전쟁 때문에 LNG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지금
1: 맞습니다.
0: 저장률이 17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 가격이 싼 여름에 이걸 비축을 해뒀다가 겨울에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겨울에 쓸수 있는 가스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비상을 알리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전쟁의 영향을 유럽이 좀 정면으로 맞아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이 호르무즈 이중봉쇄 이게 계속되면서 결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름에 LNG 가격 폭등, 그것은 유럽의 겨울에 난방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개기일식. 이것도 사실은 이게 관광 상품 아니에요? 개기일식.
0: 맞습니다.
1: 그런데 개기일식이 위험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0: 일단 개기일식 하면은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12일 유럽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스페인 북부나 포르투갈 북동부에서는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90% 이상 가려지는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개기일식을 볼수 있는 게 1999년 이후에 27년 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매체들은 좀 설렘이 느껴집니다. 일식이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이걸 어디서 잘볼수 있고, 어떻게 해야 눈을 안 다치고 볼수 있는지,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 천문학 이벤트가 가뜩이나 비상 상황인 유럽 전력 공급 상황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 아, 그게 유럽에선 태양광이 최근에 아주 급속도로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태양광 발전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그 추정치가 약 10기가와트 정도로 나왔어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스페인에서 감소할 수 있는 양이 최대 5기가와트로 추산이 되고요. 부분 일식이 나타나는 독일에서는 2기가와트, 프랑스에서도 1.8기가와트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내 언론에 보도될 때, 좀 비상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 아, 유럽이 비상이다.
0: 네, 현지 언론에서 제가 좀 주요 언론들 쫙 살펴본 결과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식 때문에 깎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거든요. 일단 일식이 일어나는 게 저녁
1: 아,
0: 시간대입니다.
1: 그렇군요. 한낮이 아니고.
0: 유럽 대륙을 걸쳐서 7시 반부터 9시 반 이쯤 사이에 나타날 걸로 추정이
1: 시차가
0: 되고
1: 있으니까,
0: 있어요.
1: 그죠? 유럽
0: 네,
1: 전역이.
0: 그렇죠. 한 번에 이제 똑같은 현장이 나타나도 각자 이제 시차가
1: 시간대가 다른
0: 다르죠.
1: 거죠.
0: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녁 시간대고요. 그리고 개기일식 자체는 몇 초,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몇분 정도만 지속이 될 거라서 큰 영향은 없다. 한낮, 그 해가 쨍쨍할 때그 일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영향은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1: 오히려 유럽 현지 언론은 차분한데 우리나라 언론이
0: 약간
1: 여기가 걱정하는.
0: 독일의 경우엔 최대 2기가와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전체가 120기가와트가 넘거든요.
1: 맞아요.
0: 2기가와트면은 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요. 사실 뭐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나 구름이 짙게 끼는 날이면은 이 태양광 발전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개기일식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1: 맞아요.
0: 그렇다 보니까 대비책을 마련하기에 좀 수월합니다. 유럽 송전망 운영사들은 만일에 대비해서 가스 발전소 같은 이 백업 발전소 출력을 상승시켜서 예비 전력을 확보해 두는 등 단기 대책을 마련해 놨고요. 혹시 갑자기 전력이 부족해진다면 좀 다른 나라에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가령 스페인은 프랑스랑 포르투갈이랑 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거든요. 연계망을 통해서 전력 수요를 일부 충당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집에 태양광 판 달아두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엔 살짝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배터리가 있다면 또 영향을 못 느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일식이나 뭐 장마 이런 기상 상황에서도 이 배터리가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경고가 있듯이 이게 분명하게 천문학적으로 언제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개기일식 또는 부분일식이 발생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거죠.
0: 그렇죠. 한국과 좀 다른 상황이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렇게 좀 일식 때문에 태양광 멈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에 유럽 태양광 설치량이 많아져서겠죠. 2025년 3월에도 이렇게 부분 일식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식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0: 미쳤고 이때는 좀 영향이 컸어요. 전체적으로 35기가와트 아, 발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 태양광 출력이 확 올라갈 때 네. 이제 일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0: 네,
1: 거죠.
0: 네, 맞습니다. 당시 유럽 태양광 누적 용량이 그때 이제 브렉시트 전이니까 영국 포함해서 100기가와트가 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0: 정도
1: 네.
0: 가능한 거죠.
1: 유럽은 10년 사이에 30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더 설치했군요.
0: 네.
1: 이것도 좀 부러운 일인데요. 하여튼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런 간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발전원을 어떻게 주어진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또 해봐야 알잖아요. 네. 좋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CBS

TBS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의 저수율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소방 물탱크 차 수백 대가 경남에 투입돼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수산물 생산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 속에 여권은 정책 전반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의 표심을 직접 들어봅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경남 들녘에 전국 소방 물탱크 차 200대가 집결했습니다. 바짝 타들어가는 농심을 살리기 위해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진 건데, 내일까지 펼쳐지는 대규모 비상급수 작전 현장을 경남 CBS 최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빨간 소방 물탱크 차에서 거센 물줄기가 뻗어나가며 갈라진 논바닥을 적십니다. 소방청의 국가 소방 동원용으로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 차출된 물탱크 차 200대와 대원 400명이 경남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급수 취약 지역을 오가며 비상 용수를 쏟아붓고 밀양강에는 분당 5만 리터를 뿜어내는 대용량 배수 펌프까지 동원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김영관 소방경입니다.
1: 소방차 200여 대를 동원하여 경남 지역 특히 밀양 등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농업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0: 담비 같은 물줄기에 바짝 타들어가던 농작물을 지켜보던 농민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립니다. 밀양시 부북면 대전마을 이기준 이장입니다.
2: 이게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농민들한테 고맙죠. 보시다시피 땅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0: 현재 경남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이하인 30%까지 떨어졌고 17개 시군의 가뭄 단계, 특히 밀양 거제 하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상남도는 가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입니다.
3: 우리 농작물 피해가 시간 단위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긴박감을 가지고 이 가뭄 대책에 임해야 된다.
0: 도내 농작물 피해는 계속 늘어나 단감과 벼를 중심으로 2,1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바짝 마른 농심을 적시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비상급수 작전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최호영입니다.
4: 이렇게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연히 밥상 물가가 치솟는 상황인데요. 어떤 수준인지 곽인숙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5: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고르고 또 고르다 결국 시금치를 내려놓고 갑니다.
6: 좀 황당하죠. 너무 오르니까 시금치도 지금 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5,000원이래. 이제 채소도 앞으로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네요.
5: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088원으로 한 달 사이 85%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깻잎, 상추 등의 가격도 뛰어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계속된 폭염에 출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을 줄이려고 마트를 찾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한참을 서성입니다.
7: 진짜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더 집에서 만들어 먹게 되는 것 같은데 과일 이런 것도 너무 비싸져서 특히 과일 살 때 항상 망설여져요. 복숭아가 하나에 5,000원 막 이러니까.
8: 생선이나 특히 육류 같은 거 큰 애들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이니까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울며 겨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5: 수산물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고등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800원으로 지난해보다 22% 상승했습니다. 민어는 39,500원으로 64%나 올랐습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여파가 한 달 반 뒤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4: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여권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에 나섰습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잡기 위해선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부 여당이 주택 공급과 금융까지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상황에 대한 당정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10: 그동안 공급대책에 논의를 집중해왔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하여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모듈러 방식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 자체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급을 강조하는 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 확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집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1주택자까지 과세 강화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0: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회의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각종 우려들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역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추가 공급 대책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CBS 뉴스 박인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부터 호남권에서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는 호남 당원들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승부처인데요. 정치부 김재환 기자가 어제 호남 표심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김 기자.
2: 네.
1: 네, 어디를 돌아왔던 거예요?
2: 오전에 전주를 거쳐서 오후에 광주를 찍고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신 투표는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호남 권리당원은 51만 명, 전체 당원의 3분의 1에 당합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승부처로도 불립니다.
1: 예. 그럼 먼저 광주부터 가볼까요? 광주 당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파악이 됩니까?
2: 반도체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당원들은 호남이 그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받아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50년째 점포를 운영 중인 당원은 과거 자신이 광주 출신이란 이유로 간첩 소리를 들었다. 우리 후손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외를 반도체 투자가 끝내줄 거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1: 네.
2: 광주 당원의 말 들어보시죠.
3: 뭐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옛날에 이제 호남이 힘이 없으니까 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1: 네, 전화 음성이긴 하네요.
2: 예, 어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육성 녹음을 하지 못하고 오늘 방송 전 다시 당원분과 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
1: 자, 이분이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후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2: 네,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후보를 말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또 다른 권리당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해찬은 후보는 사실 없다. 호남이 간만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대통령과 싸우지 않는 후보가 낫겠다 싶어 김민석과 성현규를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추진력이 강한 정청래 후보를 꼽는 당원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성공하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동안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대응, 검찰개혁 등 성과를 보여준 정 후보가 당대표로 재격이라는 겁니다.
1: 예,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적통론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인데 호남 당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2: 우선 김민석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는 당원은 김 후보가 과거 당을 오간 건 사실이지만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배신이 아닌 희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네.
2: 적통론을 두고 벌이는 경쟁 자체에도 피로감을 느끼는 당원도 있었습니다.
1: 그래요. 자, 전남 광주는 송영길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송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2: 송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 후보가 3위를 달리고 있는 탓에 찍으면 사표가 될 거라고 염려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호투표로는 이번에 세 사람을 적기 때문에 2위는 확실하게 송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 네, 여기까지가 이제 광주의 민주당원들 표심이라면 이제 전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전남 광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호남보다 더 소외되어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투자를 약속하긴 했지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사후평가로 보는 당원도 있었습니다. 김관영 전 도지사를 정 후보 대표 시절 낙마시킨 거에 대한 불만인데요. 전주권리당원의 말 들어보시죠.
4: 그러고 말할 것이 없어서 김관영은 뭐 변명할 여지도 없이 올라갔다가 그날 뭐 그냥 바로 그냥 카투당에서 온 상황이고 하니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간 겪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6.3을 치르다 보니 아닌 건 아니잖아요.
1: 네. 아, 호남 당원들의 표심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오후에는 후보들 간의 마지막 당대표 TV 토론회도 있었어요.
2: 그렇습니다. 후보들은 신천지 연루설, 불법 선거운동 논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었습니다. 오늘도 격한 공방이 오갔는데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재환 기자였습니다.
5: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내

0: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일본 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보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일본 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동원된 민문식 씨. 민 씨는 약 5개월 동안 제철소에서 일하다 도망친 뒤 해방된 1945년 귀국했습니다. 민 씨가 숨진 뒤 자녀들은 지난 2019년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후에 제기한 소송은 정당하다고 보고 일본 제철이 유족들에게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일본 제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민 씨의 아들 병준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계시면 기뻐하실 것이다.
1: 이렇게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0: 지난달 전국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1년 전보다 1.3%포인트 뛰며 5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5월 4만 명 감소했다가 6월 6만 3천 명 증가한 데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 증가폭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지며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각각 25개월, 27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입니다.
4: 수출 같은 경우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가 주로 주도하고 있고요. 고용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취업 유발 개수가 낮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치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고용으로까지는 크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3: 청년 고용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도 2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청년 실업자는 4만 1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뛰어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밖에 있던 청년들이 다시 구직에 나서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처는 지난달 군무원과 국가직 7급 시험 등이 진행되면서 응시자 상당수가 실업자로 포착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확대하는 등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소진과 중국산 전기차 공세까지 겹치면서 현대차그룹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희원 기자입니다.
5: 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름휴가 복귀 후 첫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근무조별 4시간, 모레와 18일엔 근무조별 6시간씩 단계적으로 파업 시간을 늘릴 방침입니다. 노조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을 요구 중인데 사측과 입장차가 여전히 큽니다.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어 하반기 실적 반등이 절실한 현대차 그룹으로선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큰 부담입니다. 특히 투싼 완전 변경 모델과 제네시스 GB90, GB80 하이브리드 등 주력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어 파업이 길어질 경우 생산과 출고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노조가 올해 진행한 파업은 모두 60시간으로 사측에서 집계한 생산 손실은 42,510대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부가 가치 상품인 전기차를 둘러싼 시장 환경 악화 역시 현대차 그룹의 돌파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보조금 소진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내 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국내외

0: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추석 전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1: 미국과 전쟁을 계속 중인 이란이 핵 개발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에서도 무력 충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지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미국 NBC 방송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고도화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이 글로벌 에너지망을 볼모삼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겁니다. 미 정보당국은 미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나선다 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적잖은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군이 철수하고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해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전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국제 수로였지만 현재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전락한 겁니다. 전쟁 개시 이후인 이란의 비핵화 논의는 멈춰섰고 해협 봉쇄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경쟁만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발을 빼려 해도 명분과 실리면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 우회로 역할을 하는 홍해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이집트 소속 민간 선박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선원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1: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따라 300km 걷기 대장정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CBS가 주관한 통일걷기 행사의 현장 모습을 김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여드레째 여정이 시작되는 새벽 4시, 짙은 정막을 뚫고 참가자들이 발걸음을 뗍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장장 300km를 걸어가는 여정. 연일 이어진 폭염에 지칠 법도 하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올해 최연소 참가자인 17살 양하람 군은 고된 기억마저 값진 경험이라며 웃어 보입니다.
4: 너무 땡볕에서 걸어서 더위를 많이 먹어서 살면서 그런 기억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으니까 아 여기 있어서 좀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 나무가 울창한 풀숲을 지나 들어선 철원 DMZ 근처 저수지 용양보. 물 위로 가마오지 무리가 자리 잡은 도심 속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 참가자들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옆으로 보이는 분단의 흔적은 이들이 걷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10년째 이 행사에 참가한 생태작가 김담 씨입니다.
5: 부대를 지나오면서 대포 소리, 총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전쟁의 소리가 아닌 새꽃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 접경 지역에서 폭격 소리를 일상으로 견뎌온 마을 주민도 통일을 향한 걸음에 기대를 보탭니다.
6: 호사격 진동으로 해서 이제 주택도 많이 망가지고 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이제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작은 발걸음이 모여 더 큰 평화의 길을 만들길 꿈꾸며 목적지인 파주를 향한 이들의 뜨거운 여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7: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8: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8: 퇴근 말고 이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입니다. 어딜까 싶으실 텐데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떠올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위는 아니었습니다. 블라인드 직장인 행복도 조사 결과 1위는 바로 한국가스공사였는데요.
1: 가스공사?
8: 네.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그 직장인 3만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85점으로 가장 높은 행복도를 기록을 했고요. SAP 코리아,

0: 아, 그다음에 한국 남동 발전이 각각 82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가 80점,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79점 순이었는데요. 최상위권에 이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여럿 포함이 됐습니다. 기업 문화를 바꾸려는 이 체질 개선 노력이 아주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스공사는 사내 기업 문화부라는 전담 부서를 따로 두고 수시로 익명 게시판을 운영해 왔는데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나 불합리한 관행, 낡은 규정들을 그 직원들이 직접 제보하면 즉각 고쳐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야근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사적인 토론회를 열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왜 인기 있는지 이유를 알겠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도 이런 조직 문화를 좀 배워야 한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전체 기업 가운데 상위 3%에 해당하는 행복도를 기록한 그 기업으로 포함이 됐는데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상위 60%에 머물렀습니다. 그 세부 지표를 봐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섰는데요. 특히 복지 만족도가 SK하이닉스는 88점, 삼성전자는 22점. 그러니까 4배 딱 차이가 난 거죠.
1: 그래요.
0: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1: 직원들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다음 소식은요.
0: 다음은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믿기로 4조 원대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야동 코리아 등 이런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그리고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걸 같이 연동해서 운영해온 일당을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는데요.
1: 네.
0: 이들이 인터넷에 유포한 영상만 무려 11만 6천여 개, 가입된 계정은 285만 개에 달하고요. 게시물 누적 조회 건수가 무려 53억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만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음란물을 보러 들어와서 그 이용자들을 자연스럽게 그 자신들이 이제 판을 깔아놓은 거죠. 그 도박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는 일종의 덫이었던 겁니다.
1: 네.
0: 이들이 지난 5년간 관리한 도박 사이트의 총 베팅 금액을 합치면 무려 4조 7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하고요. 팔돈이 이렇게 수조 원대니까 챙긴 부당이익만 최소 476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불법 영상에 도박까지 결합한 아주 악질적 범죄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마지막 소식은요?
0: 배우 하영 씨 어제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필 사과 소식입니다. 그 증조부가 일제 강점기 의사로 활동한 그 안상으로 알려지면서 행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그 친일 의혹이 불거졌었죠.
1: 네.
0: 하영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자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가족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는데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2: 대부분 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수도권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에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광주와 대구 34도, 부산 32도, 수원과 청주 33도, 춘천은 31도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차놈은 일본에서 소멸됐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남겨진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최대 50mm 정도의 다소 많은 비가 지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가뭄이 심한 경남 해안과 동부 내륙에도 내일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 8월 12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0: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7일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당대표 후보자들은 4차 TV 토론을 통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TV 토론의 주요 장면들 내용으로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원과 일반 시민 2만 7천여 명이 사퇴 요구 서명을 하면서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 제안이 나왔지만 장동혁 당대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노컷 단연에서 주요 정치 현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정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유지된 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33.51포인트 3.68% 오른 6579.04로 정 규정을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박종호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 교수와 함께 증시 상황과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이야기까지 우리 경제 이슈 전반에 대해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2: 예, CBS 박종호의 한판 승부. 앞서 읽어드린 대로 경제 이야기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3: 예, 안녕하세요.
2: 요즘 많이 바쁘시죠?
3: 아니, 맨날 똑같습니다.
2: 맨날 똑같이 바쁘시다는 말씀. 자, 일단은 최근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나눴는데 이것도 좀 시끄럽습니다. 교수님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면.
3: 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약간 의구심을 많이 남긴 것 같다.
2: 아, 그래요?
3: 그런데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2: 예?
3: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들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초점을 두셨겠죠. 그런데 저처럼 이제 산업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그래도 가장 이건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2: 예?
3: 국내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전 세계가 완전 자국 중심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생산 설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내에 유치해서 국내에서 가동하자. 이게 기본 원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큰 시장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2: 예.
3: 중국이니 미국이니 인도니 이런 곳은 너희가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주면 그럼 니네 거 물건 사줄게. 이걸로 완전히 노선이 바뀌어버렸어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참 불가피하게 우리 기업들도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2: 예.
3: 자꾸 해외 공장을 더 짓게 됐고 그러다 보니 요즘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지방 경제가 더 공동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낙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앵커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기업들이 우리나라 지방의 생산 기지를 더 짓는 걸 덜 하고 전부 미국이나 외국에

0: 생산기지를 짓는 걸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바로 이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세제 개편 안이 예. 국내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겁니다.
1: 아하.
0: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국내 뭔가 큰 투자할 때 시설물을 투자할 때만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운영비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1: 아.
0: 공장 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내년 운영비로 저희가 얼마 썼는데 이것도 세액 공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것도 해줄 테니 국내에다가 제발 생산시설 인프라를 구축해라.
1: 나가지
0: 요거는
1: 마라.
0: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는 예.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0: 특히 이렇게 운영비가 시설 투자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태양광,
1: 아하.
0: 2차 전지,
1: 예.
0: 반도체입니다.
1: 아.
0: 우리나라 다 미래 먹거리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니 바이든이 온갖 혜택 준다고 해서 다 불러들이는 거 무조건 거기만 쳐다보지 말고 국내도 세액 공제 있으니 꼭 여기도 뭐래도 또 남겨놔라 이런 시그널 준 거 이건 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 사실 그런 기업들 공장이 있어야 이제 좋은 일자리가 국내에 있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유치하는 게 그 나라도 일자리가 문제니까 일자리 네. 일자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0: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랜만에 저도 한판 승부같이 핫한 채널 나왔으니까
1: 예.
0: 정치적으로도 좀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거 한 말씀 드리면.
1: 예.
0: 아, 또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세요. 아, 또 갑자기 뭐
1: 일타강사.
0: 예, 아이 왜 이러세요?
1: 자, 액션.
0: 예. 이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1: 예.
0: 지역 균형 발전 하자라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1: 그렇죠. 예.
0: 그런데
1: 예.
0: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그림이 저희 같은 산업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림과 좀 다릅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1: 예, 설명해 주세요.
0: 작년에 샤오미가 발표했던 것들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몇 개
1: 예.
0: 있었는데요.
1: 예.
0: 샤오미가 작년 여름쯤에 우리 휴대폰 만드는 축구장 8, 9개만한 규모의 공장을 무인 공장화한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어요. 3초에 하나씩 휴대폰이 완성돼서 뚝뚝 떨어질 때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투여되지 않는 무인 공장을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샤오미 엔지니어들이 이 무인 공장 완성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만든 공장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인데 아니 우리가 조명을 왜 단 거야? 해서 조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1: 아하.
0: 그래서 그 공장의 닉네임이 다크 팩토리예요. 조명이 없어요.
1: 어두운데 뭔가가 생산되고 있고.
0: 그렇죠. 조명도 없는 어두운 공장이다 이거죠.
1: 예.
0: 작년 연말에는 심지어 샤오미가 우리 이제 전기차 공장도 무인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1: 예.
0: 지금 국가에서 반도체 공장 크게 지방에 짓는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 국회의원들은 이제 마치 우리 뭐 호남이든 또 다른 지역에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1: 네.
0: 다른 지역들도 여기 마치 수도권에 용인이나 화성이나 아니면 평택같이 삼성 임직원들 잔뜩 내려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 리딩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탑티어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 기업들의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차세대 공장들의 대부분은
1: 아.
0: 무인 공장을 지향할 거예요.
1: 로봇도 있고.
0: 그렇죠.
1: 예, 예.
0: 만약에요, 지금 공장 착수해서 예. 순차적으로 빠르게 런칭한다고 했으니까
1: 예.
0: 뭐 아주 빠르게 런칭해도 2030년대 초반이 될 텐데
1: 예.
0: 그때쯤이면 그때 만약에 공장을 완성했는데도
1: 예.
0: 그 공장에서 일할 직원들 5천 명, 1만 명 뽑는다 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국가 차원에선 고용 창출에 기여한 거 맞지만
1: 예.
0: 그 공장을 완공한 S사, 또 다른 S사는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이 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네.
0: 아직도 사람에 이렇게 많이 의존해야 된다는 구조가 된다는 거군요.
1: 예, 예.
0: 자, 그래서 지방에서 그런 큰 공장 유치하는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 예.
0: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일가족들 3.5인 해가지고
1: 예.
0: 다 내려와서 인구 늘어나고 상권 활성화되고 그걸 그리시는 그림보다는
1: 예.
0: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이 2030년대 초중반에 완공됐었을 때 그때 오히려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지방세수 더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1: 세금.
0: 그렇죠. 이렇게 큰 공장이 내려와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이건 지역경제에 기여될 수 있는 시드를 받는 거잖아요. 예. 차라리 그 시드로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토착기업들 육성하고 지역의 차세대 미래인재 육성하고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

0: 준비한다고 하면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할 텐데 저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하고 많이 일을 합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과 지금 지역에서 이 기업들 내려오면 우리 어떻게 될지 그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좋네요.
0: 네.
1: 사실 그 지역에 공장을 짓고 뭔가 하면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 그대로 좀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이제 그 공장을 짓고 했을 때 낙수 효과가 어떻게 분산될까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겠다.
0: 그럼요.
1: 이런 말씀이시네요.
0: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도 착공 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한 30여 개가 되고요. 이제 산업단지 저 짓자 해서 확정적인 게 4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삽도 안 떴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조성 중이어서 삽 뜨고 뭐 공사하고 있는 그 부지와 이제 아직 삽도 안 뜬 그 부지들 여기가 이제 조성이 다 되고 그 위에 기업들 다 들어오고 공장 풀리 가동하려면 다시 한 10년 가까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근 어떤 거는 20년 뒤에나 이제 가동될 산업단지들인데 그러면 그 산업단지를 그릴 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걸 지금처럼 생각하면서 그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기 산업단지 국가산단 뭐 이런 거 큰 거 들었으니까 옆에 아파트 단지 잔뜩 짓고 사거리에는 사람들 식사로 와야 되니 뭐 상가 건물 짓고 저는 이것도 상당 부분 대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자체 장분들 중에서 몇 분 아는 분들 있어서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자문하고 조언 드리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이 산업단지 유치했다고 테이프 커팅하고 다 기분 좋게 으쌰으쌰 했는데 그래서 지자체 주민이나 지자체 기업들 중에 누군가는 벌써 투자해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근로자들 잔뜩 일할 때쯤 이 길 건너에서 밥집하면서 상가 해야지 해서 상가도 샀고 했을 텐데 이거 전면 재수정해야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 고민도 그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진짜 국토에 대한 대전환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걸 다시 그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특강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국회에 가셔서 오늘도 한판승부에 나오셔서 또 일가를 해주셨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참조하시면 좋겠고 사실 그 세제 개편안 얘기 좀 잠깐 들어가 보면 그 ISA 계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 절세 계좌였는데 이게 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IS 계좌가 이렇게 크게 논의됐던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렇게 요즘 받아들이신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IS 계좌는 우리나라 국장이든 미장이든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면 세제 혜택 빵빵하게 드립니다. 요 논조였는데.
1: 무제한 만기연장.
0: 맞아요. 진짜 우리 항상 무제한? 그러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거 얼마 지나고 나면 단종할 거고요. 새로 만든 생산적 금융 ISA라는 계좌만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국내 국장만 투자해 혜택을 준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혜택 줄인다는 것도 기분 상했는데 계좌 망가진 지금 주식시장 망가진 걸 다시 우리 돈으로 그거 펌프질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돈 느껴서 그거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 해외 주식 간 거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런 느낌.
0: 그것까지 빼서 국장 올리는데 내 돈 늘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여셨나 봐요. 요즘 심정적으로 사실 주식 망가져서 기분 상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그나마 미국 증시에서 그나마 빨간불 켜져 있어서 여기선 이득인데 국장이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빼서 국장으로 가져와야지만 세제 혜택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기 처방은 좀 잘못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잘한 게 많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잘못한 대표적인 게 ISA. ISA죠.
1: 근데 이거 기존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0: 예, 다시 뭐 이제 저희가 또 들풀처럼 일어나니까. 예. 아, 저도 투자자입니다.
1: 아, 우리 교수님이 강하게 말씀하니까.
0: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마 아,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네.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1: 대통령도 아, 이거 그냥 한번 한국 국민들의 또 반응을 보고 개편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0: 뭐 이런 취지의 네. 말씀.
1: 네. 아마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좀 된 것 같은데 네. 아무리 급해도 아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신 건데 그거 빼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0: 야, 우리도 박 교수님이 또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1: 제 마음입니다.
0: 예, 또 우리 교수님도 국민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또 이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다가 증시 등락폭이 딱 커지자 또 여러 네.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한도도 좀 늘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1: 네.
0: 오늘 이제 코스피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이제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거 맞는 거야?
1: 네.
0: 이런 생각.
1: 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것은 네. 결국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 네. 금액으로 변동성이 확인되는 거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장 중에 언제 변동성이 커지느냐를 보고 이 변동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솔직히 냉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0: 네.
1: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들.
0: 네. 네.
1: 이거는 뭔가 기관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리밸런싱 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0: 예.
1: 그걸 재조정하는 시점은 대부분 장 끝날 때 몰려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장 끝날 때 변동성이 요즘 굉장히 높아진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리밸런싱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변동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전체 요즘 있었던 변동성의 크기에서 한 30에서 많을 때는 한 40% 차지했었어요.
0: 예.
1: 이거 엄청난 변동성을 하나로 유발된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0: 예.
1: 그런데 또 변동성이 커졌던 시점이 장 초반하고 12시 넘어서 요 두 구간이 있는데
0: 예.
1: 요 두 구간은 우리 개인들이 신용 쓰고 미수한 거 이거 반대 매매하는 그런 변동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0: 아하.
1: 물론 장 초반 같은 경우 어젯밤에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꼭 반대 매매 때문에 우리가 신용 쓴 거로 인한 반대 매매 때문에 변동성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이건 우리 개인들이 신용 많이 쓴 것들이 일부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한 거 맞고요.
0: 예.
1: 12시 넘어서도 우리가 작용한 거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
0: 예.
1: 모든 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0: 아.
1: 분석을 해보니까
0: 예, 개인 투자자 역할도 있다.
1: 개인이 그동안 레버리지 네. 신용 쓰고 미수한 네. 것도 네.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0: 예, 예.
1: 사실 그것도 이해도 됩니다.
0: 예.
1: 아니 직장 생활하는데 네. 옆에 부서에 누가 삼성전자로 SK하이닉스로 몇 배 벌었대더라 하는데 누가 포모가 안 오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나는 이미 30만 원대 뭐 150만 원대 넘어서 이제 슬슬 눈에 띄었는데
0: 예.
1: 이때 이거 따라잡으려면 뭔가 레버리지 써야죠.
0: 예.
1: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과 장 중 12시 넘어서는 우리가 일으킨 일부 레버리지 맞지만 적어도 장 후반에 있었던 그 30, 40%의 어마어마한 이 변동성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만든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오판했다라고 나중에 생각한 것 같아요.
0: 밤잘 못 잔다.
1: 예.
0: 예, 어쨌든.
1: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한 2개월 만에 대폭 수정을 했었죠.
0: 예.
1: 신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상장해서 거래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전부 다 불허해버렸고 그리고 교육 시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도 더 늘리고.
0: 천만 원을 3천으로 늘리고.
1: 맞습니다.
0: 예.
1: 이런 걸 통해서 해봤습니다만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않았습니다.
0: 예.
1: 지금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한풀 꺾인 이유는
0: 예.
1: 증시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꺾인 거지
0: 예.
1: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올리고 신규 상장 못하게 했고 했기 예. 때문에 잡힌 게 아니에요.
0: 아, 오판하지 마라.
1: 예, 너무 뜨거웠던 우리 증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뜨거웠던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날짜가 너무 놀라워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0: 예.
1: 7월 27일입니다. 이 7월 27일 날 전 세계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 있잖아요.
0: 예.
1: 이 디지털 자산 해외 거래소들에서 SK하이닉스 본주를 사고 판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베팅하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닉스코인이라고 부릅니다.
0: 예.
1: 그 닉스코인 하루 거래량이 야 4조 원이 넘었어요.
0: 코인.
1: 예. 닉스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를 바탕으로 똑같이 가격이 연동된 상품이에요.
0: 아하.
1: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본주를 살 수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나
0: 예.
1: 아니면 그냥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0: 예.
1: 어차피

0: 그게 똑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인다니 아. 이 닉스 코인을 사자 해서 어허. 그날 하루에 거래 금액이 4조 원이 넘었는데
1: 예.
0: 그날 코스피의 SK 하이닉스 본주의 거래 금액이 얼마였느냐? 7조 달러였어요. 아, 7조 원이었어요.
1: 어허.
0: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1: 코인으로 왔다 갔다
0: 한 거예요.
1: 어허.
0: 그러니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지를 반증한 거예요. 그러니 정부의 정책적 실기도 있었지만
1: 예.
0: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진짜 뜨거운 감자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1: 어허.
0: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됐고
1: 예.
0: 사고 팔고 하는 비중이 커졌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1: 그럼 이거 우리 정책 당국의 어떠한 통제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사실상?
0: 예,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1: 네.
0: 어떻게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도 내놨었고
1: 예.
0: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7월 마지막 주죠. 저도 개인 투자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네. 그런 한 주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야, 저도 견디기가 힘들 정도인데
1: 예.
0: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죽하셨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1: 예.
0: 월요일 시작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저도 정말 허망했는데
1: 예.
0: 금요일 종가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1: 시작과 끝만 보면.
0: 예. 야, 이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은 사이드카와 예.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는데 결국 시작과 끝이 똑같아졌다?
1: 예.
0: 뭐야,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1: 예.
0: 자, 그 사이에 그 일주일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원위치로 돌아왔지만 개인들의 계좌는 탈탈 털렸죠.
1: 그래서 버틴 사람만이 승자다.
0: 예. 근데 많이 털렸어요.
1: 어.
0: 그리고 많이 정냄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1: 예.
0: 그래서 유동성이 예전만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0: 여전히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예. 날씨 소나기 오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0: 맞습니다.
1: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0: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럴까요?
0: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1: 예.
0: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가 좀 안 돼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시총 1조 달러 넘었고요.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 넘었습니다.
1: 예.
0: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시죠?
1: 예.
0: 연못에 고래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0: 국가의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시총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두 개나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게 전 세계에서 시총이 1조 달러 넘는 회사를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 우리나라 어느새 그런 나라가 됐더라고요.
0: 예.
1: 네.
0: 1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씩 더 있는데
1: 예.
0: 대만이 TSMC 하나 가지고 있고 사우디가 아람코 국영 석유회사죠.
1: 예.
0: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1: 예.
0: 일본은 없습니다.
1: 예.
0: 그러니 정리하자면 우리보다 경제규모 큰 나라들 정말 많은데
1: 예.
0: 그런데 1조 달러 시총을 찍은 회사를 두 개 가지고 있다? 야, 한국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1: 예.
0: 부담도 되는 거예요.
1: 너무 크니까.
0: 예. 그러다 보니 이 회사 두 개가 주가가 10%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사이드카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1: 예.
0: 이 두 회사 왔다 갔다 하면 이 두 회사의 협력회사들도 당연히 똑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다 보니 앞으로 사이드카 제도를
1: 예.
0: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었을 때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1: 좋은 포인트네요.
0: 예.
1: 아, 이거 매일매일 스트레스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예. 또야 하니까 이제 무감각해져요. 이제는.
0: 그렇죠.
1: 옛날에는 속보로 해갖고 정말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네.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소나기가 저 왔다 갔다 하니까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이게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한 5분 후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0: 네.
1: 예, 주식.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됩니까?
0: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요즘 많은 방송에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제 한 1000번쯤 들은 것 같아요.
1: 죄송합니다.
0: 버틸까요?
1: 새로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0: 아닙니다. 이게 예. 다 관심이니까요.
1: 예.
0: 버틸까요? 어떡할까요? 예. 다 물어보세요.
1: 예.
0: 자,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1: 예.
0: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1: 예.
0: 하나는 실적이에요.
1: 예.
0: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 유동성입니다. 실적 너무나도 좋습니다.
1: 그러니까.
0: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회사에서 영업이익 1등 기록하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마진율이 70-80%로 물건을 팔아요. 제조. 네.

0: 제조업이. 네.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마진율이 10% 언더입니다. 7, 80% 이거 놀라운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실적 빵빵하다.
1: 네.
0: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AI라는 대서사가 도대체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감론을 막은 많았지만 악재일 듯 보인 것

0: 도 아우 이런 변동성에 전 못하겠어요라고 생각하는 주식 신입생들이 예. 돌아왔습니다.
1: 주린이들
0: 예. 장을 떠났어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 저도 학부 동기들 중에서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야 정호야 나 이제 한국 주식 비중 줄이려고 그래요. 아니 왜? 아니 본사에서 유럽 본사나 미국 본사에서 예. 야 오늘 한국 증시는 왜 이런 거야? 리포트 해봐. 보고서 쓰라고 하는데 예. 직장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1: 예.
0: 보고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과잉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움직인 걸 그때그때 사유를 만들어서 리포트를 하려니 예. 자기도 이게 부담감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한국 증시가 좀 안정감을 되찾은 뒤에 돌아와야지 아 이게 나도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일부 떠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1: 예.
0: 이 수급이 다시 돌아오려면요. 전에 우리가 몰랐던 어마어마한 호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들어와야지만 다시 한번 돈 넣어볼까? 그 마음이 생겨요.
1: 예.
0: 그 서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유,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일단 보내드리고
0: 네.
1: 나중에 또 이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네, 네. 모셔도 되겠죠?
0: 네, 그럼요.
1: 예,
0: 네.
1: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진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1: 예, 김조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6: 안녕하십니까.
1: 예, 그리고 오늘 김유정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자 일단은 정치 이슈 굉장히 많은데 아 요즘 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배우 하영 씨. 네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영 씨 아세요?
5: 얼굴은 알고 있어요.
7: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이분이 이제 증조부의 그 친일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아마 의사 집안인 것 같아요. 그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자랑처럼 얘기를 꺼냈다가 이게 이제 과거에 증조부가 친일 행적이 좀 드러나서 이제 본인도 몰랐다는 거고 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 자랑처럼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하면서 오늘 자필 사과문까지 올린 이제 지금 이미지가 또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아, 자필을 썼어요. 해서 이제 반성한다. 또 이 하영 씨의 아버님도 몰랐다. 아,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었다라면서 굉장히 또 사과한다. 이제 겸손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아,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이 경솔했다는 것과 또 아, 증조부의 일인데 그것까지 또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전, 백 소장님.
5: 예. 전 두 가지 시각이 다 맞다고 봅니다.
1: 예.
5: 한쪽 편에서는 집안자랑 하다 보니까 하영 씨의 집안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겉모습에는 뭐 의사 최초의 의사 집안에 뭐 고종황제를 진료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1: 예, 예, 예.
5: 뭐 이제 뭐 네티즌들이나 몇몇 분들이 그러면은 당신 집안을 조사했더니 그 분이 친일이다라는 것인데
1: 예.
5: 뭐 비난을 할 수 있으나 저는

0: 사실 하영 씨가 증조부를 하면 얼굴을 봤을까? 아니면 그걸 대대로 뭐 조부든 예. 아버지든 예. 우리 중조부가 친일파였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하영 씨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건 또 과할 수도 있겠다. 제가 양비론을 피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모든 그런 상황들이 둘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조금 하영 씨가 그 본인의 집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게 하나의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 풍토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네티즌들의 파묘의 어떤 능력들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증손녀가 책임지고 사과까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회정의가 바로 서나? 라는 생각에서는 좀 고민할 대목이 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1: 김지혁 최고께서는
2: 글쎄요, 근데 뭐 이게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또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예. 하영 씨가 무슨 증조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글쎄 그 이거를 그렇게 막 그 과거에 그 사람의 증조부까지 쫓아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물론 이제 연예인이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예. 뭐 공적 자리라 그 연예인은 뭐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게는 그래 니네 집안 그렇게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파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그 기획사도 이거 잘 뭐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1: 예, 알아봤더니 사실 부분이다 그랬다가 예,
2: 그랬다가 알아봤더니 사실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사과를 했으니까 뭐 저는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옳은지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접어 주면 되겠다. 이걸 갖고서 계속 논의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저는 친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 우리 할아버지
4: 그게 또 파묘돼.
3: 아니 다 아파도 상관없어요.
4: 네티즌 수사대들이
3: 우리 그냥 네, 우리 저 할아버지 농부셨고.
4: 맞아요.
0: 알았어요. 예. 관련해서장님
4: 친일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1: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예.
4: 논리적인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아, 한 문장으로.
4: 뭐든 자랑하지 말자.
1: 아 뭐든 자랑하지 말자.
4: 네, 하영 씨가 이거를 만약 옥탑방 퀴즈 여기 나와서 네. 자랑하듯이 네, 네. 되게 얘기를 안 했으면은 네.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냥 자랑하지 말고 자기 뭐 했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영주 소장님 얼굴 잘 생겼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0: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제가 얼굴 크다고 자랑한 적은 있어. 나만큼 얼굴 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2: 얼굴 천지 김준일 씨한테.
1: 얼천 얼천. 예.
5: 형님 잘 생겼잖아요.
0: 잘생겼어요.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1: 김준일 의원님 딸께.
2: 누나 동생이라고 아주.
0: 형님 최고예요.
5: 일단은 저희가 그 친일 반민족 회계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차원에서 또 역사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기리고 예, 기억하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하영 씨 저 중증외상센터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
1: 그쵸.
5: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하영이잖아요. 예, 원래 이름이 맞아요. 하영으로 이제 예. 예명으로 쓰고 있는 건데 예. 저희가 200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 인명사전을 예.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예. 누락된 사람도 많고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증조부가. 그런데 다 넣을 수도 없었고 뭐 돈도 부족하고 해외에 있는 자료나 지방에 있는 자료 다 넣을 수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증보판이나 뭐 수정본 나왔을 때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증손녀가 자필 편지로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다.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제 잘 커나가고 있는 배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 정도 했으면 느꼈던 바도 있을 거고 저희는 독립운동가와 이 역사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고 기억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고 기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예, 요즘 너무 핫해가지고 네. 잠시 다뤘고요. 네. 자 이제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0: 본연의 이슈.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 이제 슈퍼위크입니다. 어제 호남 그리고 오늘 수도권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초접전 구도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마지막 4차 TV 토론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난타전이 될수 있다 예상이 많았습니다. 다들 보셨죠?
1: 네.
2: 예, 봤습니다.
0: 맥 소장님 일단 토론의 맥을 짚어주세요. 4차 토론의 맥은?
1: 이 마지막 토론회가 사실상 가장 여당 전당대회다운
0: 괜찮았어요?
1: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1, 2차 토론회는 밋밋했고요. 1차
0: 맞아요.
1: 토론회는 선을 넘었고요. 3차 토론회는 그래도 각을 세우면서도 조금 뭐 의도하든 안 했든 간에 뭐 구성한 작가가 그렇게 질문을 뭐 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웃으면서 칭찬도 하고 또 돌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뭔가 좀 재미와 묘미를 보여줬던 그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3차 토론회는 투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2차 토론회에서 대다수 뭐
0: 결정을
1: 어떤
0: 했다.
1: 결정들이 됐고 사실 TV 토론회가 그렇게 표에 큰 영향은 없어요. 지지하는 진영들, 세력들만 아, 이 사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이 정도만 주는 게 이제 TV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합동연설회가 15, 16이 남았는데 그것도 표 영향이 없어요. 다 끝나고 하는
3: 다
1: 거예요.
3: 끝나고 하는 거죠.
1: 결국에는
0: 그게 좀 기형적이에요, 사실.
1: 많이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8일 날, 9일 날까지 저는 각 후보들이 할수 있는 모든 네거티브나 선을 넘는 행위들은 끝났고 표 영향도 없다. 그래서 저는 3차 토론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전당대회다운 토론회를 마무리돼서 그나마 저는 재밌게 봤어요.
0: 아, 재밌게 봤다. 예. 오늘 SBS에서 했었는데 김정일
3: 아,
0: 최고도
3: 저는 그 시간에 MBC 출연하고
0: 아,
3: 있었거든요.
0: 못 보셨구나.
3: 그래서 뭐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0: 클립.
3: 봤는데 뭐 열심히 많이 싸우셨더라고요. 뭐 조금 이따 뭐 얘기들 하시겠지만 재미 아이 그거 나 그냥 그 방송 안 나오고 그거 볼거 그랬나 봐.
1: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 덕담도
3: 아,
1: 했잖아요.
3: 그래요,
1: 그러니까.
2: 오늘 꿀잼이었어요.
3: 그렇다며요.
0: 김희정님 어떤 장면이죠?
3: 진지끄러지.
2: 글쎄 말해.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0: 네.
2: 질문 자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 칭찬하기도 있었고 또
0: 예.
2: 뭐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한명 데리고 갈수 있는
0: 만찬에
2: 사람
0: 데려갈 수 있다면.
2: 누굴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볼수 없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3: 어떤 분이 부인 데려간다 그랬다며.
0: 정청래 후보는 안에 송영길 후보는 김용채 의원 정말 고생했으니까 대통령님을 못 받았으니까 한번 가서 용의 좀 경조 좀 해줘라 하면서 데려간다. 김민석 후보는 저는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싸웠으니까 뭐 누가 됐든 만약에 본인 대표 거짓말이라니.
1: 아니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0: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2: 그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셨어요. 굉장히 훈훈하고 좋았어요.
3: 뭐 진실을 얘기해야지 뭘.
2: 아니, 다들 진실을 얘기했어요.
3: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데 뭘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겠어요.
1: 요즘 국민의힘 상황이
2: 안
1: 우리
2: 좋아서?
1: 김종혁 최고를 삐뚤어지게 만든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래도 요즘 마음이 많이 펴있는 장 소장님은 오늘 토론회
4: 50호 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네. 50호?
4: 국정과제 50호.
0: 아, 50호.
4: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50호 모르잖아요.
0: 이거 뭐냐면
4: 대답해봐.
0: 1호 과제를 정청래 후보가 잘 못했더니
2: 제가 그 얘기 하려던 참이었어요.
0: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한테 50호 뭐예요? 물어봤더니 네,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4: 지금 보고 있잖아요.
0: 지금 보고 있잖아요.
4: 보고 있는 게 돼요.
2: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국정과제 1호 때문에 엄청 긁혔구나.
0: 네, 맞아요, 맞아요.
2: 엄청 긁혔구나.
0: 네.
2: 물어본 송영길 후보조차도 당황했잖아요.
0: 네.
2: 진짜 모르고 있어서 놀랐다는 거잖아요.
0: 네.
2: 그리고 당황해서 이제 다른 얘기 막 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작심하고 퀴즈를 많이 준비해 왔더라고요. 50호는 뭐야? 그러니까 50호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말 돌리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호도 모르면서 무슨 50호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인 말 때문에 제가 빵 터졌어요. 부끄럽죠.
0: 맞아.
2: 부끄럽죠라고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얘기한 거예요. 안 부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정말 제일 흥미로웠어요.
4: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나중에 이제 칭찬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0: 아, 칭찬해보라고.
4: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한테는 이게 쌓인 게 많았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로로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원로. 당신 원로.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3: 나 있어요,
4: 원로요. 원로 나 뭐 원로라고.
2: 두 살 차이.

0: 근데 원로로 보내버려.
1: 그러니까
2: 권정회로 최 다승 원로니까 막 저도 당 이렇게 하라고 막.
1: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예. 정치원의 후보가 송영길 후보 칭찬하는데 원로 정치인으로 남으라는 거야. 근데 뒷방 늙은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헌정에 가란 소리인데.
0: 상임고문이잖아.
1: 네, 상임고문도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상임고문 복귀해서. 근데 일단 그거는 먹이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 국정과제 50분 물어본 건 예. 긁히기도 했지만 그건 예. 누워서 침 뱉게요. 아. 안 좋은 이슈로 다시 끌어냈잖아. 아. 본인 국정과제 1호를 아는 거 50분 아는 거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최소한 1, 2, 3은 알죠. 예. 머리가 안 좋아도 1은 알지.
3: 예, 1.
1: 근데
3: 예.
1: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분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송영길 후보한테 알아요 하면서 그런 해프닝을 한 게 당원들이 그냥 웃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 혀를 끌끌끌 찰 거예요. 아, 특히 호남민심 더 그럴 것이다. 아, 그럴
4: 근데 1호는 네. 그 내란청산 그거는 조국당의 국정과제 1호라면서요.
0: 네. DNA가 흐르잖아요.
4: 오, 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네. 아마 그 몸은 지금 민주당에 있고 마음은 조국당에 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야, 그런가 싶더라고. 이번에 하여튼 많은 거 알게 됐어요.
3: 그 정청래 후보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와 그 송영길 후보 본인 주도권 토론일 때 입장이 어떤지 막 묻는 그런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토론회가 이제 오늘 네 번째 하는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원래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게 잘한다라는 정평이 나 있었지만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요 득표율에 비해서 굉장히 끝까지 열심히 하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평가.
1: 박지웅 앵커께서 네. 그게 이제 사실 잘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세 사람 중에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
3: 원래.
1: 네. 아. 연설도 뭐 이제 물론 김민석 후보도 있지만 네. 송영길 후보가 연설에도 일가견이 있고.
3: 아, 그랬군요.
1: 왜냐하면 일단은 암기력이 좋아요. 아. 그래서 머리도 그러네. 본인이 크다 하시고 든 게 많아서. 막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네. 토론회를 하면 본인이 축적해놓은 암기해놓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네. 막 얘기하면 네. 한 뭐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정도의 어떤 지식의 양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국회 출입기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예. 국회 부반장들이나 이런 좀 뭐 잡진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 뭐 네. 이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부반장들이
3: 잡진
1: 죄송합니다.
2: 전문 용어예요.
1: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층.
3: 예, 예, 예.
0: 그래서 중진이라 중간에
1: 있는
3: 중진이라고
0: 하죠.
1: 그러니까 야. 당을 오래 출입했던 예. 그런 출입 기자들이 하는 예. 말이 예. 사실 세 후보 중에 예.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를 봐서는 송영길 후보가 1등이다. 아. 왜냐면은 주목도도 높고 메시지도 명확하고 사실상 역량이 당대표를 할 만하다. 예. 뭐 하긴 했으니까
3: 이미 그런 했잖아요.
1: 평가예요. 예. 근데 예. 이제 구조적으로 예. 이미 이제 친명계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어서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쉽게 깨지는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들을 토로했다.
2: 예. 득표력과 득표율은 낮아질 것 같아요.
3: 송영길 후보의 예. 시간이 갈수록
2: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되고 야 그냥 오,
3: 흥행은 됐다.
2: 예, 다른 면을 봤네.
3: 맞아요.
2: 또 그런 생각은 갔는데 예. 그것이 이제 당 대표로 이제 밀어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예. 잘한다라고 예. 하는 기저에는 예. 야 정청래 대표를 저렇게 잘 패네. 저런 사람이 있네.
3: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웬만하면 당황 안 하세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전혀 당황 안 하시는 분인데. 정청래 후보 얼굴이 그 당황한 표정이 많이 읽히더라고요.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보면
2: 그거에 대한 좀 네. 희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네. 재밌게도 하시고 네, 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자 송영길 후보를 찍으면은 아 김민석 후보 이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생각도 갖고 1순위에서 그냥 끝내버리자 이번에 확실하게 그래야 정청래 후보나 팀 정청래 지지자들이 뭐라고 안 할 거다 시비 안 걸 거다. 그러한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3: 우리 김정혁 최고는 또 우리 송영길 후보와 대학 시절부터 또 잘 아시던 분이기 때문에 아, 파묘하면 안 됩니까?
4: 아니 파묘?
3: 그러니까 그냥 과거를
4: 뭐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면 네. 야 연기를 보고 재밌다 그런 사람도 있구나.
3: 아 그래요?
4: 아 원래 대학 때부터 이런 타입이었으니까.
3: 똑같아요.
4: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네. 친구 이 친구라면 안 되죠. 우리 저 송 후보님이 네. 그 재주가 많아요. 영어도 매우 잘해요.
3: 어 그래요?
4: 네, 제가 옛날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미국에 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아, 영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뭐 저 상당히

0: 그래서 뭐 외통위가 뭐 외교부 장관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을
1: 예,
0: 때,
1: 맞아요.
0: 뭐
1: 예.
0: 그래서 그런 뭐 나름대로의 어떤 외교 안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이 있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특수관계라, 아무리 친구 관계니까
1: 예.
0: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2: 아니, 그러면 저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할 때도 굿모닝 How do you do? 그렇게 Fine, thank you. 이렇게 얘기해?
1: 그렇게 안 해.
2: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해요?
0: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그래. 원래 영어는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3: 네, 매력적으로. 네.
4: 아니, 성형길의 재발견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1: 네. 네,
4: 원래 이제 되게 뭐 하나 주제를 던지면 막 되게 길게 만연체 막 이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4: 과거에.
1: 예.
4: 근데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고 상대를 당황시키고.
1: 예, 예.
4: 그래서 3위가 될지언정 저는
1: 예.
4: 당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됐고
1: 예.
4: 이번 전대회로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1: 그럼요.
4: 예, 재발견, 씬 스틸러 역할 톡톡히 했고 미래가 아주 이 밝은
1: 예.
4: 미래가 펼쳐진다
1: 예.
4: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송영길 대표가 그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때 보면 당대표 두 당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던 시기가 두 분 대표였던 시절이었어요.
4: 맞아요.
1: 맞아요. 돌이켜 보니까.
3: 그러니까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여야 간의 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점이었다.
1: 아.
3: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 대표가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소통하고 싶어
1: 맞아요,
3: 했어요.
1: 맞아요.
3: 그리고 정치라는 것들이 서로 달라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풀린다 이런 지론이라서 저는 집권 여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장동윤 대표랑 마주할 수는 없을 거예요.
1: 예.
3: 마지노선 이준석 대표일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1: 예.
3: 생각은 있으나 최선전은
1: 예.
3: 송영길 후보의 이 재발견에 있어서 국정과제 1호 물어본 거는 제가 역대 이런
1: 토론.
3: 각종 네. 전당대회나 뭐 토론회에서 봤던 장면 중엔 압도적이었다. 그냥 바로 KO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1: 네.
3: 옆에 있는 보좌진이 대본을 써준 게 아니라
1: 네.
3: 얘기를 했대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게 어때요? 했더니 아니 송 후보 입장 그 당연히 하는 거 물어봤다고 괜히 이게 민망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물어봐야 얘기가 되는데
5: 또 스토리 쓰려고 그러는데
3: 그 국장관이
4: 아니 진짜요.
3: 아, 진짜 그랬다니까.
4: 진짜요.
5: 그걸 믿어요?
3: 아시잖아니까. 그래서
4: 진짜라니까.
3: 이거를 물어볼까
1: 야,
3: 말까 하다가
1: 아,
3: 정천 네. 후보가 이거 네.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훅 찔렀는데 그게 성공한 거지.
5: 아, 만들지 맙시다.
3: 아 진짜라니까.
0: 송영길의 재발견이 아니라 송영길 라인의 재발견인 것 같아.
3: 내 지금
0: 송영길 재판인 것 같아.
3: 아니 내가 머리 큰 거 빼고는 뭘 라인이야. 머리 큰 거 똑같은 거
1: 약간
3: 빼고는.
1: 학원이 비슷하시네.
3: 아, 그런가요?
1: 예. 자, 근데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오늘 또 이제 토론회 중에 이제 전남 광주 북구의 전진숙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대화관이 있었었는데 이제 전진숙 의원을 고발하는 일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본인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또 김민석 후보는 이 문제 제기를 한 측이 이제 또 반명인 분이 이것을 문제 제기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공방이 오갔던 장면이 있었고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4: 그래서 그 전지숙 의원이 네. 이거 철저하게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의혹을 철저하게 좀 밝혀달라라면서 이제 당에 요구를 했거든요.
1: 네, 네.
4: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1: 네.
4: 청년 당원이 자원봉사자가
1: 네, 네.
4: 김희석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1: 예.
4: 라고 전화한 게 무슨 불게 불법 전화방이냐라는 거죠.
1: 예.
4: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1: 예.
4: 걸어와서 했던 사람이 정청래 후보 측의 과거에
1: 예.
4: 전략 부실장이었던 사람이고
1: 예.
4: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시절에 그 이낙연계라고 불렸던
1: 예.
4: 인물이
1: 예.
4: 전화해 가지고 이 청년에게 계속 뭔가 유도 질문을 하고
1: 삼정 취조 유도 신문을 했다라는 전진숙 의원 입장.
4: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4: 근데 그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사자이기도
1: 맞아요.
4: 하고
1: 예.
4: 이 사람이 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도 받았고 당원권 1년 정지 먹었던 그런 사연도 있고 과거에 그래서 문제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1: 예.
4: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자꾸 취조하듯이 물어가지고 당황해서 예예예 뭐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불법 전화방이며 어떤 장소를 해가지고 전화를 쭉 늘어놓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중앙당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조사해달라.

0: 송창진 후보 측에서 지금 인물들이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지금 분기탱천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 이게 전화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0: 그렇죠. 예.
2: DM방.
1: 예?
2: DM방이라고 있어요.
1: 아, 예? 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마케팅. 네,
2: 텔레마케팅 같은 건데 이거는 전화방이라고 선거 입장에서는 쓰긴 쓰는데 그냥 DM방이라고 써요. 아. 그래서 이제 선거가 되면 뭐 장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선거 기간이 되면 예. 이렇게 그 전화 요원들을 두고 예. 그걸 관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변에 지지호소를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정청래 후보 측이 많이 초조하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뭐 고소고발하면 호남의 표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예. 이거는 상대 후보를 날릴 수 있는 고소고발은 아니에요. 아. 전진수 의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 예. 아니면은 그 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려는 고소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전당대회 고소고발하는 것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예, 상대당하고 하는 것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1: 상대당도 선거 끝나면 취하하잖아요.
2: 취하하는데 이거는 거. 정말로 호남 선거에 많이 초조한가 정청래 후보 팀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대목이었다.
3: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조직적으로 했느냐, 또 하나는 건품 제공을 했느냐.
1: 예.
3: 이 부분은 조사나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지
1: 예.
3: 당에서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밝힐 수가 없거든요.
1: 예.
3: 그래서 경찰에 적극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 행위를 다 선의로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이니까 선의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그냥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나 전화할게요. 그랬을까요? 그럼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1: 예.
3: 그런 점들을 자, 조사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CBS 박종희 한판승과 함께해 주시고요. 2부에서도 노컷대는 이어갑니다. 나가지 마시고 함께 계속해 주세요.
4: 일부 동쪽 지역은 태풍 차놈에서 남겨진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밤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과 제주 산간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최대 50mm 정도의 다소 많은 비가 지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가뭄이 심한 경남 해안과 동부 내륙에도 내일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은 내일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경기 일부 지역으로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도권과 일부 남부지방은 한낮에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 습도는 47%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창문을 열고 나 당신 곁에 CBS 라디오
6: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7: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8: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이어가는데요. 아, 이 마이크 꺼진 상황에서도 이 패널 분들과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아 이걸 방송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다른 방송을 이제 뭐 아침 시사나 이제 다른 방송 볼 때도 야 저분들 무슨 얘기 궁금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좀 쉬는 시간이 좋았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약간은 우세하지 않냐 이런 흐름이 맥이 있습니다. 맥 소장님 맥을 네. 짚어주세요.
1: 그 흐름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였을 거예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치는. 근데 나오기 전에 제가 호남은 친명 후보가 6.5 대 신청이 3.5 이런 흐름을 보일 거다. 그래서 호남은 응징투표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나름대로 안정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몰표를 줄 거다.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대든 후보에 있어서는 응징할 거다. 이게 예. 이제 호남의 정서가 될 거고 예. 수도권으로 오면은 조금 이제 참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추미애 지사도 좀 예. 참전을 맞아요, 했고, 맞아요. 저 서울 지역 자체가 이제 정청래 후보 이쪽에 좀 텃밭이기도 하고 경기도에도 여럿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5 대 4.5 정도의 비율로 이제 이 김송 네. 친명 후보들이 득표를 할 것 같다. 아마 그 흐름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목하는 건 최고위원 순위 결정전입니다.
2: 1위부터 5위까지.
1: 네, 저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당대표의 흐름은 크게 제가 이 흐름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네. 드리고 네. 저는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지금 친청 후보가 선두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하는데 이게 저는 친명 후보가 1, 2, 3 친청 후보가 4, 5
2: 3대2 구도는 될 거다.
1: 3대2 구도로 가더라도 순위 변동은 충분히 이번 호남 수도권에서 있을 거다. 그런 전망합니다.
2: 예, 그렇군요. 우리 김정은 의원님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3: 저는 일단 오늘 서울 투표를 했고요.
2: 오, 당원 예, 당원.
3: 예, 오늘부터 예. 이제 서울 경기 투표가 시작이 되고 어제부터 호남 투표 시작인데요.
4: 예. 나 누구 찍었는지 알 것 같아. 둘 다 알 것 같아.
3: 아니요, 세 명 다 찍어야 돼요.
1: 그래요. 예. 세 명 다 찍었어요.
3: 세 명 다 찍어야
2: 순위,
3: 돼요.
2: 1순위, 2순위, 3순위.
3: 서로 투표제라서.
2: 야. 예.
3: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 권리당원들이 늘 전략적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미 판단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차에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 호남에서 한 7% 차이네. 거의 지난번에 충청도 할 때 김민석 후보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2: 예.
3: 그 얘기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7% 이내로 격차를 그 정도 격차에다가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2: 예.
3: 저는 서울 경기도 호남하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호남의 분위기, 투표는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네. 호남 결과 보고 뭐 투표하는 거는 아니니까.

0: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1: 예.
0: 이미 이 호남 권리당원의 분위기가 거의 그대로 저는 서울 경기에 많이 투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어쩌면 선호투표제 뭐 나중에 무슨 뭐 온갖 소위 속칭 지라시들을 통해서 예. 뭐 분당 시나리오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선 불복 이야기부터. 예. 예.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김인석 후보가 경선 승복하고 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쐐기를 박듯이 여러 번 물어봤는지도 예. 모르겠어요. 예. 그런 지라시들 때문에 소위.
1: 예.
0: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과반에서 1차에서 과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1: 그래요.
2: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1: 예.
2: 그 호남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2: 이거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 위기 상황인데 여기다가 정승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막 쏟아붓잖아요.
1: 그렇죠.
2: 광주공항 뭐 바로 이전할게.
1: 메가 프로젝트
2: 바로 해준다 뭐 이러면서 도대체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1: 쏟아붓어요. 속도전이 아니라 전격전이다.
2: 예. 네. 그거 뭐 지금 선거 직전에 뭐 한 100만 원씩 주겠어. 1인당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뭐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호남은 그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수도권 경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옆에서 볼 때 집값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주변에서 전세 월세 때문에 곡소리 나는 사람들 많고
1: 예.
2: 그 주식해갖고 완전히 코피 터진 사람 투성이고
1: 예.
2: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그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밀고 있는 후보를 지지한다?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과 경기 그쪽의 표심과 호남의 표심은 좀 다를 것 같다. 옛날에는 그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 그런데 예, 예.
2: 조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이거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장 소장님.
3: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재 분위기상 이렇게 김유정 의원님이나 서용주 소장님이 예. 분석하고 전망하시는 게
1: 예.
3: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3: 저도 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찝찝해요.
1: 쎄합니까?
3: 네. 왜냐하면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 권리당원의 여론조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몇백 명 나온 적은 있지만.
1: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그게 권리당원과 일치하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니까.
3: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뭐 민주당 당원이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지만 두 분이 이제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성향인지는 대략 드러나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1: 판단 유보.
3: 아, 그러니까 두 분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예, 예.
3: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 예.
3: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1: 가장 확정적으로 2주 전부터 말씀 한 게 장성조
3: 선생님인데
1: 썸네일 우리 다 만들어서 다 뿌렸는데 갑자기 한 5일 남았는데
2: 뭐야,
1: 갑자기
3: 아니, 이제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1: 5일 남은 시점에 쎄하다
3: 거듭 얘기했잖아요. 두 분처럼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 저도 네. 1순위에서 김인석 네. 후보가 네. 그냥 과반 넘을 것 같다라고 딴 방송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1: 예.
3: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체크가 되고 확인을 하고
1: 예.
3: 계량화된 부분,
1: 예.
3: 부분을 보고
1: 예.
3: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1: 예.
3: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덩어리가 커요 지금. 근데
0: 저를 믿으세요.
1: 예, 저를 믿으세요.
4: 의심만은 도만은 아닐 거예요.
1: 의심만은
4: 장 소장님이 그냥 예.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를 도출하기 예. 위해서 계속해서
1: 예.
4: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 같은데
1: 예.
4: 사실 저는 장 소장님하고 좀 다른 의견이
1: 예.
4: 김인석 후보가 과반으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자 구도상
1: 예.
4: 그다음에 호남의 투표 성향 그다음에 후보 몇 면의 관계성을 보면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서 11% 정도를 얻었어요. 호남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주목했을 때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도 3자 구도가 그 정도 구도에서 과반이 없는 상태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따졌을 때 권리당원 투표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샘플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강원 제주 뭐 이런 쪽에
1: 예, 예.
3: 그게 박빙이잖아.
4: 근데 제주를 보세요.
0: 제주
4: 거기가
0: 가방,
4: 이제
0: 가방.
4: 제주가 따지고 보면 1000 샘플보다 훨씬 많은 투표 양상을 보이는데
1: 예.
4: 거기가 호남 민심과 좀 맞닿아 있는 곳이 제주예요.

0: 예전에 yes. 호남제주가 같은 예. 묶여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어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예? 호남의 응징투표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런 징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예. 하지만 의심을 하시는 것은 괜찮다.
1: 근데 대단히 하여튼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정청래.
2: 정청래 후보가.
0: 나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3: 그건 맞죠.
2: 정말... 왜냐하면 이제 장 선생님 말씀은 지금 혼자 싸우고 있고 다 온 평론가나 다 비판 좀 하고 있는데
1: 권력이 밀어주고
2: 이 정도로 하고 있는 대단하다.
1: 대단히 막 버티는 거예요.
3: 그래도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았잖아요.
4: 아니 근데 그게
1: 눈빛이 너무 무서워.
2: 눈빛이
4: 무섭다.
3: 그거 아니에요.
4: 그 정청래 개 후보 개인의 힘이에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2: 버티고 있는.
4: 예. 그 이른바 문조 털레유의 힘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힘만은 아니잖아요.
3: 그렇죠.
4: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간단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 예.
4: 이게 무슨 정청래라는 한 정치인 개인의 무슨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야 뭐 선거 끝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적어도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예. 이게 집단으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굉장히 감정적인 것 대응들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만약에 그게 집단의 힘이라면 끝나고 나서도 쉽지 않겠다.
2: 여기서
1: 저 정도로 버틴다면 어찌 보면 이번 전당대회 최고의 승리자가 정청래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졌지만 인 것이다.
1: 그렇죠. 그냥 홀로서기에 성공했잖아요.
2: 대선 주자로 올라갈 수 있다.
1: 대선 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유일한 그러한 홀로서기에 성공한 정치 지도자
2: 정청래 후보에 대해 그래, 쪽에 우호적인 말씀이 좀
0: 그러니까,
2: 다행입니다.
0: 진짜 홀로설 거예요.
2: 네. 아, 왜 또?
4: 무서워.
0: 안 끝나고 나면 진짜 홀로설 거라고 봐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홀로서실 것이고 결국엔 그게 어느 풍경에서 서 있을지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래도 전직 대표를 했으니까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좀 나름대로 뭐 선거 결과 상관없이 영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후보한테는 과제가 있어요.
2: 아, 과제.
0: 이기든 지든 간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주를 일삼고 그다음에 배신자다. 반역자다.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딴지 게시판에 그 조금은 현 정부의 그 반감이 있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내 지지자들을 갈등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그게 따지면 마지막 정치인의 후보의 숙제일 수 있다고 저는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4: 바랄 걸 바라세요.
3: 지금도 안 하는데 하겠어요.
0: 그래야 이제 홀로 선다는 소리.
1: 이제 혼자 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홀로 섰다라고 한 거고 혼자 쓸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2: 어휴, 한국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국어가.
1: 근데 제가 이제 찝찝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김민석 후보가 인터뷰를 한 거에서 대단히 집착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 김민석 후보가?
1: 예. 그러니까 어떤 집착? 뭐였냐면 조작 기소가 있다면 이거 공소취소해야 된다라고 계속 또 얘기하더라고요.
4: 그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1: 전당대회 앞두고 이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러면 전당대 이후에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상의 여건은 올해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거를 좀 강하게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정청래 후보의 이 체급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써요. 그런데 이 나를 핍박을 하는 그쪽에서 상당히 내가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걱정이 좀 들어요.
2: 알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그렇고 최고위 후보 다섯 분이 있는데 5위 6위 싸움에 지금 또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김용 후보와 이성현 후보. 이성현 후보와 김용 후보. 이제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3대 2 구도가 친청이 3이냐, 친명이 3이냐, 혹은 친석이 3이냐라고 이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김지영 의원님은?
3: 장동혁 체제에서
2: 갑자기 장동혁이 나와.
3: 아니.
1: 장동혁이 나와.
3: 지도부가 붕괴되려면 최고위원 두 명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4: 신동욱
1: 4명.
3: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은 한다고 했으니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명이. 거기는 청년 최고위원이 선출직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는 세 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붕괴돼요.
1: 아, 그렇습니까?
3: 예. 그래서 그거를 당원

0: 분들이 생각하면서 투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네.
0: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그청 쪽에서 세 명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만약에 재보선이 생긴다면 예? 그리고 강릉 재보선에 결과를 두고 내가 재신 묻겠다라고 이제 김민석 후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5위, 6위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 그런 지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권리당원, 나 8월 17일 날 전당대회 당일날에는 대의원 17,000여 명이 온라인 투표를 당일날 하거든요. 오전에. 아마 대의원들도 그 지점을 또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1: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8월 17일 날 이제 누군가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예. 뭐 김민석이 됐든 정청래가 됐든 무슨 뭐 갑작스럽게 떨어지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잘 못하던 정책이 갑자기 뭐 잘해서 그래갖고 뭐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그 국회 운영하고 당 운영한 거 보면 이분은 그냥 갈등, 뭐 싸움박질 뭐 이것만 계속 밀어붙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좀 달라질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민석 후보도 본인이 총리를 하는 과정에 뭐 ETF 문제도 그렇고 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과연 이런 걸 제대로 잘 해결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 되려면 누군가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뭐 계속 무슨 나는 계속 딸랑딸랑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뭐 누가 되든 간에 그 몰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까? 물론 저는 이제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거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2: 김정은 최고께서 비판하는 대목은 사실상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물평일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는 잘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와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2: 근데 뭐. 달라질 게 없다? 달라질 게 없어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왜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에게 그런 질책을 당한 거고?
3: 예.
2: 명청대전의 중간에 서 있느냐 딱 두 가지만 보시죠. 대통령은요 구조적 다수를 국정과 운영 기조로 잡았어요.
3: 예.
2: 구조적 다수. 근데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를 하면서 또 당대표가 되면 여기는 민심의 척도는 딴지에 있다. 당원에 있다. 당원 주권에 있다. 우리부터 먼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극명합니다. 이건 국정 운영 자체의 호흡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 예.
2: 거기에다가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좁혀가자고 지금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당심이 최고야. 이거란 말이에요.
3: 당원주권.
2: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줄기가 다르면 이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집권 2년 차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변화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1: 구조적 다수가 뭐예요? 그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2: 위원을 넣겠어요.
1: 다른 거죠. 어떤 중도 쪽에다 뭐 소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 그게 결국은 집권 1년 차에 그때가 그 지지도도 제일 높고 힘도 제일 셀 때고 그러니까 그때 판을 잘 짜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때뿐인 씨앗으로 2년 3년 차를 밀고 가는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국정 1년 차를 돌이켜놓고 보면 1년 몇 개월 됐는데 과연 그 앞으로 2년 3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잘 뿌려놨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작년에 10월 15일 날 11호 그 부동산 대책 마련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집값 천정부지로 오른다라고 할 때 그냥 밀어붙이셨잖아요. 그래놓고서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또 무슨 세제로 가서 이걸 하겠다 세금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또 반발이 나오니까 무슨 뭐 부총리한테 아이 좀 기어 다니세요 뭐 이런 얘기나 하면서 또 발을 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무슨 뭐 당대표가 누가 바뀐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이 달라질까 그리고 뭐 그 국무위원들의 리더십이 갑자기 뭐 생겨날까 뭐 그런 상당히 저는 좀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0: 아니 그 우려의 말씀도 뭐 한편 이해는 되는데 쓴소리 하는 것과 어깃장하고는 다르다고.
1: 그렇죠. 맞아요. 그건.
0: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 경선 과정.
3: 네. 내일 이제 정부가

0: 부동산 공급 방안 논의하고 또 금융 위에서 또 금융 대책이 논의를 하는데 내일 한파승부에 그 경제 수석이 출연을 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설명할 예정이긴 한데 뭐랄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까지 겹쳐지면서 사면 초과거든요. 근데 정책적인 내일 좀 어떤 해법이라고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1: 공급 대책 내는 네, 건 내일, 아니고요. 네. 그걸 이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게 대부분의 인허가권은 또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결국엔 서울의 집값 문제잖아요. 그런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안 하고 밀어붙인다면 현실성이 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될 텐데 내 경제수석이 나와요? 정책실장이 아니고?
0: 경제수석. 예.
1: 저는 이런 혼란과 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떤 인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2: 유명범 실장.
1: 네. 왜냐하면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네. 각종 뭐 네. ISA 뭐 이런 계좌 관련해서
0: 다시 물러섰죠 정부가.
1: 네. 그런데 그것을 부처에서 독단적으로 발표 못해요. 정책실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보고 또 하고 허락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0: 예.
1: 근데 대통령께서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이거 다시 검토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한 5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대표가 취임 1주년 1년 됐으면 26일에 1년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 싸운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때가 됐다. 근데 또 제가 아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중에 가장 잘 싸우는 분이 우리 김재혁 전 최고이시기 때문에
2: 그렇죠. 근데 뭘 그렇죠. 싸운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네. 여당과 잘 싸우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겠죠. 그런데 뭐 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뭐 어딜 나가든지 네. 잘못되는 건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친 정부에 가까운 유튜브 같은 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데 나가서도 저는 열심히 싸우거든요.
0: 예, 개벽 장군 같이 잘 싸우시죠. 네,
2: 열심히 싸웁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당이 잘못하는 것도 열심히 지적을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2: 왜냐면 그래야지 그게 정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편이라고 그래서 뭐 잘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비상계엄 같은 거를 무슨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0: 예.
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싸우는 거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 저도 선거를 계속 치러본 사람인데
0: 예.
2: 아니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들 싸우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2: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잘 싸운다는 게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잘 싸우신 거죠? 잘 싸우셨나요?
0: 잘 싸우셨나요?
2: 네? 예. 잘 싸운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이 법안 통과할 때 그거 하나 제대로 막아보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아서 이거 잘못된 법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할 때 그 분위기 누가 바꿨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바꿨습니까? 한동훈이 바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형소법과 관련해서 그 형소법 조항에 이상한 거 있다는 거 밝혀낸 게 국민의힘입니까? 한동훈입니까? 의원 한 사람만보다도 못 싸우고 있잖아요.
0: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가만히 못 있고 친한 재량에서 총을 쏘고 있어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2: 제가 복당 운동권이요.
0: 당 밖에 특정인들에게 봉사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의 국민의힘 어렵게 하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배제해야 된다. 장 소장님. 안철수 의원님 왜 이렇게 또 강하십니까?
1: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0: 네.
1: 당 대표도 경쟁자고 2030년 대선도 경쟁자고 그러니까
0: 네.
1: 이분이 당 외곽의 윈공 이성처럼 떠돌아다녀야 본인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0: 착각이에요?
1: 것이 아닌가. 착각이죠.
0: 전략일 수 있지 않아요?
1: 아니.
0: 안철수 의원의 전략.
1: 안철수 의원 안철수의 전략. 누가 안철수 의원을 돕겠다라고 나선 의원이 없잖아요. 당협위원장 누가 있습니까? 혼자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저 아까 자꾸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장동혁 대표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의도 언어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이해시켜 드릴게요.
0: 액션.
1: 지금까지 가로 열고 장동혁을 지키기 위해 가로 닫고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때가 됐다.
2: 저요?
1: 네. 뭐예요?
3: 제가 말씀드리자면
0: 네, 네.
3: 그랬거나 말았거나
0: 그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3: 어쨌거나 저쨌거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가 곧 돼요.
2: 그러네요.
3: 네. 이준석 1년 2개월, 김기현

0: 9개월. 한동훈 5개월 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1년, 8월 26일 1년이죠. 1년 2개월 못 채우겠어요? 제가 보기엔 내년 8월까지 임기 채워요.
2: 예.
0: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기록 세우는 겁니다.
1: 네.
0: 그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 예.
0: 무기력하고 이제 나가란 말도 안 해요. 비겁하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끈하게 저는 최장수 당대표 된다 생각하고
2: 예.
0: 조광특위 열어서 현역도 바꾼다며요.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1: 네,
0: 비어있는 것 채울 뿐더러. 그리고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물 만났어요. 장동희 대표가.
1: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게 그러잖아요. 본인들의 지금 그분들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뭐 손해가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보기 싫어도. 만약에 진짜로 자기한테 칼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죠. 우리 현역 의원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3: 장동현 대표 연임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 그러니까
2: 아, 지금 분위기면 예. 전제는 지금
1: 희망상
3: 지금 조광특위에서 예. 이렇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게 비단권파입니다.
2: 어.
3: 사실 서범수 의원, 진정 의원 어.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고요.
2: 예.
3: 권영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 죽어가는 장동을 살린 거는 그 세 예. 분이다.
2: 어허.
3: 결국엔 뗄감 줬잖아요.
2: 예.
3: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 뗄감을 원천 삼아서 다 바꿀 거예요.
2: 어허.
3: 그리고 내년 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 예.
3: 2월에서 내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2: 예.
3: 본인이 연임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2: 예.
3: 아마 끝낼 것이다. 저는
2: 어허,
3: 그래 보입니다.
2: 그렇군요. 뒤에서 누가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0: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동익 예. 대표는 조강한 최고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0: 아니,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강한 예. 최고위원이 장동익 대표는
2: 마무리?
0: 보수의 노무현이다.
2: 알겠습니다.
1: 와. 아, 그래요?
2: 예,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일단 오늘 녹화 때는 여기까지. 네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예,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군요. 입추가 지나면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걷기에 좀 편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삶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8: CBS. 오늘도 안전하게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

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다섯 번째, 사고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한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8번째 페이지. 뉴욕에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서울엔 하나만 더 맨이 있다.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미줄 토크 히어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does whatever a spider can. 스파이더맨 간만에 이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시류를 타는 주제가
1: 곽지식 작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류 타는 주제를 갖췄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이름을 곽시류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2: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예, 아, 예, 이렇게 예. 시류를 타는 주제라니.
1: 그렇습니다. 예. 바로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가 시원한 흥행 질주 중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몰입을 하지만 다 보고 나면 근데 저게 과학적으로 진짜 가능할까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시류 타는 남자 곽지식 작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파이더맨 하면 아무래도 그 방사능 거미에 물려서 초능력이 생기는 기본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예,
1: 또 이제 한국의 저명한 또 SF 작가이자 과학자로서 왜 하필 거미라는 매개체를 선택했으며 그것도 그냥 거미가 아니고 방사능에 피폭된 거미라는 설정을 어떻게 떠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추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시는 게 있으면
2: 생물이 예. 이렇게 특이하게 신기하게 변해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자연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말 검증이 된 것이자 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1: 돌연변이.
2: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생물의 특이한 특성이 생기는데 그것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고 생존하는 데 적합하면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그 특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대대손손 그 특성을 물려주게 돼가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뭐 이런 거가 생물학에서 많이 퍼져 있는 이론이지요.
1: 그렇죠.
2: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공룡이 옛날에 그냥 땅에서 공룡 이러면서 걸어다니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겠죠.
2: 그런데 공룡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 일으켜가지고 나 자꾸 깃털이 나오는 것 같아. 몸에서 깃털이 나오게 돌연변이 일으켰다. 그 상태로 팔 근육이 강해지고 이래가지고 퍼덕퍼덕 되는데 하다가 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가 그래서 공룡의 일종이잖아요.
1: 그렇죠.
2: 생각해보세요. 공룡 입장에서 보면 와 쟤네 조상은 예전에 나와 같이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던 그냥 공룡이었는데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뀌더니 지금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1: 신기하겠네.
2: 새처럼 아니 새니까 새처럼 당연하겠죠. 훨훨 하늘을 날아다니게 됐구나. 이런 게 이제 돌연변이가 실제 생물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특징이거든요.
1: 예.
2: 근데 이제 이거를 자연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를 기다려가지고 이런 특성을 관찰하고 뭔가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하려면 돌연변이가 자주 생기는 현상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상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말은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했지만 무슨 뭐 공룡이 뭐 퍼덕이고 했지만 그 언제 그거 기다리면서 깃털 돋는 공룡 태어날 때까지 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1: 그렇죠. 예.
2: 그래서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실험의 영역, 검증의 영역으로는 되게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사이에 미국의 허먼 조셉 멀러 이런 과학자들이
1: 예.
2: 제가 이 과학자 한번 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우리가 이 동물 특선을 하면서 이 과학자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로 이 과학자가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그 특성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느냐? 바로 뭐였겠습니까? 초파리였죠. 초파리.
1: 아 그랬군요.
2: 네, 초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보는 실험을 이

0: 멀러가 20세기 전반에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파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바로 방사선이었습니다. X선이었어요. 그래서 X선을 초파리에 이렇게 막 쪼여주다 보면 그러면 인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아주 잘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때 뭐 무슨 뭐 초파리가 뭐 갑자기 무슨 뭐 근육질로 변하고 이런 건 못 일으키고요. 초파리 뭐 눈 색깔이 변하는 돌연변이 뭐 이런 거 정도 일으키면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치도 않죠. 뭐 초파리가 눈 색깔 바뀌어가지고 너 이제 서클렌즈 낄 필요 없겠네. 뭐 이런 거에 뭐 크게 무슨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1: 그렇죠. 예.
0: 과학적으로는 이게 연구하는데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1: 짜릿했겠네.
0: 예, 그래서 이분이 1946년에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46년에. 이 공로로. 1946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화제가 될 수 있는 특히 미국에서 화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학적인 바탕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마침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뭐가 거기에 얹혀지게 됐냐면 네. 1946년에서 바로 수개월만 앞서서 시간을 돌려보면 1945년에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죠.
1: 그랬죠.
0: 그래서 핵폭탄이라는 상상 속에서 SF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싶은 방사능 물질의 강력한 힘을 핵 분열 반응이라는 특이한 반응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무기를 두 번이나 실전에서 사용하는
1: 그러네요.
0: 게 1945년에 벌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1: 네.
0: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마침 이 멀러가 초파리 X선 방사선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은 1946년에
1: 네.
0: 요즘 같은 여름철에 전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비키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 비키니라는 게 제품명으로 붙었던 것이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1946년에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게 많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핵폭탄처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잘 팔려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키니가 처음 나왔을 때 비키니라는 어떻게 보면 핵실험장 이름을 딴 거죠.
1: 그러네. 예. 예.
0: 되게 요즘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름 잘 안 붙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예. 그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전 세계 사람들 쓰는 언어가 됐을 정도로
1: 스폰지밥 사는데도 비키니 섬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맞죠?
0: 그래서 네. 사람들 문화에 이런 방사능, 방사선, 핵 이런 게 되게 깊숙하게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1950년대에는 이런 냉전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운명을 걸고 거대한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운명을 결정지을 무기는 더 강한 핵무기, 더 많은 핵무기다. 이거를 전 세계의 수많은 군인들, 정치인들, 일반 시민들까지도 거의 뭐 좀 뭐랄까요? 공포증? 이런 편집증에 걸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1: 네.
0: 195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주로 이런 대예산을 들인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이런 A급 영화 말고 약간 B급 중저예산 영화 약간 이런 시리즈로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워낙에 핵실험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1: 네.
0: 핵실험이 많이 화제가 되는 시대다 보니까 아니 X선으로 초파리에 쪼여주기만 해도 돌연변이가 생긴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핵폭발을 그냥 막 시키면 뭐라도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SF 작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1: 그럼 그때 젊은 스탠리도 그런 상상을 했겠네요.
0: 물론이죠.
1: 예.
0: 특히나 이 시대에 그래서 영화계에서 할리우드에서 이런 거를 중저예산 B급 영화로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댐 정확하게 말하면 댐하고 느낌표입니다. 영화 제목이
1: 댐
0: 그들 그것들 이런 제목인데
1: 그들 댐이에요?
0: 뭐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1: 댐이란다.
0: CBS에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1: 아니 영화 제목이라니까.
0: 댐 그게 뭐냐면 핵실험하는데 다 대피시키고 핵실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핵실험 장소에 그 땅 밑에 살던 개미들이 방사선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중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거대한 개미 종족이 탄생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소만한 개미들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
1: 앤트맨의 원조네요. 예.
0: 타란투 앤트맨은 개미로 변신한 건 아니지 않나요?
1: 나중에 개미도 커져요.
0: 아 그렇구나. 네. 타란툴라 뭐 이런 영화는
1: 네.
0: 이 거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미가 괴물처럼 변신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한다. 뭐 이런 영화들이 50년대에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수도 없이.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50년대 그게 한번 어떤 SF 영화의 한 패턴 같은 형태로 한번 쫙 미국을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에는 그게 약간 SF 괴물 이야기의 기본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레이첼 카슨 이런 학자들이
1: 네.
0: 이렇게 방사능 오염물질이 세상에 퍼져나가가지고 생태계에 피해가 있는다라는

0: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시대라면 내가 이걸 진지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충제 같은 거 뿌리는 거 이런 것도 함부로 뿌리면 생태계가 오염될 수가 있고 그럼 생태계가 오염돼가지고 그거에 피해가 사람들에게도 괴멸적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소재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1962년에 나온 이전과 이후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1: DDT 같은 거.
0: 네, 그렇죠. 네. 환경 문제라는 게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과학공학에 많은 투자를 받는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전환점이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1950년대 그 핵실험 방사능 공포에
1: 왜 침묵의 봄이라고 지었을까요?
0: 왜냐하면
1: 무슨 뜻이에요?
0: 생태계가 파괴된 그런 세월이 찾아오면 네. 그 다음 해에 봄이 와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 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는 그런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파괴된 그런 자연이 찾아올 거다라고 해서 이제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거죠. 네. 그리고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 생태계 파괴를 경고한 이런 과학적인 공학적인 영향을 미친 책을 썼다면 네. 이제 만화가들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랬겠지, 좀 재미있고 그랬겠지. 즐겁고 조금 더 이웃에 가깝게 막 이상 괴물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 말고 조금 더 멋있게 친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걸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바로 1962년 같은 해입니다. 이 침묵의 봄이 나온 해하고 같은 해에 스파이더맨 만화를 탄생을 시켰던 거죠.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이 60년대 초 50년대 말 이 무렵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만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소설 중에서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걸 보면 방사능을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1: 헐크,
0: 것들이
1: 헐크
0: 헐크 헐크 마찬가지고요.
1: 닌자 거북이
0: 아 뭐 그런 게 참 많이 닌자 거북이는
1: 방사능 아닌가?
0: 닌자 거북이는 시대도 한참 뒤로 오고요. 아, 닌자 거북이는 그래? 80년대쯤에 나왔죠. 어. 그거는 뭐 이런 화학 물질 오염 이런 거하고 좀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하여튼 뭐 이 시기에 이런 역사적인 어허.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오염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네. 스파이더맨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시대상이 반영된 설정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왜 하필 거미를 골랐을까? 거미가 좀 탐나는 능력이 많긴 해요, 제가 봐도.
0: 그렇죠. 예, 네. 거미가 네. 일단 잘 기어오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미 줄을 뿜어가지고 그걸로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참 재밌는 특성이죠. 사실 사람을 제외하면 자기 몸의 일부가 아닌 거를 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동물이 참 많지 않은데 별로 대단찮아 보이는 그런 거미가 네. 자기 몸에서 뭐 만들어낸 물질이긴 하지만 자기 몸의 일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떨어뜨려 놓고 그냥 딴 데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함정을 판다? 아 이런 거 사람들의
1: 뭘 포박해서 잡아먹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0: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과 신비감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네. 아마도 거미를 특히 이런 좋은 소재로 택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1: 그러면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인간에게 넣어서 그 생물의 능력을 갖게 한다는 이런 상상이 그냥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혹시 실제로 연구 중이거나 실험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나 보다. 표정 보니까 있나 본데요.
0: 진짜 재밌는 줄. 예. 아, 이게 진짜 재밌는. 이걸로만 특선으로 한 편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주제예요.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예. 아까도 무슨 적자 생존이 어쩌고 그래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전자를 뭐 전해주고 유전자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뭔가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1: 네.
0: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할 거야. 머리카락 색깔이 되게 멋있어. 나도 저런 약간 좀 뭔가 붉은 머리 같은 게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그 붉은 머리 유전자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내가 뭐 달아서 먹는다거나 뭐 그거를 뭐 내 머리카락에 어떻게 꼬아가지고 뭐 3일 동안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해도
1: 머리,
0: 그게 내 유전자 속에 스며들지 않잖아요.
1: 많죠.
0: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만약에 그 사람하고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하면 나의 자식은 그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빨간 머리가 될 수도 있겠죠.
1: 네,
0: 그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아래 위로 부모 자식 간에 대대로만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수직적으로 예. vertically 지인은 트랜스퍼한다. 대대로 내려온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1: 기본이었습니다라고.
0: 네. 그런데 예. 사람들이 세균 같은 걸 관찰하다 보니까 네. 세균은 습성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동물이 있으면 예. 예, 그 동물의 습성은 대대로 웬만하면 계속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있으면 개의 습성은 그냥 그 동물 습성대로 그냥 쭉 갈 거. 예를 들어서 닭이면 아침에 꼭 끼어 이렇게 우는 그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닭이 갑자기 뭐

0: 꽃길 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그런데 예. 세균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세균은 가끔 조금씩은 그 자신의 습성을 좀 버리고 예. 전혀 다른 종족의 습성을 자기가 물려받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세균을 연구하고 세균을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짜증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람이 세균에 감염되었다 예. 혹은 세균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식이 상하려고 한다 네. 이런 걸 막으려면 그 세균의 특성을 잘 관찰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하 이 특성을 건드리면 죽겠지 이런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균을 퇴치하는 거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세균이 아 이게 이 세균의 특성이다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균이에요 잠깐만 이러면서 자기의 그 습성을 버리고 다른 세균의 습성을 흡수하는 이런 일이 세균들한테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현상을 사람들이 세균 연구의 초반기 중반기부터 이걸 많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걸 뭐 이걸 세균 처치하기 너무 힘들죠. 자꾸 특성이 바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균을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균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세균은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균은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우리 동물, 식물, 사람 같은 진핵생물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세균의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가 들어있는 핵이라는 구조가 없고 그래서 진짜 핵이 있는 구조인 생물인 진핵생물이 아니고 원시적인 형태의 핵이라고 할 만치도 않은 그런 거를 가지고 DNA를 품고 있다라고 해서 세균은 원핵생물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균은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세균은 DNA를 보관하고 간수하고 이런 구조가 좀 흐리멍텅해요.
1: 허술해.
0: 허술해요. 되게 허술하고 잘 좀 뭐 이렇게 상하기도 쉽고 에, 그래서 부실해요. 그것 때문에 세균이 잘 죽기도 하고 사실은. 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세균은 그런 DNA 덩어리 한 뭉태기를 하다 보면 그냥 밖으로 쓱 이렇게 내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돌아다니던 DNA 한 뭉태기를 자기 몸으로 흡수해가지고 그게 자기의 기본 DNA하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냥 뭐 아니 내 이런 DNA도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것도 자기의 원래부터 물려받은 DNA처럼 그냥 여기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엉성한 데서 나오는 힘이죠.
1: 유전의 그 수직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
0: 있지만
1: 수평으로도 간다는
0: 게. 아 이거 어떻게 용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셨지 그래서 이런 현상을 호리존탈 진 트랜스퍼 수평적 유전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으면 가끔 가다가 DNA 한 뭉태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그걸 다른 세균이 자기 몸에 쓱 품어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부모님께 물려 받았었나? 아 뭐 이런 것도 받았었나 보지라고 하면서 습성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희한한 습성을 세균이 갖고 있어요.
1: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랑 무슨 상관이죠?
0: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방금. 거미의 유전자를 사람이 이렇게 흡수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사람이 흡수하는 거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역으로 사람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집어넣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상시적으로?
0: 이거를 산업적으로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번 회사도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1: 아, 마치고 싶어. 예? 네? 다른 생물한테?
0: 예. 네. 자자자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죠.
1: 해보시죠. 해보시죠.
0: 과학의 좀 묘미는 골치 아픈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이익이 되게 사용하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이런 썩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자꾸 습성이 바뀌니까 이거 퇴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골칫거리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어떤 특별한 동물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식물에서만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산삼에만 나오는 그런 성분이 있다. 엄청나게 귀하다. 그러면 산삼에서 그 성분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그런 DNA 덩어리로 만들어서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세균계에서는 플라스미드로 만들어서 세균 주위에 이렇게 슬쩍 좀 뿌려놓으면 어떤 세균이 못 모르고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는 세균인데 산삼 속에서만 나오는 물질을 막 뿜어내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산삼이셨나? 이러면서 그 물질을 막 만들어내겠죠. 예?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1: 가능해요?
0: 가능해요.
1: 아, 진짜로?
0: 자, 그런데 산삼에서 나오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산삼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1: 고려인삼.
0: 생물에게서 산삼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생물계에서.
1: 해삼.
0: 사람이 더 귀한
1: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하죠.
0: 사람. 예. 그래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팔 수 있을 만한 거를 그거의 유전자를 알아내가지고 세균에다가 때려놓고 그거를 세균이 만들어내게 한다면 이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증받아야만 되는 물질을 세균이 그냥 못 모르고 아씨 우리 아버지 사람이셨나 이러면서 그 물질을 막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1: 사람이 세균이 된다.
0: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이거를 1970년대 말에 대규모로 만드는 사업으로 성공시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뭐였느냐?
1: 뭐였느냐?
0: 당뇨병의 관리에 많이 쓰이는 인슐린이라는 물질 있죠. 인슐린이 사람 몸에서 원래 생기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세균 중에서도 제일 흔하고 하잘것도 없고 수많은 실험에 막 쓰이는 대장균에다가 플라스미드 형태로 쓱 넣어줬더니
1: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대장균이 못 모르고 어 이거 뭐야 우리 아버지 사람이셨나? 아참 우리 아버지는 당뇨도 없고 건강하셨나 보네. 이러면서 인슐린을 지가 막 뿜어내는 거. 인슐린 필요도 없는데 대장균한테. 그러면 그 인슐린을 싹 공장에서 걷어가지고 그거를 돈 받고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0년부터 와. 이게 실험 지금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구하고 있는 인슐린 생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게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옛날 사람들이 아 너는 무슨 세균도 좀 괜찮은 세균 뭐 사람에게 큰 병을 일으키는 뭐 페스트균 이런 거 연구하지 무슨 뭐 수영장 오염될 때 나오는 대장균 그걸로 뭘 그렇게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있냐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인슐린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 같은 다른 생물에 집어넣은 여기죠. 스파이더맨이 거미를 물었더니 거미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사람 유전자가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런 거는 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그 의문. 다른 생물의 유전자가 사람에게 넘어오는 거. 이거는 그러면 좀 사례가 있겠느냐. 이것도 의외로
1: 있다고?
0: 의외로 이것도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사례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1: 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0: 아 이거 너무 재밌. 이거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란 이 주제 자체가 되게 재밌는 주제고
1: 네.
0: 한 10년 전부터 되게 사람들 관심 많은 주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안주현 박사님이나 이런 거 해주시는 분에게 한번 봉특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상한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1: 세균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
0: No.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 아, 기억나십니까?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고 세균보다도 더 원시적이고 좀 하잘것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 예.
0: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
1: 발효의 과학 보세요. 발효의 과학.
0: 예,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새끼를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떠나서 새끼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이러스는.
1: 그럼 어떻게?
0: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1: 네.
0: 근데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바이러스 막 새끼 치면서 퍼져야지 네. 막 사람에게 뭐 병도 걸리게 할 수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바이러스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능력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1: 암수 구분도 없겠네요.
0: 그럼 어느 정도 그런 걸 설정해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1: 네.
0: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쫙 불어나느냐?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 다른 세균에 몸속에 들어가면 그 다른 생물의 일부인 척합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자기도 바이러스도 DNA나 RNA 이런 거 품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걸 그런 척하면서 쓱 옆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몸의 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라고 하면 사람 몸의 세포가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1: 네.
0: 사람 뭐 상처라도 생기면 상처가 아물어야 되고
1: 그렇죠.
0: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건 계속 새로운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1: 예.
0: 사람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고 할 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바이러스 이것도 내 몸의 일부지 하면서 그거를 사람의 세포가 속아서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1: 아 만들어요 그거를? 네.
0: 그거를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속아가지고 바이러스의 몸을 사람이 그냥 계속 만들어줍니다. 바이러스의 DNA와 사람의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1: 네.
0: 사람의 DNA를 복사해주고 사람의 몸을 복사해주는 사이에 사람인 척 하면서 바이러스는 끼어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 DNA와 자기 몸체를 그렇게 막 만듭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1: 네네네.
0: 바이러스는 남의 DNA 사이에 그 DNA인 척하고 이렇게 쓱 위장에서 들어가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바이러스 중에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그런 일부 바이러스들은 아예 사람 DNA에 자기 바이러스, 자기 DNA 일부를 융합시키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어요.
1: 사람 DNA에 자기 DNA를
0: 일부를 진짜로 융합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1: 와.
0: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진짜로 바이러스들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일부 바이러스들은.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을 할 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바이러스들을 흔히 벡터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게 끼워 넣기 위한 중간 수단이라는 의미로 벡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1: 아, 그럼 바이러스를 매개로 사람 거미 사이에 뭘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그렇게까지 아니라도 수많은 사소한 실험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자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네. 자연적으로는 막 그렇게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멋있는 이런 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그런 식으로 잘못 감염되면 네. 바이러스가 사람의 유전자

0: 를 막 잘못 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제일 흔하게 생기는 현상이 사람의 세포가 그냥 막 자라나는 현상이에요. 멈추지 않고. 이게 50년대에 나온 영화 같은 상황이었다면 막 사람이 점점 막 거인으로 변한다거나 팔이 점점 길어진다거나 뭐 이런 다리가 쭉쭉 머리카락을 왜 자꾸 저 집착하게 되죠? 머리카락이 자꾸 엄청 길게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거나 털이 막 자라난다거나 뭐 예.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보통 그 정도로도 뭐 쉽게 안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무슨 이런 살덩어리가 그냥 점점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종양 같은 게 생긴다든지 아, 예. 이런 현상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흔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HPV 바이러스 같은 데 감염이 되면 예. 사람의 몸에 눈에 띄게 보이는 현상으로 뭐가 생길까요? 사마귀가 생깁니다. 사마귀.
1: 아, 사마귀. 그게 사마귀입니까?
0: 네. HPV?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사람 자기 DNA를 들고 사람의 세포 속에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뭐 대단한 능력은 사람이 생기지는 않지만 네. 사마귀는 생긴다. 이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당랑권 쓸 수 있나요 그러면?
0: 그 곤충 사마귀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약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파이더맨보다 사마귀 영어로 멘티스잖아요. 네. 멘티스맨이 조금 더 과학적인 거 아니냐?
1: 멘티스가 마블에도 있죠.
0: 예, 아 그러네요
1: 있죠,
0: 진짜.
1: 있죠. 예, 예.
0: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한 얘기 하나 해보자면. 진짜 짧게 할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몇 초요?
0: 11초.
1: 11초. 11초면 충분하죠.
0: 우리나라 네. 언론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부르는 지난 3월에 6m 31cm를 점프해서 장대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장대 높이 뛰기 역사상 최고의 선수 아몬드 듀플란티스. 어느 나라 선수겠습니까?
1: 스웨덴.
0: 스웨덴 선수입니다.
1: 좋았습니다. 과학으로 파헤쳐본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헌시작한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4: 삼익 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우리 몸에 거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뇌와 척수를 감싸주는 막이 슬겹이 있는데요. 경막, 지주막, 연막입니다. 이 가운데 지주막의 지주가 바로 거미의 한자식 표현이고요. 지주막하 출혈, 뭐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주막을 거미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위에 가느다란 섬유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퍼져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우리 몸에 뭐 달팽이랑 해마 있는 건 알았는데 거미도 또 중요한 식구였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그러면 셔터 내립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

0: 방송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등에 대해 소청을 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마지막 TV토론에서 정청래 후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김민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 순방 중 국무회의도 주재했다며 주식시장을 뒤흔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이 김 후보에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죄송하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부동산 정책을 더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동전주 및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을 대거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도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1위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세계 낸드 출하량의 2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점유율 2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로 스마트폰과 PC, 서버, SSD 등에서 데이터 저장 용도로 널리 쓰이는데 AI 산업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집안을 자랑하다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배우 안하영 씨가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오늘 자필 사과문을 통해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자신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꺼내왔다고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제철이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는 고 김민문식 씨의 유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본 제철에 배상

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8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더 나은 나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내 인생의 귀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인 김나연 학생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아요. 멀리서 왔죠? 혹시 여기서 군생활 파주에서 하신 남성분들 계세요? 당시 우리 동네는 주변에 논밭하고 군부대밖에 없었거든요. 가끔 가다가 지각을 했어요. 지각 사유가 무려 탱크 때문이었어요. 아니 아침에 친구랑 버스 타고 등교하는데 탱크 만나면 그때부터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탱크들이 일렬로 쫙 가기 때문에 추월도 못해요. 시험 보다가 갑자기 대포 소리 나서 창문 흔들리고, 하교할 때는 가끔씩 두돈반이라는 군인들 타는 큰 트럭 있는데 그게 지나가면 손 흔들고 인사도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는 서울과 가깝지만 말 그대로 깡촌 시골이나 다름없었어요. 또 꼴통짓도 많이 했어요. 첫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잖아요. 맨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뻥치고 가방 맡겨놓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아무 생각도 목적도 없이 열나 재밌게만 하루하루를 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당연히 개판이었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복직을 하신 거예요. 왜 신학기 되면 강당에서 선생님 소개하잖아요. 여성분이셨는데 키도 크고 롱코트에 구두를 신고 쌍꺼풀 짙은 눈으로 도도하게 서 계신 거예요.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엘레강스라는 단어를 의인화시키면 딱 이분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애들은 막 젖쌤이 그 유명한 깜지 여왕이다, 영어 선생님인데 이름은 또 MJ라고 불린다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좀 꽂혔던 부분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나도 저 선생님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선생님은 과연 어떤 학생을 좋아할까? 일단 내 얼굴에 미인계는 아니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나중에는 MJ 선생님도 저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선생님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불타서 많은 학습 자료랑 정보도 주셨어요. 그리고 팝송 가사 채우기, 뉴스 헤드라인 해석하기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알려주셨어요. 한 번도 공부에 대해 느껴본 적 없던 흥미를 이때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MJ 선생님 덕분에 영어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 선생님이 왜 MJ였는지 아세요? 성함이 민정이에요. 이름은 다소 한국적이셨죠? 저는 아직도 MJ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요. 그리고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계속 영어를 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굶어죽지 않는 직업을 찾다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왜 세상이 망해가도 아픈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잖아요. 또 간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의 이민도 쉽게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 같은 곳에 가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좋아하는 영어를 쓰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간호학과가 정말 제 성격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미친 듯이 놀았어요. 정말 닥치는 대로 알바해서 개처럼 돈 벌고 개처럼 썼어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춤도 추러 다녔는데 어느 날 밤새 술 먹고 새벽에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급 현타가 오는 거예요. 다들 멀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하는데 나만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꾀죄죄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다시 초심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중에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라는 공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경기도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미국이나 호주 유명 대학에 4주간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공짜로요. 영어 성적도 안 본대요. 자기개발 계획이랑 도전정신과 똘끼 충만한 청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저잖아요. 물론 저는 영어도 잘하니까 바로 지원을 했죠. 전체 최종 경쟁률이 31.2대 1이었어요.

했는데요. 그걸 뚫고 제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의대로 유명한 버팔로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오전에는 주로 영어 교육을 받았고, 오후에는 미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 꿈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일하는 한인 간호사분을 수소문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 끝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간호사란 직업은 사실 그것도 외국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은 직업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실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평생 간호사 할 뻔했던 거예요. 연수에 와서 그 간호사 선배님을 만났던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간호학과를 간절히 원해서 진학했고 나름 이 분야에서 제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간호라는 분야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지는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분들 앞에서 진지할 땐 당연히 진지하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 MBTI가 ENFP인데 그 이후로 새벽에 갑자기 NF적 성향이 풀가동이 된 거예요. 마음 저 구석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내 꿈들이 나 여기 있어. 나좀 봐줘. 이러면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 되게 세속적이거든요. 잠깐 자랑 좀 할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BMW예요. 버스, 메트로, 워킹의 약자인데요. 제 꿈은 진짜 포르쉐를 타는 게 꿈이에요. 네, 맞아요. 제 꿈은 부자예요. 사업에 도전해서 크게 돈을 벌고 싶은 꿈도 있어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동기 중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재도전을 위해 심기 일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 창업기도 듣고 실패와 성공 경험담도 듣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가 팔랑귀는 아닌데 그러면서 저도 사업이란 걸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사다리 연수에 다녀오고 나서 저는 어떤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까요? 고민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사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의료관광 사업 아이템도 생각해 봤었어요. 부동산 경매 공부도 시작했고요. 적금도 착실하게 붓고 있어요. SNS도 열심히 해서 저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간호학과 공부도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궁극의 꿈은 아니지만, 간호사란 직업도 꿈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엔 간호사 하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제 롤모델이에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나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생긴 걸 느꼈어요. 특히 삶에 대해 더 진지해지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고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영어도 공부하고 미국 문화도 배웠지만 그것보단 몰랐던 나를 더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를 위해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귀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귀한 사람이다 해서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던 MJ 영어 선생님이 제게는 귀인이었어요. 청년 사다리 연수를 통해 미국에서 만나 상상과 현실의 괴리를 냉정하게 짚어주신 간호사 선배님도 제게 귀인이었고요. 사업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던 연수 동기 오빠들도 제게 귀인이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미래의 삶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정표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사람들이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할줄 아는 것도 없어요. 반면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건 많죠. 그러니까 고민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정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온것 같아요. 영어 실력도 향상되고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신 분들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제 앞에 열린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나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내 인생의 귀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인 김나연 학생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송골매가 부른 모여라, 마야가 부르는 나를 외치다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가난하더라도 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유정 서울교대 학생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하유정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수능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유정 씨는 알파벳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비참했다고 하는데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비싼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하유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에 공부에 매진해서 놀라운 시험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가난한 학생의 공부 도전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미래 초등교사를 꿈꾸는 서울교육대학교 2학년 하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알파벳 ABC를 언제 공부하셨나요? 아마도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 아마도 요즘에는 더 어린 친구들이 알파벳을 한글보다 먼저 뗀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알파벳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을 것이라고, 공부를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스스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곧이곧대로 잘 듣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해오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2 때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단순하게 친구들을 따라하고 급급히 공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의 진지한 조언을 시작으로 ABC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뒤늦게 알파벳을 시작하여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후회 없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저의 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요, 저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저처럼 공부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구보다 밝은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도 제대로 몰랐던 것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속상한, 가슴 시큰한 저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저의 가정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드라마에서나 보셨을 법한 초라한 단칸방에 엄마, 아빠, 오빠 둘, 저까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술을 드시면서 어머니께 홀로 생계를 감당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장 기억이 나는 마지막 일은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진 않을까? 라고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어린 나이에 일 나가시는 엄마를 몰래 뒤쫓아갔던 기억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아빠를 그렇게 미워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힘들게 했던 우리 아빠는 사실 저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막내 딸이기 때문에 아빠는 어쩌면 저를 더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아빠는 저를 옆에 있는 마트에 불러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물론 아빠는 그 돈을 치르지 못하여 엄마한테 외상으로 넘기긴 했는데요. 저는 정말 그때 즐겁게 아빠랑 아이스크림을 먹었었는데 그 추억들이 사실 뒤에는 엄마한테 괴로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 아빠한테 미안함, 감사함 등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형편은 어려워져서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아이였는데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는 저를 포기하시기보다 매일같이 동사무소에 찾아가 여기 또 새로운 프로그램 없나요? 여기 복지 시스템 없나요? 라고 매일같이 사회복지사 분께 여쭤보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 안 해본 방과후가 없다시피 모든 경험을 다 해보면서 열심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아노도 쳐보고 난타도 쳐보고 우쿨렐레도 쳐보고 수영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때 아나운서 방과후를 해보면서 맨날 가갸 거겨 매일같이 발음 연습을 하던 게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신 어머니, 동사무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알려주신 사회복지사분, 또 학교, 주변 어른들 덕분에 저는 무엇이든 열심히 도전하고 열정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해맑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마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급식을 먹고 친구들하고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온 세상 행복은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저는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험이라는 것을 처음 치르고 나서 스스로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나름 성실했다고 생각하는 저 스스로가 영어 과목에서 거의 꼴찌 2등급을 맞게 되면서 조금씩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은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보다 배움이 한참 짧고 아, 내가 기초가 많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의 권유로 알파벳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수능 영단어를 공부하고 학원에서 전문적인 커리큘럼에 들어가 더 앞서가고 있는데 저만 혼자 애플이라는 기본 단어를 외우면서 뒤처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멈춰서서 따라잡지 못한다는 끝없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저 스스로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부터 시작하여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너무 바보스러웠고, 또 내가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만약에 좋은 가정 환경에 다닌다면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친구들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까지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하던 어느 날, 항상 술로 엄마를 괴롭게 했던 아빠가 차가운 새벽에 갑자기 초라한 패딩 하나를 입고 나가셨어요. 그때 나가시면서 씁쓸하게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유정아,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저한테 살아생전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배웅도 해드리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실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럴 때 소중한 사람은 가버리고 추억도 가버리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토대로 공부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막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학원에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고 전문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령이 없다 보니까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과서를 다 외워버리고 그 교과서에 사진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림 위치가 어딘지 그 어순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참은 더 뒤처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노력했고, 경제적인 상황에 문제집을 한 권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집을 계속해서 돌려다 보고, 제가 하루에 스스로 정한 분량을 끝내지 못하면 밤을 새서라도 모든 걸 끝냈어요. 쉬는 시간과 등하교 시간, 식사 시간에도 계속 영어 단어 책을 돌려보고 문제집도 찢어져라 계속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 중학교 시험날 단 두 문제를 틀리게 되었습니다. 네, 매일같이 50점을 맞던 제가 96점이라는 점수를 처음 받게 되면서 전 아직도 그때 너무 울컥하고 그 뿌듯하게 피어오르는 감정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사실 그 96점이라는 수치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 환경,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의 수,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저 스스로 좌절을 학습했었어요. 하지만 그 좌절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하나의 좌절을 맛보게 되었어요. 바로 코로나19가 터지게 된 것인데요. 학교는 등교를 중지했고 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안해졌고 학교에 가는 대신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더욱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더욱더 오랜 시간 전문적인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학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노력한다고 해도 저는 그 학원의 벽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때 저는 또 하나의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신데요. 이윤주 선생님께서는 저의 가정생활을 알고 항상 뒤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이윤주 선생님 덕분에 한 교육복지 사이트를 알게 됩니다. 바로 서울런이라는 교육 콘텐츠 제공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그때 전문적인 강좌인 이투스, 메가스터디 등 다양한 공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저는 이러한 서울런을 통해서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더 안정적으로 공부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황에 오히려 저의 성적은 점차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다들 아시죠? 고등학교 때 다들 한 번쯤 봤을 만한 유명한 책인데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책을 소개하는 거지? 싶으실 텐데 사실 저는 누구보다 이 책을 공부하며 남몰래 위로받고 또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직도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직접 그 마을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학습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언제든지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학습 협력자가 든든하게 있어요. 하지만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교육 취약계층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집 한 권을 구매하는 것도 카페에 가는 것도 굉장히 망설여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조금 더 커지고 빈부 격차가 교육 격차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고민을 직접 겪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가난하다는 이유로 꿈까지 가난해졌던 어떠한 경험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최종 목적은 가난할지라도 꿈까지는 가난하지 않도록 희망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개개인의 개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사람마다 특성을 빛낼 수 있는 초등교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론 멘티에서 서울론 멘토로 성장을 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대학생 멘토링연합, 서울동행 등 다양한 재단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런에 제가 다니면서 제가 가르치는 저의 멘티는 초등학교 2학년 소녀인데요, 저처럼 진짜 똘망똘망하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귀여운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예전에 저를 생각하고 또 더 정이 가며 희망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순간 가난 속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다양한 아이들한테, 또 어두운 환경 속에서 꿈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 너는 빛나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무엇보다 빛나는 존재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하유정에게도, 어둠을 살피고 있을 저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나로 사는 길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내 인생의 귀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김나연 학생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가난하더라도 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효정 서울교대 학생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데즈레가 부른 Life, 스펜더 발레가 부른 True, 셀린 디옹이 부른 Because You Loved Me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빌리본 악단이 연주한 언덕 위에 포장마차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0: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폭염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200대가 오늘 하루에만 5천 톤 가까운 물을 공급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경남 지역 가뭄 현장에 투입된 소방 물탱크 차들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총 4,769톤의 물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경남에서는 도내 농경지 2,121헥타르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이어졌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송인 전현무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전현무 씨와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온유를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는 박내라 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전현무 씨와 샤이니 온유, 키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등에 대해 소청을 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0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에 관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마지막 TV토론에서 정청래 후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김민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 순방 중 국무회의도 주재했다며 주식시장을 뒤흔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이 김 후보에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죄송하다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부동산 정책을 더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을 대거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됩니다. 방송에서 집안을 자랑하다 증조부의 친일행적이 논란이 된 배우 안하영 씨가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오늘 자필 사과문을 통해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자신의 부족함으로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꺼내왔다고 사과했습니다. 안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는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하며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을 지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6도, 습도는 54%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4: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사람은 어떤

0: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제목으로 최필립 권은혜 부부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데 다들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머리가 빠지니까 다 이제 환아들이 다 거기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내가 있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봤는데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했던 막 연예인들 사인도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아이들 힘 거의 봉사했던 연예인들 예. 힘내 뭐 이겨낼 거야 막 근데 네네. 그냥 그 사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 힘들죠.
1: 병실 배정을 받았는데 6인실인데 그때 이제 한창 또 코로나도 심할 때여가지고 다 커튼이 쳐져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그냥 침대 하나에 간이 침대 이렇게 요만한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병실이었고 너무너무 좁은 병실에서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고
2: 그렇죠.
1: 아이가 감기라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입원해 있다 퇴원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들었으면은 당연히 뭐 기다릴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언제 치료가 끝날지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고 끝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그래. 제가 그냥 아, 내일 뭐 하고 다음 주에 뭐 하고 누구 만나야 돼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 그렇지.
1: 아, 이거가 이제 현실이구나 나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인지도 안 됐고 너무너무 경황도 없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혈관이 없잖아요. 이제 막 3개월 막 갓 지난 애기가 그러니까 막 그 혈관 찾으려고 이제 막 바늘을 막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애기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정말 환한 아이의 배를 봤는데 상처도 너무너무 컸었고 그다음에 막 뭐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가 그냥 울지도 못하더라고. 이게 너무 뭐 그렇지. 고통이 커서 그런지 막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막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침대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달래주고 있었어요. 달래주는데 그냥 온몸이 다 땀으로 그냥 다 범벅이 됐었고
2: 아유, 얼마나
3: 진짜
2: 이게 막 말로 설명이 안 되죠. 떠올리기에도 너무 힘든 기억이고
1: 아 네 진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근데 아무튼 그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이 안고 계속 제가 달려주면서 그냥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이제 수술 잘 끝나고 나왔고 왜냐면 아내는 이제 어쨌든 밖에 있었고 제가 이제 안에서 케어를 했으니까
2: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당시 병원을 이렇게 출입을 못 하더라고요.
1: 네, 보호자가 이제 한 명밖에 상주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제가 항상 전화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2: 밖에 있는 또 엄마는 얼마나 그 걱정
1: 애가 탔었을 거예요. 예, 많이 애가 타고

0: 이게 사실 이제 그 환우의 보호자분들은 결과 나올 때까지가 엄청 그 마음이 졸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전이 여부도 이제 그때 알수 있고 뭐다 하니까. 근데 아이가 조금 수술이 조금 어려운 부위에 종양 위치해 있고, 그리고 종양이 거의 한 4cm에서 7cm까지 커졌어요. 그 조그만 간에 7cm면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리고 신장 쪽에도 조금 전이 여부가 좀 관찰이 된다 했을 때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수도 그냥 뭐 몰랐죠. 사기면은
1: 그렇죠.
0: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1: 네.
0: 얘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신장 쪽에 있는 거는 검사를 좀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 일단 조금 경과를 좀 지켜보자고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활동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양성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으니 조금 요건 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좀 해보자. 근데 그때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훈이가 좀 전이 여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다. 근데 그때 아내가 되게 의외로 차분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막 호들갑 떨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그 안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했는데, 오빠 괜찮아. 도훈이 하나님 지켜주셔. 그냥 우리만 잘하면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알던 제 아내와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네가 여기 있어봤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온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 알았어요. 뭐, 도훈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1: 어떠셨어요?
2: 이게 처음에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악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기도를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2: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뭐 나일론 신자였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었었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주세요, 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게, 왜냐면은 주세요잖아요.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픈 걸 어떻게 감사해요, 주님? 나는 감사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도 감사를 찾아야 나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는데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 거예요. 너뭘 나한테 달라고 하니 이러실까 봐막 되게 갈등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원인을 찾아요, 부모는. 왜? 왜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1: 그렇지.
2: 생겼지? 내가 무슨 잘못 살았나?
1: 맞아.
2: 아니면 태교할 때막 너무 막 무거운 걸막 들었나? 아, 그래. 우리 남편이 나 무거운 거 들게 했어 하면서 이
1: 맞아.
2: 분노가 갑자기 이제 또 밖으로 막 향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그냥 성경을 막 무작정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눈먼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 이 아이가 눈이 먼 것은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정말 제 질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제죄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에 이건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함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딱그 말씀을 보는데 제 안에 있던 분노, 화, 억울함, 되게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감정 것들이 그 도화선이 탁 정말 끊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함. 오케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가 보자. 그러면서 좀 처음으로 막 정말 미칠 것 같았던 그 감정들이 한번 숨이 훅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저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의 동행이 좀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있었으면 저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예. 저도 말씀에 뭐

0: 영성에 깊이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 과정 중에 처음으로 제가 경험한 건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셨는데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1: 나오죠.
0: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그냥 계속 정말 말씀을 씹어먹는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 그냥 내 생각을 누군가 정말 나쁜 생각이 틈탈 것 같으면 그냥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그 말씀을 정말 씹어먹으니까 갑자기 모태신앙이었지만 천국이나 영생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예, 너무 늘상 그냥 천국, 영생 뭐 당연히 맞아. 가겠지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를 통해 죽음을 직면하게 되니까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이 말씀에서 영생 마음에 닿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아이 소아암 병동 앞에서 정말 그 문설주에 기도한다라고 이제 정말 그 문을 잡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지하에 점심시간에 가보면 수백 명이 대학병원에는 이렇게 맞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근데 저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저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는데 사람들 얼굴이 회색빛으로 보였고 눈, 코, 입이 없는 그냥 정말 회색.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 이 안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여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냥 정말 정말 생뚱맞게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데 훅 얼굴이 정말 이렇게 줌된다라고 하잖아요. 훅 들어오는데 근데 저 사람은 가겠네요.
2: 아, 그게 딱 보여.
0: 아니 그냥 정말 그게 그냥 슉 들어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순간 내가 미쳤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맥락 없는 내가 미쳤나? 주님 제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상태가.
3: 오픈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아픈데 근데 제가 이제 주차타워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날이었어요. 주차타워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차요원이랑 젊은 주차요원이랑 택시기사님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래서 정말 주차요원이 한 대 이렇게 칠 것 같은 막 분노가 막 그러는데 그 순간 뒤에서 어떤 분이 그 남자분이 그 청년을 확 끌어안더라고요. 근데 그 화가 훅 죽는 게 보이는데 제가 그냥 아 하나님의 자녀가 저거군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저거군요. 왜냐하면 그 싸움을 중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만들 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청년을 딱 안았는데 그 청년이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얼굴을 딱 돌았는데 제가 아까 지하에서 봤던 저분은 천국에 가시겠네요 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런 어떤 사인들을 저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놀랍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또 하나님 그럼 역시 주님 이런.
1: 저는 회색이에요, 흰색이에요.
0: 저도 이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왜냐면 제가 말씀이 깊이가 있거나 정말 쌓인 것들이 많았더라면 뭐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야 지금 네 수준에 맞게 보여줄게. 자 봐. 그랬는데도 순간 제가 그랬어. 이건 내가 그냥 하나님 좀 이상하죠 제가 아이가 아프니까 뭐 별게다 보이네요 이랬는데 마지막에 그 분의 어떤 정말 실체 눈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생이 믿어지니까 아이의 아픈 것이 어느 순간 큰일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0: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천국 갈까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희 아이는 100%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정말 지금 직면한 문제에서 제 문제로 옮겨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 그냥 제가 문제네요. 지금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오빠 우리 애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큰일 난 건 우리야. 우리나 잘하자. 그래서 우리 그 아이는 이야기가 지켜주실 거야.
1: 되게 힘이 됐어요. 애 예, 안에서 예. 아 그래 그러면 그냥 그게 되게 그냥 평소에 제가 알던 아내 권은혜가 아니라 예. 그냥 선포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빠 걱정하지 마. 도훈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우리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항암을 4차를 맞고 그다음에 간 제거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하면 2차로 받고 그 안에 정말 뭐 폐혈증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냥 항암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열이 나면은 바로 짐 싸서 또 응급실을 가고 그냥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 한 5개월 이상 병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 이제 실시간 예배 중계하면 거기다 막 글 쓰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 들어가서 저희 아이가 지금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올렸어요. 그냥 그게 유일하게 그냥 누구 한 명이라도 더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장감사님 그런 기도의 어떤 그 힘이 저한테 굉장히 좀 위안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다시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중심이 되셨구나. 그리고 저희의 마음속에 다시 크게 자리 잡고 경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2: 그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훈이는 이제 어떻게 좀 좋아진 거죠?
0: 일단 아이는 이제 치료가 종결. 이제 치료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끝난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지켜보고
2: 통원 치료할 수도 있고
0: 지켜보고 이제 또 정말 기도가 더 필요하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네.
2: 종결의 해는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0: 네.
2: 근데 너무 축하할 일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이 우리 도훈이 생일이라면서요.
1: 아, 네. 이제 돌이에요.
3: 축하해요.
2: 너무 축하합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서로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좀 감사의 칭찬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은 우리 은혜 씨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한 번씩 예?
1: 참 제가 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이제 제 자신이었었어요. 근데 둘째가 아픔으로써 그냥 이 가족이라는 거 자체가 서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공동체구나. 그리고 그냥 서로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힘을 이번에 좀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너무 지금도 그래요. 제가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그냥 이제 진짜 주님 안에서
2: 그래요.
1: 그냥 꼭 여기서 우리가 재단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2: 우리 은혜자매님도 우리 필립 형제를 위해서
0: 저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이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오늘 보니까 셋째도 주실 것 같네요.
3: 여행을 가셔야 돼요.
4: 왜죠? 왜냅니다.
2: 여행 가면 되죠. 이제 도훈이랑 같이 이제 4시간이거든요. 어떻게 과밀에도 알아봐 주세요. 수지자매 너무 많이 우셨죠? 어떠셨어요?
5: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했던 말이 전 가장 와닿았던 게 너무 놀랬던 게 그 수술 때 올라

0: 돌아간 아이를 보면서 아,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와, 그냥 우리도 수시로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고쳐야 되거든요, 네. 우리를. 그래서
1: 맞아요.
0: 그런 커다란 일을 또 이렇게 깨달음을 받는 그런 현명함으로 은혜를 받는 이런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황이 감히 말하지만 굉장히 감사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범규 형제.
2: 사실 이제 새롭게 해서 하다 보면 중반쯤부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고 저도 이제 제 스스로 머릿속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정말 마지막에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애아빠라서. 그래서 평생을 또 누구보다도 또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또 어떻게 보면 또 졸일 수도 있으실 텐데 항상 이제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이 또 만져주실 거라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전 아까 그 소아병동에 써 있었던 유명인의 사인들 속에 나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소아병동에 봉사도 가봤고 뭐 배식 봉사도 가보고 많은 곳에 봉사를 다녀봤지만 진짜 우리 그들이 어떤 일에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들의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그냥 어렴짓이 상상을 할 뿐이지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힘내세요라고 아마 적고 저도 왔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도훈이를 통해서 두 분을 그 소아병동으로 파송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훈이가 아니었으면 감히 우리가 소아병동에서 그렇게 7개월 동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해서 앞으로 두 분의 비전을 주셨고 앞으로 어떤 사역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이제 막대한 임무를 맡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출연하신 분들마다 각자의 너무 많은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을 사용하시는구나. 또 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두 분은 도훈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확실한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런 때는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정말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셔서 도훈이가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를 더욱더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도훈이 첫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둘째, 셋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자라면서 더 큰 축복으로 큰 이 가정에 기쁨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 나오셔서 간증을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고 정복해내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사실 필리핀은 각 교단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실 접근성이 좋아서 한국 선교

선임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서로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는 데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선교 대상이 주로 취약계층과 아이들, 빈민들이기 때문에

경험해 본 성도들은 그 밀림, 그 빈민들, 자기가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다 내놓기도 했고요. 가슴 아파도 했고. 사실 이런 긍휼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필리핀 선교하다가 이렇게 중단하거나 마음 아파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쉽게 마음에 와닿고 동의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필리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단,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인데요. 제가 시찰장 우리 있어서 한번 와서 그냥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15명의 성도하고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갔다 와서 10만 명이 사는 빈민촌, 6천 명이 다니는 세번 수업합니다. 그 중에 700명은 영양실조라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치킨도 맛있는 것도 따뜻한 마음도 전해보고 싶었고요. 1,400여 명의 학생들, 청년들,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모여서 연합집회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김경희 집사님이 저희 그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첫 선교의 길을 열어준 송만교회를 생각하면 터질 듯이 벅찬 마음으로 여기 필리핀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부흥의 초대를 받고 거절했던 교만함을 32년의 히스토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은 영혼을, 구원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유튜브를 수십 번 보고 또 보고 성만 패밀리의 모습들이 익숙할 즈음 교회를 향한 첫 발걸음으로 너무나 밝게 빛나던 성도들의 미소 띤 반김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필리핀 선교의 성만교회 지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끄시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요 다 각자 소견이 있죠. 안할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차드에 갔을 때 이 차드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빈국에 CBS와 함께 촬영을 하러 갔는데요. 이 음료수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오물 같은 것을 그냥 이걸 먹고 살아. 근데 내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아니 어떻게 살지? 아니 저 오물을 먹고 어떻게 살지?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벌써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나는 어른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래도 고난의 시절을 지나왔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한 난데 나는 거기서 촬영하는 동안 3일을 머물러 있는데 이게 세상의 지옥이구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 어른의 세대의 문화에서는 그냥 오물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들의 세대 속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버거워. 그냥 목사님은 그냥 그게 느껴져요. 참 버겁구나. 너무 힘들구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저들의 삶이 지칠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을까.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어. 내가 힘들고 지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예찬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예찬이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도 안 해요. 목사님 틀린 거 아니지? 맞아. 전교 1등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찬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난 그래서 예찬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저곳 섬기고 봉사하는 예찬이 보면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머리도 좋은 애고 얘는 공부를 하면 공부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아이야. 근데 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어. 중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다 큰 게 아니라 이제 학생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찬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이 도대체 뭐냐? 나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찬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찬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저기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달리 보여. 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청년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 어른이 볼 때는 너희들이 일하려고 맘먹으면 뭘 못할 게 뭐 있나. 그렇지만 이 문화가 다른 세대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임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 삼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임받게 돼요. 오늘 2부에 오신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오셨어.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제가 같이 하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래. 근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래.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기도밖에 없더래. 이게 진짜 축복이야. 그래서 성도가 함께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본인이 일천 기도를 선포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일천일을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자기 품으로 확 두르더래. 한 자매가, 세상에 그 자매가 본인도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일천일 기도를 얘가 새벽마다 와서 그걸 하더래. 근데 당신의 품으로 확 두르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그 자매를 부르고, 당신의 아들 진짜 훌륭해요, 당신의 아들을 불렀어.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애야, 엄마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엄마 품으로 돌아왔더라. 근데 그 품으로 돌아오는 게 이상한 무슨 환상 본 거 그런 게 아니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자매를 보니까 그냥 가슴으로 그냥 꽉 안고 싶은 마음이 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그러세요.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단 한 번 갈등이 없었대. 그냥 여전히 내 가슴 안에 품어, 내가 품고 가야 할 자매래. 나는 젊은 지체들이 하나님 목적을 삼고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하나님이 수단 되게 돼. 근데 그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 목적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보자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 되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가 하나님이야.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먼저 끼워야 할 단추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질서 안에서 그를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세우게 되어 있어.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목사님이 지금 단추를 끼웠어요. 근데 이 단추를 끼우는데 이렇게 끼웠다고 생각해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야. 먼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수록 이것, 이 원칙, 이 공식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근데 이 공식을 놓치게 만들어. 왜? 젊은이 때 어렵거든. 미래가 잘 안 보이거든. 그런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도 많아. 무슨 짐이 많은 줄 알아? 목사님 때만 해도 형제가 최소한도 넷다섯은 됐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 우리 진원이도 혼자잖아. 하나. 아니면 둘. 이야기 안 해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들면 누가 책임져? 내가 해야지. 이런 부담이 철없어서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이만민 목사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내쫓으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저 친구가 자존심이 없어서 지금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알아. 말을 하지 않아도. 형 미국에 있어. 둘째 형 대전에 있어. 아버지 엄마는 난 지켜야 돼. 일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음을 알아.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내가 부모님을 책임지든 안 지든 간에 지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젊은 세대들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 이 세상 것을 무엇인가 좀 얻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공식이야. 수학 공식과 같이 먼저, 따라서 하자. 먼저. 먼저 하나님이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후회치 않게 하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나는 확신해요. 우리 다시 30절,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냐면 그의 나라야. 그럼 그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 통치해 주세요. 이게 그의 나라인 거예요. 아버지 통치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 통치해 주세요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주시고 나는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거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종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못 살 것 같지? 아니야.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중앙교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는 게, 너무 감사하는 게 뭔 줄 알아?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아마도 있었으면 큰 교회 됐을 거요. 지금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한 곳이 아니야. 다 팔아먹고 딴 데로 그게 건너간 거지. 본래 교회는요, 공원이 1000평 인 곳에 300평에다가 대지 100평에 4층 건물을 올렸던 곳이야. 큰 교회 됐을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됐으면 뭐하나? 틀림없이 목사님이 왕 됐을 거야. 100% 왕 됐을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왕 삼게 하신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왕 삼게 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 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왕,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만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방 사람들, 이웃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구할 것은 아버지 먼저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했죠. 리즈 하윌스라고 하는 중보라고 하는 기도책이 있어. 그건 그 책을 읽어봐도 참 좋아. 중보. 그런데 이분은요, 평생을 2002년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목사님은 여러 차례 만났어, 이분을. 근데 평생을 뭐하고 살았냐면 이 먼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면 이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통치 앞에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도 오직 기도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결혼조차도 못할 만큼 이게 기도가 당신의 사명인기라. 이렇게 가서 그분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예수님. 왜? 아버지 통치 속에 있으니까 그래. 아버지 통치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전 세계 이분이 아는 선교사는요,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셔요. 온종일 그게 그의 기도야. 우리 교회도요, 선교 수첩을 이렇게 놔뒀잖아. 집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 어렵게 선교 수첩 만들대요. 다시 선교사님들에게 다 확인해. 당신이 계신지, 사역의 변동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그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교 수첩을 만들어. 정장로님이 선교위원장 하면서요, 그 선교 수첩을 만들 때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셔. 그리고 나보고 이제 머릿말을 써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선교 수첩을 놓고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혹시 또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 선교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보기가 힘들어. 근데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를 넘어서 이 민족과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그의 의의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말한다면 옳은 거야. 옳은 거. 그런데 옳은 게 뭐야?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거야. 아버지의 뜻만이 옳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0: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뜻을 찾았어도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 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공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공식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이게 정상적인 단추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목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에코 체인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방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의견만 자꾸 듣다 보면 본인의 신념과 편견이 지나치게 증폭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우리 마음도 가끔은 이 에코 체인버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생각만 옳다고 믿어버리는 것이겠죠. 오늘 밤에는요, 내 안에 갇힌 소리보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더 넓은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김희석의 음성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잠잠한 시간이 늘 필요한데 매일 밤 10시에 그런 시간으로 딱 고정하시고 가장 좋은 크리스찬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의 목소리뿐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또 저희가 코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깜짝 방문으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찬양사역자 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같이 앉아 계셔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잠시 뒤에 직접 목소리 만나보시고 많이 말 걸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깜짝 초대석으로 지난 시간에는 만나워십의 워십 리더분들이 또 유은성 씨와 함께 가득 채워주셨는데

0: 오늘은 이 한 분의 존재감으로도 스튜디오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으로는 뵙는 것 같아요. 이경미 사모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와. 저희가 네. 조이포유 4주년, 5주년 기념 때였나요?
1: 네, 4주년.
0: 그때 생일 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1: 네,
0: 찬양도 불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연도 읽어주셔서 네. 그 기억이 난 벌써
1: 그때는 오전 10시부터 12시였죠.
0: 그렇죠. 네. 아, 굉장히 또 이 시간에 이경미 사모님 굉장히 오랜만에 물론 그 틈틈이 우리는 만나기는 했지만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1: 네네.
0: 방송으로는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1: 많이 변했죠.
0: 아니요. 저는 많이 변했죠.
1: 아니요.
0: 아, 저 요즘에 막 네. 맨날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아, 나이 들어서 막 이러면서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런 이야기 너무 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변함없이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1: 살이 좀 쪘죠.
0: 아, 우리 살 얘기는 하지 마. 아. 아, 근데 지난번 한 달 전쯤에 네. 목동 그때 사역 오셔가지고 제가 캠프 초대석 생겼는데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또
1: 네.
0: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목동 늘사랑교회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고 네. 찬양 드리고 늘 목동에 오면 안부 전화
0: 그러니까요.
1: 네, 드리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전 너무 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의 또 함께
0: 같이 오셨어요. 늘사랑교회 권사님께서
1: 네네.
0: 네 학교 선배님이시고
1: 학교 선배님이시고 네 늘사랑교회 권사님이시고
0: 조용히 앞에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근데 목동에는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사역 때문에도 오시고 네, 요즘은 사역으로 전국도 다니시잖아요.
1: 네 전국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네 교단 사역도 하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뭐 그냥 이거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이게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몸이 변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변하게 되고 네, 그럼에도 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우와 환영합니다. 똥지혜님 비롯해서 다들 송미영 집사님께서 와 생각나요. 조이포유 4주년 생일 때 사모님이 직접 찬양 불러주시던 생각나네요. 그때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찬양 불러주셨다고.
1: 네네.
0: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직접 불러주시고 하셨던 그 기억을 우리 송미영 집사님도 고스란히 또 기억을 하고 네. 계시니까 참 좋네요.
1: 네. 기회가 오늘도 되면 오늘도 또
0: 맞아요.
1: 혹시.
0: 지금 또 키보드도 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직접 불러주실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찬양도 음원으로도 소개해드리지만 네. 사모님께서 직접 라이브 연주도 해주실 거라서 여러분들이 신청곡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네. 좀 쉬운 걸로 보내주십시오.
0: 네. 자 그럼 먼저 라이브로 한 곡 우리 사모님 찬양 청해 드릴까요?
1: 첫 곡으로 저 멀리 베는 나의 존성 이 찬양 다 아시니까 네 한번 같이 부를까요?
0: 네. 네. 네네. 청해 듣겠습니다.
1: 이 피아노 소리가
0: 피아노를 키보드를 올렸는데 더 네. 키워야 될까요?
1: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0: 네.

0: 너무 좋아요. 와, 지금 기타 치시면서 눈을 꼭 감고 부르시는 모습을 정말 여러분들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1: 떨리는데요.
0: 아쉽지만 네, 오늘은 네. 라디오에 이렇게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상상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핸섬님께서는 어릴 때 사모님 찬양 듣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사연 주셔서 우리 핸섬님께 우리 네. 사모님 그 음반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네. 다 USB로 나오니까 네, 네. 선물 보내드릴까요?
1: 드릴까요? 네.
0: 네, 핸섬님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선물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섯 분께 이경미 사모님 곡이 총
1: 56곡.
0: 대박이죠. 네. 56곡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USB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핸섬님 외에 네 분께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살짝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성남님께서는 이경미 사역자님 곡을 엄청 좋아합니다. 감사회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임님께서는 십자가 그 사랑 듣고 싶어요. 이경미 사모님 반갑습니다. 예수혜님도 이경미 사모님 샬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사모님 네. 일정이 또 다음 주?
1: 다음 주에
0: 중요한 일정 있으시잖아요.
1: 네. 선배님들 김석규 목사님, 이정님 사모님, 그리고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그리고 저 익산에서 네, 이제 여름 이제 선배님들들 사역하시는데 저는 네. 이제 올해가 세 번째 함께 하고요. 저희 그 교회에서 그때 의성 산불 났을 때
0: 네.
1: 같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힘을 주셨던 그것을 이제 저도 또 힘이 좀 되고자 네 이번 작년에는 합천 그 경남 쪽이었고 올해는 이제 전라도 쪽에서
0: 네. 네
1: 그렇게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이름을 들으니까 네. 친숙한 이름들인데 네, 네. 다들 근황이 어떠신지 김석균 목사님도 벤지가 저도
1: 꽤 되셨죠.
0: 그럼요. 네, 저도 네. 그때 초대석으로 네, 네. 좀 연세가 있으시고 네. 너무 귀한 분들 좀 쭉 만났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 중에 벌써 하늘나라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1: 전영대 목사님
0: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김석균 목사님 오셨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1: 제가 안부 전할게요.
0: 네네. 이정님.

0: 사모님 너무 오랜만에. 예.
1: 워낙 뭐 저의 그 원조시잖아요. 건반하시고 그 열정 가지고
0: 열정이 막
1: 네네 하시는 그런 또 일들을 제가 잘 따라갈 수 있고 네. 또 워낙 또 유명하신 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은 뭐
0: 저희 그래도 TV 프로그램에 네네. 좀 종종 나오셔서 맞습니다. 가끔 방송으로 뵀었는데 한동안 또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1: 지금 네. 다이어트 성공 하셨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0: 아,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푸근한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시와 그림 찬양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셔서 자 여러분 우리 이경민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살짝 저 손들어 주시면은 네 분께 선물 더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곡 중에 네. 음원으로 들어볼 곡이
1: 세월 지나라는 네. 네, 찬양인데요 그 시편 104편 33절과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점점 들고 찬양하는데 노래하는데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의자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의자에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이 모든 일들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내가 너를 계속 이제 지켜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세월 지나 뭐 내가 평생토록 같은 말씀으로 빠른 곡 좀 느린 곡을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은 먼저 세월 지나 네네. 찬양을 먼저 이 곡은 살짝 빠른 곡?
1: 네, 빠른 곡.
0: 알겠습니다.

0: 네, 이경미 세월 지나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사모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니까 1절씩이라도 좀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셔서 저는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잠시 뒤에 지금 막 그래서 앨범도 악보도 막 네. 검색하셨잖아요.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먼저 저요 저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 네 분을 빨리 선정을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네네. 다들 기다리실 것 같아서. 자, 저요 저요 이경미 사모님 USB 성남 솔로몬님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안젤라님 당첨되셨습니다. 또 한 분 반딧불이님 보내주시고 주소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98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자 오늘 다섯 분께 와 56곡이 수록이 된 이경미 사모님 곡을 그럼 전곡 거의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네. 몇 시간 들으셔야 될 거예요.
0: 계속 이제 틀어놓고 네.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Joy for You도 들으셔야 되고 이경미 사모님 곡도 들으셔야
1: 되고 Joy for You를 먼저 들으시고 네. 네. 주무실 때 다 끝나고 나면 제 거 들으시고
0: 네. 시즌 캠프 끝나고 나서.
1: 그럼요.
0: 아우, 최정원 네. 아나운서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또 그것도 그쵸. 끝나고 그것도, 나서 또 들으면 되죠.
0: 아, 네네. 욕심껏. 네. 자, 지금, 신청곡 십자가 그 네. 사랑을 찾으셨거든요. 네.
1: 그냥 네. 한번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니까 네. 저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와, 어쩜 바로 이렇게 즉석으로 불러주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1: 1절만 불렀습니다.
0: 오늘은 또 다양한 곡들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니시면 네. 체력적으로 좀 지치진 않으세요?
1: 제일 안 좋아진 게 사실 체력일 수도 있고요.

한 7년 4개월 뭐 거의 한 10년을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외부 집회를 다니고 때로는 코로나 때는 현장에 교회를 못 가니까 뭐 어떤 이제 장소에서 또 오히려 그때가 더 예배에 또 절실했었을 때는

0: 주에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 그 쌍둥이 아들인데 저희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으니 그건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지나왔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
1: 네.
0: 그래서 부족해도 그래도 잘 가보자.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밤에 왔고, 전 사실 진짜 집에 안 갈 만큼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뵈니까 너무 좋고.
1: 저는 실은 CCN 캠프가 밤에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오시는 건 너무 좋지만 가실 때의 뒷모습을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0: 저한테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항상 이렇게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목소리, 성대뿐만 아니라 건강, 체력 이 모든 거를 좀 지켜주셔서 오래오래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0: 그 6개월 전에는 포항 CBS 월요일마다 아침 10시에 이제 라이브로 신청곡 이제 불러드렸거든요. 건반하면서. 그때는 집에서 거의 한 8시 안 돼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함으로 왔던 그 시간, 추억이 많이 남죠.
1: 포항 CBS도 저희 요번에 막내 아나운서가 뽑혀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유튜브도 활발히 찍고 하는데 포항에 또 자주 가시고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하시니까 전국에 CBS를 거의
0: 다 다니고
1: 많이
0: 있습니다.
1: 그쵸.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0: 아이 무슨 말씀을요.
1: 자, 오늘 또 두 번째 음원으로 들을 곡은
0: 내가 평생토록.
1: 이 곡은 약간 좀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0: 아까 그 주신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차분하게 좀 묵상하면서 불러봤습니다.
1: 함께 하겠습니다. 이경미 내가 평생토록.

0: 이경미 내가 평생토록 찬양 전해드렸는데 이 곡 눈물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울컥해졌어요. 같이. 네. 요즘 눈물 많아져서.
1: 또 공감하면 누가 갱년기들인가 이럴까 봐 그거는 사실 은혜죠. 뭐.
0: 맞아요. 네.
1: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또 마음을 네, 감동케 하시니까 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0: 지금 찬양 네. 나가는 동안 또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중에서 네. 제가 예전에 이 곡을 소개할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1: 주와함께라면
0: 주와함께라면 하면서 이경미 하고 했는데 오늘 주와함께라면 네. 듣고 싶다고 청하신 분이 계셔서
1: 제 3집 앨범에 수록된 건데요. 라이브로 또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0: 네. 아멘 아멘 은혜 충만입니다. 스티브님 비롯해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또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좀 피아노 치면서 이거 굉장히 저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노래도 못하고 피아노도 잘 못 치고 대리만족하고
1: 그 대신
0: 있습니다.
1: 다른 걸 못해요. 네. 너무 정말 못하는 게 많은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0: 네, 그냥 나눌 수 있어서 기회 주시니까. 네, 할수 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 그냥 해보려고요. 네.
1: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0: 아니요.
1: 네. 주와 함께라면 밤에 먹어도 야식으로 주와 함께라면은 절대 살찌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생기지 않습니다.
0: 아, 맞아요,
1: 은혜
0: 맞아요.
1: 가운데.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정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더 좋았겠다. 사모님 연주하시는 거, 찬양 부르시는 거. 지금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또 있으시긴
0: 네.
1: 하잖아요. 유튜브도 하시고.
0: 지금까지 한 5년 2개월 코로나 시작하면서 수원에 제가 이제 시골 가기 전부터 한 십수년 찬양사로 이제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요. 수원 새능력교회를 검색하시면 이경미 행복 콘서트, 네,
1: 네.
0: 콘서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죠. 저 혼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일상의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 일상을 또 노래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실시간 7시 30분에 네,
1: 네.
0: 7시 30분이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보실 수
1: 맞습니다.
0: 있고. 그리고
1: 네.
0: 또한 8개월 전부터는 제가 이제 사역하고 남편이 목회하고 있는 시골에서 행복 한 스푼이라는 한 스푼. 네. 또 시골에 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함께 또그 채널에 가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사역했던 조금의 뭐 쇼츠나
1: 네.
0: 네, 나눌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가 1,000명은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함께 또
1: 네.
0: 댓글 달아주시고.
1: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지금
0: 네,
1: 구독하시면
0: 이경미
1: 될것
0: 행복 콘서트입니다.
1: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0: 가야 되나요?
1: 네. 보내드려야죠. 이제 또먼길또 가셔야 되니까.
0: 네.
1: 사모님 곡 중에 한 곡을 우리 더 들으면서
0: 네.
1: 그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찬양 알려주시고 말씀해
0: 네.
1: 주세요.
0: 그 내가 머무는 곳에라는 곡을
1: 네.
0: 네. 제가 라이브로 해드릴까요?
1: 그럼 제가 그럴까요?
0: 네.
1: 아니, 근데 빠이빠이 이렇게 문 열고 또
0: 아,
1: 나가셔야지
0: 그러셔야
1: 돼서.
0: 그래야
1: 그쵸?
0: 되는군요.
1: 그쵸? 네.
0: 네. 아, 그러면 네, 그렇죠.
1: 생방송입니다. 네.
0: 맞구나. 네. 머무는 곳에.
1: 내가
0: 네.
1: 뭐, 이거는 제가 곡을 찾는 소리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를 들으면서 이제
0: 네.
1: 사모님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실까요? 네.
0: 그러니까 제 부족한 찬양을 통해서 단한 사람이라도 좀 회복이 되어지면
1: 네.
0: 네.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잘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뭐 다른 기도 제목들보다 그냥 그 자리에 저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진 자리에 불러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또
1: 네.
0: 노래하고 그리고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청취자분들과. 네.
1: 자, 우리 또 캠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경미 사모님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0: 아멘.
1: 이렇게 함께
0: 네.
1: 나눠주셔서 또 라이브도 많이 들려주시고
0: 네. 제가
1: 감사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캄캄한 길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시고 다음에
0: 네.
1: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이경미 내가 머무는 곳에 전해드렸고요. 오늘 2598님, 안젤라님, 반딧불이님, 성남솔로몬님, 핸섬님 이렇게 다섯 분은 이경미 사모님 앨범 받으시는 분들로 당첨되셨으니까요.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제 윙윙스쿨 아이들의 목소리로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전해드려요.

국제 윙윙 스쿨 어린이 찬양으로 내 마음의 한자리 들으셨고요. 자, 1부 끝곡은 해외 CCM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스 그린의 Summer Snow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가득 채워드릴게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뉴스입니다. 신천지가 과천 도심의 한 대형마트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며 과천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 변경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오늘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과천시의 용도 변경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 단순히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허가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천시로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과천시민들은 앞서 1심은 공익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0: 김천지에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이단 신천지의 과점 거점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11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미래 리더십과 비전을 검증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서울 강서구 바름교회에서 200여 명의 총회 대의원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종희 목사는 그동안 흐트러졌던 세상 가치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지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장효수, 배연석 목사가 후보로 나섰는데 각각 섬김의 리더십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기장 제111회 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되며 선거는 총회 첫날인 15일 오후에 치러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9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차기 총회장에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확정했습니다. 제1부총회장에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샘물교회 신맹섭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임원단은 다음 달 14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인준을 받아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순교자 기념선교회가 지난 11일 순교, 순직자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순교 순직자 후손 1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순교자 기념선교회 회장 이승철 장로는 총회 순교자 기념선교회가 1990년에 창립된 후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올 수 있었던 동력은 여러 교회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학생들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오늘 카페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왔더니 체력이 완전히 방전됐어요. 지친 마음 위로받고 싶어서 밤 10시 시작하자마자 얼른 레인보우 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부에 이경미 사모님 직접 라이브로 찬양 불러주시고 또 새로운 노래들도 소개해 주시고 함께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 받았다고 사연 보내주셔서 아마 지금 가시는 길에 라디오 들으시면서 가실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로지 주님님께서 이경미 사모님의 찬양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밤이네요 하시며 하일라님의 러브가 신청합니다 하셔서 소냐 피처링의 러브가 전해드렸고요. 또 9057님께서 오늘 이경미 사모님 통해 놀라운 은혜로 찬양인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할게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5391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 3호로 찬양사역자로 한 교회에서 7년 4개월 사역을 하고 전국에서 또는 교단에서 저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어 감사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또 8183님께서는 은혜로운 찬양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하고 박상규의 내려놓음 신청해 봅니다. 오케이 민미나님은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출첵합니다.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네요 하셨어요. 신형규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신청해도 될까요? 박혜동님은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을 신청합니다 하셔서 제 오늘은 한부영 씨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준비해봤고요. 이 곡과 이어서 홍순간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찬양 전해드립니다. 박상규의 내려놓음까지 함께 할게요.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 없기를.

추운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박상규의 내려놓음, 앞서 홍순관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말 입추 지나고 나서 가을가을해진 것 같아요. 그때 잘 어울리는 곡이 바로 홍순관 씨의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부영 그리스도의 계절도 전해드렸어요. 하일라님 오셨군요. 감사해요. 자꾸너라는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제가 쓴 곡이 나와서 너무 좋아서 글 남기신다고. 레인보우가 이제 이렇게 직접 곡을 쓰신 가수분도 오시고 또 출연도 하셔서 이경미 사모님 오늘 좋은 찬양도 들려주시고 아주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스티브님, 은영님의 CCN 캠프 매일매일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한웅재 연평한 삶은 기다림 이어서 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러브레터님께서 가을 향기, 살랑거리는 바람, 맑고 파란 하늘, 이 모든 것이 여름을 잘 견디고 버텨낸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 싶네요 하셔서, 오늘 정말 선물 같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이라는 곡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이 선물입니다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미래도전님께서 홍수철 목사님 베드로의 고백 기대해 봅니다 하셨어요. 찬양 전해드릴게요.

홍수철 베드로의 고백, 앞서 박요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또 연평한 한웅재의 삶은 기다림 이어서 신청곡으로 쭉 이어봤고요. 오늘 끝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CC 와이넨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미 한 잔 드셨을까요? 색은 까맣고 맛은 쌉싸름한 누군가는 이걸 마셔야 진짜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다는 바로 커피입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 기분 좋은 향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브라질, 베트남에 이어서 세계 커피 수출 3위 국가인 콜롬비아는 높은 해발고도 또 화산성 토양, 풍부한 강수량으로 커피 재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커피 역사와 문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죠. 그런데 바로 어제 콜롬비아에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대할 때마다 그곳을 기억하고 또 그곳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 지진 소식이 자주 들리네요. 잘 수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병희님, 커피 한 잔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여쁜 자연님, 그러니까요. 오늘 차 한 잔을 대할 때마다 그곳을 위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영광 영은 아빠께서도 지금 커피 한 잔

며 그곳을 생각하며 쉬는 시간에 출첵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길 아멘. 저도 스튜디오 올라올 때 오랜만에 믹스커피를 타서 올라왔거든요. 잠시 물을 부으면서 그곳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 곡 지영이 부른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원성남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프렌즈 앨범에서 연주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영접송 팀록워십 앨범에 있는 곡을 청소하는 영배씨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범사의 감사님 콜롬비아 커피 좋아하는데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인명구조도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산지 따지고 또 그 맛에 따라서 원산지에 맞는 자기 입에 맞는 그런 커피를 고르시잖아요. 범사의 감사님은 좀 커피를 마시시는 분 같아요. 저는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데 지니920님은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책상에 있는 커피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도 마셔야겠어요. 오늘 차 한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7493번님께서 강릉에 비가 쏟아 붓는데 여기 마산과 남해쪽은 비구름조차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도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해야겠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는 그 마음도 실천도 계속해야죠. 하나님의 시간 신청하셨는데요. 러빔 앨범에서 한부영이 부르는 곡이고요. 하다샤님께서 지금 열심히 물김치 담고 계시대요. 병원에서 재활하고 계신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려고요.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요? 주님이 계시니 신청하신 곡 원종수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정수 씨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니 그리고 한부영의 하나님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또 찾게 됩니다. 힘나게 찬양 한 곡 보내주세요. 예수랑지기님이 얘기하셨는데 황유리님이 신청하신 곡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워십인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새 힘 얻으리 에버레스팅 갓

에버레스팅과 세이머들이 이어서 김명선이 부른 내 하나님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이디 쓰시는데요. 햇살은 뜨거워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대파밭에서 풀 뽑으며 찬양 들으니까 또 감사가 됩니다. 아멘. 아짐님, 낮엔 아직 덥지만 저녁에는 바람도 불어주고 또 시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낯설지만 또 좋습니다. 해도농장님께서 노인정 식사봉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쇠비름을 텃밭에서 뜯어와서 데쳐서 무치시고 된장찌개로 메뉴. 와, 얼마나 잘 드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환상적인 조합이거든요. 모두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뭐든 잘 드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정성껏 맛있게 만드시니 잘 드실 수밖에요. 그 손길에 저도 감사드립니다. 4548번 쓰시는데요. 오늘은 친정엄마 생신이어서 평소 좋아하시던 팥빵 사서 요양원에 엄마 뵈러 가는 길입니다. 자주 찾아뵈야지 하면서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더 많이 안아드리고 손 잡아드리고 그래야겠습니다. 김상진 옆에 있을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옆에 있을게 김상진이 부릅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기도 중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신 스모프님이 신청하신 곡.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 제목 남기셨는데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손이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아멘.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야님, 출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걸어서 다녔는데 이 여름에 부산도 39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더워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다가 요즘 너무 시원한 거예요. 파란 하늘에 초록초록하면서 살랑살랑 춤추는 나뭇잎을 보면서 출근하는 그 느낌. 예, 발걸음이 가벼워지죠. 그렇게 출근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마야님이 발걸음 가볍게 출근하시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최여사님, 집 앞 놀이터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데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할머니 미소로 자꾸 내다보게 되는데요. 날 보진 않겠지만, 바라보진 않겠지만 손도 이렇게 흔들어서 마치 누군가 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손도 흔들게 된다고. 아, 진짜 할머니의 마음이다. 뭐랄까, 따뜻해지는 풍경이랄까, 그런데요. 예. 글로리아님, 출근길인데 찬양 들으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게 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해요. 글로리아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올리브님이 높은 하늘과 청량하고 시원한 바람, 여행하기 딱 좋은 날인데, 현실은 근무 중입니다. 기분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나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님. 네,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고요. 사랑 행복 마음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과 행복을 다 주셨어요. 첫째 사랑이는 스키 선수고요. 둘째 행복이는 태권도 품새 선수입니다. 지금 행복이가 전주에서 시합 중인데 이 시간 행복이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두 아이가 운동선수로 자라는 모습 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늘 떠올립니다. 사랑이와 행복이의 길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행복이 화이팅!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네, 우리 행복이 실력 발휘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김수지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고요. 하이디 8529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불 빨아 널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에요. 햇살이 좋아서 빨래가 빨리 마를 것 같아서 밤에 깔고 자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햇살은 뜨거운데요.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은 수요일이에요. 감사할 일 또 하나 생겨줬습니다. 아니,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는 것만큼 또 저녁에 기분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바람도 불고 햇살도 좋고 맞습니다. 꽁여사님께서 여러 해 전에 언니 차로 이동 중에 너무 좋은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무슨 채널이야 했더니 조이포유라는 CBS 방송이란 얘기 듣고 그때 다운을 받아서 몇 년째 너무 큰 감사로 잘 듣는 생명의 방송입니다. 아이들 둘이 다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이제야 회원이 돼서 톡으로 출석해 봅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길 소망하고요. 정원 씨의 따숩고 차분한 진행에 감사드려요. 꽁여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이 따스운 문자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다면 강동화가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라는 곡 오예진의 목소리로 희망은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님께서 둘째가 4살인데 구내염이라 집에 갔

있거든요. 어젠 고열로 힘들었는데 오늘은 38도긴 하지만 까불고 잘 놀아서 감사해요. 내년이면 셋째도 태어나는데 둘째와 둘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네요. 다행히 심하지 않게 잘 지나가고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둘째와 잘 들을게요. 아유, 둘째 이름이 뭐더라? 예, 빨리 잘 낳고 또 건강하게 뛰어놀고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또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한가 봐요. 아파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 또잘 보내고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요. 잠깐 산책을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빨리 잘 낳길 바라면서 예, 베리베리님이 오늘 쉬는 날 야채 사러 오픈런 했습니다. 장바구니 한가득 샀는데 7,000원이에요. 우와, 진짜 싸다. 진짜 이래서 오픈런을 하나 봅니다. 베리베리님과 함께 장욱조 생명나무 듣겠습니다.

장욱조 생명나무였습니다. 공주마마라는 아이디 쓰시죠? 오늘은 우리 엄마의 칠순입니다. 엄마, 칠순 되기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가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늘 건강하고 우리 행복해요. 유묘순 여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메시지 남기셨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특송 부르신다고요?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신청하셨습니다. 유묘순 여사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맑은 날처럼 행복하게 맑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품고 이 칠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마마님의 신청곡 찬송가 293장입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르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프티드 앨범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임진영님과 함께 들었고요. 반갑습니다. 나미님께서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맞습니다. 예, 함께해서 함께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진 DJ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리 박요한 유은성이 함께 부른 곡이죠. 들었습니다. 쿠키님 와우 오후에 라이딩하면서 당양로 듣다가 너무 더워서 라이딩 안 하고 있던 차 정원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 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쿠키님과 함께해서 더 좋네요. 짱마음님도 우체부 아저씨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시나? 네, 강변영가님도 숲은 보물창고죠. 가끔 꾀가 날 때도 있는데 그 유혹 이기고 숲에 들어오면 너무 만족스러워요.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이죠. 오늘 부는 바람이 상쾌해서 더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숲을 대할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배영호님께서 오셔서 네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한 곡 선예와 함께 부르는 매일 주와 함께

주님과 걷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면서 존영 선예가 부른 매일 주와 함께였습니다. 시소님 오셨어요. 지금 동해로 휴가 가는 차 안이에요. 여행은 항상 가는 길이 제일 설렙니다. 잘 다녀올게요. 준비할 때, 그 전날, 그리고 이렇게 막 출발할 때 그 설렘. 와, 시소님 즐겁게, 날씨도 너무 좋아요. 행복하게 그렇게 여행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브라제비꽃님께서 우리 가정에 첫 선물로 주신 딸 생일입니다.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전해주세요.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딸. 이쁘고 고마운 딸이지요. 사실 자녀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주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그게 제일 고맙고 또 이쁜 일 같아요. 우리 따님 이렇게 잘 자랐네요. 네, 언제나 하는 일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바라고 또 형통하길 바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보라제비 꽃님도 이렇게 잘 키우느라 애쓰셨고 수고하셨어요. 주품쌤님께서 오늘 아이 검사 결과를 들으신다고요. 12살인데 서연이 뇌 분비과 알레르기 검사 결과 나오는데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인님께서 25년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삼총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동생이 투병을 하다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기도만 하다가 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와 장례식장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유교와 또 불교가 강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다녀올게요.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 가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가 항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고요. 또 친구분부터 주님을 알게 돼서 그 선한 영향력, 그 믿음이 가족 모두에게 번지길 또한 바라고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JAMFAOH라는 아이디 쓰세요. 준

안에 있네라는 곡, 소피의 곡을 신청하셨는데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날씨처럼 마음이 기쁜 오늘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이 찬송시는 본래 나의 예수님이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제목 아래 11계절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찬송가인 3계절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며 기도하신 내용인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슈몰크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온갖 핍박을 당했고 끝내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

0: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0: 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3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는 이 여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숨쉬는 단 한 순간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된 본성으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때로는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고 때로는 악심으로 지옥을 만들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 되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삶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으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분열과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위기들로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길과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과거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희망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육체적 아픔과 마음의 고통,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힘과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0: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과 격려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마다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군사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원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13일 목요일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렉스 킴이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최유정의 음성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어서 히즈 위일입니다. 예수 그 이름.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58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8편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

너희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58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상은이 부르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리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에이멘이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무너진 공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 있는 피해자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누구라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공교육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교권보호국이라는 이 국을 만들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최근 한 교사 선생님이 장관 앞에서 민원 때문에 현장 교육도 안 나가고 운동에도 안 한다면서 아무도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데 저희가 왜 나가야 됩니까? 하면서 폭발했던 그런 장면을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의 인권 때문에 교사의 인권이 무너지고 또 공교육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가운데 이 드라마가 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고 있어서 지금 한창 핫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르게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최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훈육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나온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애찬 모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가지고 교제를 하지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와는 많이 달랐죠.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핵심은 오늘날 같이 어떤 형태를 갖춘 예배가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 만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함께 앉아서 인도자가 이 떡은 너희들 위하는 주의 몸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떡을 떼고 축복기도 하고 나눠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에서부터 성찬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다 같이 펼쳐놓고 배를 채우는 식사가 이후에 이루어졌죠. 이것을 우리는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돈이 많고 또 이 많은 부유한 귀족들과 자산가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가난하고 이 노예들도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부자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일에 일찍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성찬에 참여했고 또 가난한 노동자들과 노예들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늦게 오다 보니까 일찍 온 부유한 자들은 일찍 성찬을 드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고급 요리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는 거예요. 늦게 오는 가난한 성도들은 이 음식이 없는 거죠. 늦게 오다 보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과 노예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부자들이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음식들을 다 먹고 취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소외감이 느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우리는 하나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의 현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몸인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예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짓밟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 단순히 죄가

없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지체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성찬의 본 의미를 무시하고 행하는 그들의 행위가 곧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와 병든 자는 단순히 몸이 연약한 자를 넘어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 이른 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거죠. 사실 심판이라는 말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은 31절에서 좀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판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분별했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쁜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때로는 혼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경고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또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 그때는 혼을 내죠. 만약 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혼내지 않고 훈육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잘못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훈육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훈육하죠. 혼내는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녀를 혼내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판단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방치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32절 말씀에 나와요. 나중에 마지막 때 우리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 징계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해결책이 별로 어렵지 않죠.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해결책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알면서도 짓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 기본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본, 가장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0: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잘 살펴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판단받을 만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놓치고 사는 건 없는가, 무시하고 사는 건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판단받지 않고 혹여나 징계가 있다면 즉시로 깨닫고 돌이킴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하늘 영광 선교단이 전합니다.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예수 전도단입니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8월 13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짐니의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과천 도심의 한 대형마트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며 과천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 변경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어제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과천시의 용도 변경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 단순히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허가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천시로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과천시민들은 앞서 1심은 공익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이단 신천지의 과점 거점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11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미래 리더십과 비전을 검증하는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바름교회에서 200여 명의 총회 대의원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종희 목사는 그동안 흐트러졌던 세상 가치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지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장효수, 배연석 목사가 후보로 나섰는데 각각 섬김의 리더십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9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차기 총회장에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확정했습니다. 제1부총회장에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예장통합 순교자 기념선교회가 지난 11일 순교, 순직자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후손 1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0: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라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간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오히려 증폭시켜서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의 삶에 도적처럼 찾아온 이런 어려움을 두는 이 상황들,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전능하시다는 우리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악화되도록 이렇게 놔두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부르심의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바르게 추적해왔다면 여태까지의 다윗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에 홀로 있을 때에도, 왕으로 기름을 부름 받은 후에도, 연약한 소년 장수로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원수의 궁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처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그는 우리 신앙의 모범 스탠다드였습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이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오면 이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베 들어가게 되었어요. 본인이 너무나 오랫동안을 굶었는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제사장들을 속이고 먹게 됩니다. 다윗의 이 잘못된 처신 때문에 결국 다윗의 뒤를 추적해 왔었던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집단 학살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온다는 말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알아보고는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경계를 하게 되어서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 같은 노래가 이 가드 땅에까지도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혹시 과도왕 아기스도 이로 인해서 자기를 경계하여서 생명을 해할까 염려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체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극까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영웅이 가지고 있었던 자태는 어디로 갔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풍당당하고 신앙에 있어서 의연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윗이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처량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다윗은 영적으로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여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인생에서 바닥에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10절 12절 보시면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10절과 12절이라는 짧은 두 구절에 영웅이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 중국의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의 소위 제갈공명 역할을 했었던 한신, 살아남기 위해서 병사의 가랭이 사이를 드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한신과는 지금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될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코너로 몰린 거예요. 왜 다윗이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지금 내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명료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두려워했다 이 말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에 큰 잘못이 없고 경건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실하게 인생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자취를 감추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걸음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느껴지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놓아버린 것은 아닌 거예요. 찬송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보아도 가슴만 먹먹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신 것인지 시편에 나오는 대로 구름 뒤에 숨어버리신 것인지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찬송 속에서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지금 가드에 내던져져 있는 다윗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궁전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다윗의 신앙의 스테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디프레션에 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신앙의 행로 속에서 사막으로 도망간 종류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보다도 커 보이는 삶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이 이끌어주신 걸음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 시험의 삶의 무게 초입 속에 내던져져 있는 신앙인이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낼 수 있는 고백의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의 처음의 고통은 자기의 신앙보다는 항상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커 보이는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떠난 것은 아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신앙의 행로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흔히 사용하실 때는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셔서 세우시고는 길을 한참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손을 탁 놔버리세요. 그리고 뒤로 쑥 빠져버리십니다. 그 순간 이때까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한 번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다 내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연히 내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주님이 지금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부터 단련하여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단련하여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다윗으로서는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낯선 상황입니다. 왜냐?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흔적 없었던 순간을 단 한 차례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웠었던 적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신앙을 연마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치 한 사람이 밀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밀림의 커튼, 익숙한 상황이에요. 밀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밀림 속에서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 닥치는 그 상황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나를 엄습하는 고통, 삶의 무게는 훨씬 커 보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 신앙의 밧줄을 놔버리는 습관이 들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밀림의 숲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원수의 목줄을 따올 수 있는 담력 있는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봐도 그 자리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위에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내가 좀 만지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판단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적어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분명히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반드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거 주님이 공짜로 듣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께 고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그 고백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이제부터 당신의 뜻대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씨름해도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영을 열어주는 데는 대단히 좋은 은혜의 도구인데 찬양과 경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느낌의 역사인지 때때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수는 우리에게 넣어주는 느낌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혼동하도록 만들어서 젊은 사람과 찬양과 경배에 익숙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가슴에 부딪히는 뜨거운 격정과 느낌과 감동과 은혜가 곧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위대한 신앙과 영성은요, 느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눈물로 믿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입술을 깨물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삶이 다윗처럼 바닥에 몰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의지를 발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어려움 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입술을 깨물고 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며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십시오. 삶이 철저히 궁지에 몰렸잖아요. 현실적으로 더욱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때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의 시절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 이때는 견디시면 됩니다. 견뎌서요, 지금의 이 어려운 시절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나는 마치 철봉에 매달려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시편 34편 시를 썼습니다. 이때와 같은 상황이 뒤에 아히멜렉 왕 앞에서도 다시 반복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저지르고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악도 약하기 때문에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믿을수록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경제도 힘들고 삶도 고달픈데 코로나로 더 위축되고 더 힘들다. 중소자영업자들이 요즘 특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믿는 나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인도함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의 힘 하나로 오늘 주님 앞에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 기도를 이끌어왔던 모든 동의는 느낌과 감정과 격정과 열광이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바로 이때야말로 주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로 나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풍파가 지나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명료해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심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로부터 멀리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한 번도 벗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나는 삶이 때때로 나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다윗같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삶에 닥쳐있는 이 무게감이 내 신앙보다 훨씬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라고 느낄 때라도 입술을 깨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직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중보자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내 가정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문안교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의 고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수가 건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닥쳤던 그 죽음의 노화 같은 포효 속에서도 하나님이 문가에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은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에 일어났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문안교회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단인 신천지에는 그 일어났지만 하나님, 정통 한국의 개신교회 속에는 유월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백성들도 알며 개신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런 때는 인연과 정파를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중국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뜻이 계시면 그곳에 있는 위정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세계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였는지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느끼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먼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 것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득권자입니까? 아닙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건 없건 간에 이 기득권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기득권을 잘 다루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잣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1600년대부터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만속군을 유지하였는데, 최씨 가문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가장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경주 최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주 최씨가 부자로서의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한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씨 가문의 명성은 선조로부터 내려온 엄격한 집안 규례를 잘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않는다. 2. 파장 때에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상대방의 불리한 위치를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만석 이상의 재산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 과객은 언제나 후하게 대접한다. 마지막,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규율은 기득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동시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동안 경주 최씨 가문은 그 부와 명성과 존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 최씨가 세상 부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훌륭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주 최씨는 그 많은 재산을 대구의 한 대학에 전부 기증하였습니다. 인재들을 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 행각을 일삼던 것에 비해서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려받아 지킬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저냥 끌탕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지옥에 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일 후에는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업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

로서의 내 자세와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창업을 향한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 잘 배우셔서 창업의 선두주자로서

사람들의 생애는 한마디로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과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두룩한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75세 노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노인은 무자하였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첫,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유약하고 무능한 둘째 아들 이삭을, 건강하고 튼튼한 에서 대신에 허약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야곱을, 기라성 같은 형들을 제치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모세의 선택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이 절정을 이룹니다. 장인의 양이나 돌보면서 속절없이 늙어가던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출애굽 프로젝트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죽고 가난한 사람은 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득권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만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부패합니다. 나약함.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알고 더욱 감사하며 주께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득권을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더더욱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주신 기득권을 살리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득권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어떻게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대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떠돌이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도 떠돌아 다녀야 하는데,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데 반은 절반을 뜻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창업하라, 새롭게.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현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땅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과정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열심히 진군하고 있는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라 가축을 키우며 살기에 아주 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기민하고 영악스러운 제안입니다. 그죠? 예. 다 함께 싸워놓고 다 함께 고생해놓고 자신들만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며 진짜로 중요한 일, 어려운 일에는 나는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유아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민수기 32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한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일을 기억하라. 예. 너희들이 직접 한 약속이니까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꼭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과 땅을 동시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은 있으나 안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 없으므로 나는 안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한탄할 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동시에 안식은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남들은 갖지 아니하였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명석한 머리, 아름다운 외모, 부드럽고 선한 성격, 뛰어난 기술, 좋은 집안, 부와 힘, 건강, 좋은 학벌과 뛰어난 재능, 친화력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득권입니다. 예. 그런데 헤아려 보면은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죽으면 누구의 것이죠? 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의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믿음의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맏아들이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빌리라는 지체장애자 학생이 한 크리스

협찬 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수양의 기간 내내 그 바보 빌리를 흉내내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그 모든 것들을 웃음으로 견뎠습니다. 웃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놀림이 극에 달한 것은 빌리를 수련의 발표자로 지명했을 때입니다. 빌리는 용기를 내서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휘파람을 불어대고 박장대소를 하며 빌리를 끝까지 놀렸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어눌한 몸짓과 말로 떠듬떠듬거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한마디 한마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장례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캠프를 주도했던 목사님은 훗날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라는 학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캠프 기획자들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동원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냥 와와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리라는 아무런 기득권도 갖지 못했던 빌리라는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체장애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두 가지, 앞서 가라. 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앞서 가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런 예수님은 언제나 앞서 가셨습니다. 예. 우리들을 이끌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안식으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또한 그 모든 능력과 특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을 상투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믿음을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생생한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0: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창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수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입니다. 예. 우리들은 기득권을 가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리더들입니다. 엄청난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의 기득권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되 특별히 영적인 특권을 받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의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로 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온 힘을 다해 행복해지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불행을 행복인 줄 여기고 여기에 전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정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지금

우리 귀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죽겠다고 아우성합니다. 또한 죽이겠다고 아우성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보고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친히 보라 하신 분을 보고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행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분을 볼 수 있을 그때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세계입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신 바로 그 세계입니다. 기르시는 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신 그 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능하신 손길로 그 생명을 보듬어 가십니다. 바로 그 생명을 보듬어 가시는 생명살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볼 수 있게 하신 그 세계를 일생 보고 살아가게 하신 생명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신 만들어주신 행복한 그 세계입니다.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닌 내게 만들어주시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는 파도를 보면 같은 물이 계속 오가는 것 같지만 바다를 이루는 수많은 물결 가운데 사실 똑같은 파도란 없죠.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저무는 시간까지 매 순간이 새롭다는 것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제 붙들고 있던 미련을 털어버릴 수 있고 꽉 묶인 매듭처럼 풀리지 않던 일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지나간 물결을 흘려보내고 다시 우리 앞으로 밀려온 오늘을 반갑게 맞이할 시간입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출근길 동반자 같은 방송으로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폴방님, 매일 아침을 함께하는 사이니까 출근길 동반자 맞죠? 출근길 벗입니다. 우리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 메들리,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7477님은 병원 가시네요. 아침 일찍 병원 예약이 있어서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미루고 있던 수술 날짜 잡으러 교수님 만나러 가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마음 편하게 준비해서 외출할게요. 예, 잘 다녀오세요. 건강에 관련된 건데 미루시면 안 되죠. 키드8773님, 새벽기도 다녀와서 불광천에서 한강까지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니 산책하기 좋아요. 그쵸? 공기는 시원해지고 이제 아침에는 냉방 기기는 켜지 않아도 되고 해가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실 땐 어때요? 오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아침의 느낌, 아침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 속담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라는 질문에 한 학생이 가본다 라고 답을 썼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흔히 쓰는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죠. 그런데 어린 학생은 순수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라고 답했습니다. 틀린 답이지만 마음은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어른이 돼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뻐하기보다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상대방의 기쁨을 깎아내릴 때도 많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에 올라오는 시기심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심은 결국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 되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사이 정작 상하는 건 내 안의 평안. 나를 비하하지도 말고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곡과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버전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여름철에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는 아프리카 우모잡 장단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었습니다. 오늘은 풀꽃님 그리고 이선주님 0504 뒷자리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어요. 공항달리기님, 오늘은 인천공항공사 주관 합동봉사단 봉사가 있는 날이라서 좀 천천히 이동합니다. 인천공항 합동 4기 봉사단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와, 공항달리기님 오늘 수고 많으시겠어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시라 닉네임이 공항달리기님이시군요. 예, 오늘 묵상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뒤에 말을 이어붙여서 속담을 완성하라.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프다가 정답이긴 한데 가본다. 이 세 글자를 쓴 어린 학생의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재밌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그렇죠. 이거를

싫다고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쵸?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화전님. 남이 잘 되면 밥을 얻어먹죠. 남이 다 잘 안 되면 내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모두 모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신 최여사님까지. 김숙희님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대요.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며칠 전에 한 청취자께서 제 목소리가 린다 론스테드랑 비슷하다는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어떤 아나운서랑 목소리가 비슷해요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떠어떠한 여가수와 목소리가 비슷해요도 아닌 린다 론스테드와 제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예, 물론 저는 영광이고 좋죠. 그녀의 어떤 부분이, 어떤 분위기가 저와 비슷한지 오늘의 일부 끝곡에서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ter is Wide를 린다 론스테드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6: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후보들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국정과제 1호를 두고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TV 토론에 나섰던 송영길 후보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봅니다. TV 토론 소감, 그리고 나흘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 선거 계획 송영길 후보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쇼에서는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여야의 빅스피커들이 총출동하는 이른바 빅4 토론입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서항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4명의 현역 의원들과 현재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 현안들 치열하게 토론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네, 오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5: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마지막 TV토론.
5: 예, 네, 어제 SBS에서 마지막 TV토론이 있었습니다. 막바지인데 역시 난타전이었다고요?
7: 네, 시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토론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그제 시작됐고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는 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두 곳의 선거인단을 합치면은 전체의 71% 정도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겨도 원샷 경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정도거든요.
5: 예.
7: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에 후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보면 일단 쟁점이 됐던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거든요. 그 정청래 후보가 주로 공격을 했죠. 이걸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제출자로 돼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이 했더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고요.
5: 예.
7: 김민석 후보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출장으로 국무회의 주재했는데 이 경제팀 고유 사안이라서 사전에 대면 보고는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민분께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하실 일이지만 문책할 일이 있으면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5: 예.
7: 그리고 1호 공약 공방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KBC 토론회 때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한테 1호 공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5: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공약이 뭐냐 이거죠.
7: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란 종식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그랬는데 이제 그 후속으로 송영길 후보가 다시 공격을 한 거고요. 내란 종식은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인데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가 그럼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5: 예.
7: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후보가 자료를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5: 예.
7: 정청래 후보가 그럼 보고 읽는 거 누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공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양 후보 간의 공방은 아니었지만 이 부동산 관련된 언급들도 좀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 공급난이 있는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을 승리할 수 있었다면은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5: 예.
7: 이때 이 정청래 후보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닌데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공급난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책임은 또 정청래 후보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왜 꼭 거주한 사람한테만 한정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 예.
7: 이건 기존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한 거라서 또 주목이 됩니다.
5: 예. 아무래도 대통령도 이제 비거주 그러니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보유에 따른 기간에 따른 공제를 많이 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인데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하군요.
7: 맞습니다. 그리고 치아라는 표현을 가지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한테 당대표 했던 거 치하한다 이렇게 그 시절을 치하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5: 예.
7: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가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다.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5: 예.
7: 김민석 후보는 치아에 대해서 일본식 사전을 읽은 것 같다. 한국 사전에서는 치아는 동등한 관계에서도 쓰인다라고 맞받았고 이건 정청래 후보 쪽이 이제 언더덕 전략. 이쪽은 기득권이고 강력한.

0: 부각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각하는 그런 전략을 또 이어서 쓴 겁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0%인지 아십니까?
2: 뭐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당대표 후보자도 아닌데.
1: 아니,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알고 너무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세종시대 완성이더라고요.
2: 그렇군요. 예. 예.
1: 일단 넘어가고.
2: 예, 그 어제 SBS 토론은 뭐 네 번째 토론은 제일 좀 재밌게 봤어요, 사실.
1: 예.
2: 제일 재밌게 본 게 이제 치열했어요. 뭐 언어들도 좀 계속 격렬했고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준비한 측에서 뭔가 이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약간의 뭐 어떤 소품들 같은 거를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1: 재밌는 장치.
2: 장치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다른 거 보면 뭐 대선 후보도 그렇고 뭐 이상형 월드컵을 하거나 뭐 예. 이상형 올림픽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저에서 만찬하면 한 명은 누구를 데려가겠냐 예. 이거를 물어봤어요. 정청래 후보는 아내.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김용
1: 예.
2: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후보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외유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면서 해외 출장도 갔지만 아내를 데리고는 한 번도 못 데려갔다.
1: 예.
2: 그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들 3명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나까지 아들 4명 지금 키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한번 데려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관되게 했던 그 감성적 접근.
1: 예.
2: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아내
1: 그러네요.
2: 그런 따뜻함을 좀 강조하려는 거 이거였고 송영길 후보는 김용 550일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고 예, 이렇게 기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1: 사실은 친명의 최측근 중에 하나로 불려왔죠.
2: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못 봤다. 한 600일 정도 못 봤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고생했다고 치하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친명의 자리를 좌장을 내가 꿰차겠다.
1: 예.
2: 이런 이제 의도로 보였고
1: 예.
2: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내려가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는 이미 당대표야. 나는 이제 이미 통합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예. 시그널을 좀 보낸 거 아닌가.
1: 당신 떨어질 거니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겠어. 뭐 이런 의미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지금까지 격렬했던 이 전당대회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예. 이미 당대표가 된 것처럼 의식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보여준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되게 재밌었던 게 서로 상대방 칭찬 좀 하라고 그랬어요.
1: 예.
2: 근데 이게 굉장히 뼈가 있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8년 동안 원외 생활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1: 예.
2: 원외에서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대단하다. 불굴의 의지다.
1: 불굴의 의지다.
2: 근데 이게 칭찬이기는 한데 너 배신자 해가지고 오랫동안 당박해서 떠돌았잖아. 이 얘기를
1: 은연 중에 내비치는.
2: 은연 중에 이제 내비친 거고 정청래 후보가 저기 송영길 후보한테는 이제 대단히 김대중 대통령 발탁하고 대단한 분인데
1: 예.
2: 좀 이제 목 친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선배 원로 의원이 되어서 귀감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로 의원이라니까 송영길 후보가 빵 터졌어요. 내가 무슨 원로야 그러면서
1: 원로면 이제 뒤에 좀 계셔라 이런 의미도 있네요.
2: 그러니까 이제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원로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송영길 후보는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정청래 후보한테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잘했다고 그랬는데 되게
1: 예.
2: 재밌었던 게 만주 변호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법 전공도 안 했는데 만주 변호사처럼 헌법 전문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더라.
1: 예.
2: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이제 돌려까기도 있었고 김민석 후보는 무슨 얘기냐면 순발력이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대단하다.
1: 예.
2: 그 얘기를 하면서 족탁불급 뭐 나는 발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내 발길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면발 들어올리는 얘기를 했어요.
1: 그 밈으로 돌고 있는 사진이죠. 짤처럼 돌고 있는 사진이죠.
2: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다니면서 1번을 상징하면서 짬뽕이나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그
1: 예.
2: 옆에 당직자들도 같이 들어 올리고 약간 저는 이게 기괴하다고 느꼈는데 야,
1: 다리도 굽히지 않는다 뭐 이런 맥락도 있었고
2: 예, 예. 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나를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뭐
1: 예.
2: 그래서 SNS 좀 그만해 칭찬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어서 어쨌든 조금 훈훈하게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1: 예.
2: 그렇습니다. 예.
1: 그 뭐 그런 거네요. 자기소개서에 단점 적어라. 뭐 취업이나 이럴 때 단점을 적어보시오라고 할 때 제가 좀 뭐 우유부단해서 여러 사람들의 뭐 상황을 살핀다든지
0: 사람들의 장점을 잘 쓰는. 듣습니다. 뭐 이런 걸 우회적으로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1: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예.
0: 그 후폭풍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김민석 후보 쪽이나

0: 정청래 후보 쪽 모두 상대가 되면 후폭풍이 심각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0: 논리가 뭐냐면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만약에 일단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내각에 끌어들이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행안부 장관 제안한 적도 있었잖아요.
1: 예.
0: 내각에 끌어들이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텐데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돼버리면은 몇 명 조국혁신당으로 탈당해서 넘어가 버리지 않겠느냐. 당에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그 김민석 후보가 싫어가지고 정청래 후보를 선택하는 당원들이 많은데
1: 예.
0: 이 당원들은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토론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양쪽 신경전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 당원들은
1: 일부 당원들이 완전히 마음을 놓는다라는 거군요.
0: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 대통령이 화해하는 척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 수뇌부 간에는 괜찮을 텐데 김민석 후보가 이기게 되면 당원들이 갈라지는 게 정말 큰 문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1: 예.
0: 그다음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민주당 전반에서 드는 얘기인데 뭐 이번 어제 토론회는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 토론회 자체가 목적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예전 같으면은 원래 이제 자신이 이렇게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논리적으로 잘 이제 무너뜨리거나 되게 잘 많이 알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목적 자체가 좀 쇼츠라는 거예요.
1: 아, 토론회도 쇼츠로 뽑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 쇼츠로 잘 알려지게 이 활용 측면이 크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쇼츠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토론회 준비팀 자체도 일단 쇼츠형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1: 예.
0: 자기 할 말을 쭉 다 하고 상대방이 당황하는 모습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뭐
1: 예.
0: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좀 토론회 자체에 대한 뭐 문제의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1: 예. 지금 뭐 호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몇 세 미만 SNS 금지 이런 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추진하는 데도 있는데 정치인들은 쇼츠 금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이거를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예. 뭐 이를테면 국회에서도 쇼츠 뽑으려고 막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막 호통치고 그러는데 이게 좀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나중에 평가가 나올 텐데 그 최민희 의원이 약간 격노하고 막 이런 것도 그 오마이팀이나 뭐 이를테면 일부 유튜버들 예. 뭐 친명 쪽에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이 쇼츠를 너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기도 해요.
1: 예.
2: 전체적으로 꼭 뭐 누가 생산하지 않더라도 서로 생산하면서 좀 내 근데 앞뒤 맥락을 또 딱 잘라내고
1: 예. 이제
2: 짧은 영상 넣다 보니까 약간 가짜 뉴스다 막 이런 공방도 이어지는데 이게 신사협정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 들지만 좀 거스르기는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0: 그리고 이게 토론회뿐이 아니고 요즘에 의원실 얘기 들어보면 9명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막 5명이 유튜브 팀인 의원실도 있다라는
1: 아,
0: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의 본질을 이제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1: 예.
0: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뭐 또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될 것
1: 같아요. 사실
0: 같아.
1: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 진행을 하다 보면 요거 쇼충으로 뽑게 한번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주목도를 좀 높이자는 거지 자극적인 말을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준일 평론가님?
2: 아 저는 쇼츠를 의식하고 발언을 합니다 항상. 예.
1: 어쩐지 계속 뭐. 아유 크레이지 뭐 이게 다 그거용인가요?
2: 하나 정도는 그래도 오늘 내가 뽑아줘야지 예. 내 밥값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막말을 하거나 뭐
1: 그렇죠.
2: 그러진 않고 명쾌하게, 예.
1: 명쾌하게
2: 얘기할 뿐이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0: 싸우지 않으면 배지 떼라.
1: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또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0: 네. 지금 흐름만 먼저 좀 짚어보면은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올림픽공원 계속 나가고 그다음에 선관위 특검을 통과시켜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한길 씨나 아니면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런 뭐 자유와 혁신 이런 세력을 다 통합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당내 문제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당내에 뭐 징계를 해가지고 기강도 잡고 당협위원장도 교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매일신문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직접 했던 발언이거든요.
1: 예.
0: 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저는 당대표가 될 때 그리고 당대표 전당대 출마 선언을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했습니다.
4: 예.
3: 이번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저는 이번에는

0: 당협위원장임기가 종료되면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을 계속해서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1: 예, 8월이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된다. 원래 임기가 있지만 보통 자리가 계속 가잖아요.
2: 공석이 네, 자동 연장이죠.
1: 그렇죠. 공석이 된 곳만 이른바 조강특위, 조직권과 특위에서 새로 당협위원장을 뽑곤 했는데 지금 장동혜 대표 말은 그냥 원점에서 다 재검토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2: 맞습니다. 임기 마치면 자동 연장이 관행이었는데 그렇게 안 할 거다.
1: 예.
2: 정부 여당이랑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곧 교체하겠다. 바꿀 때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당원 중심주의를 달성하겠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1: 예.
2: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지역구 조직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역 의원이 있으면 보통은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이에요.
1: 예.
2: 근데 현역 의원인데 당협위원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도부에서 배척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죠.
1: 다음에 공천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군요.
2: 맞습니다. 물론 당협위원장이 미리 된다고 해서 공천받을 가능성도 또 경험적으로 제가 봤을 땐 별로 또 높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지도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현 지도부에서 배척됐다라는 의미로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조강특위도 재가동을 했는데 어제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이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거든요.
1: 예.
2: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던 게 현역 의원도 자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1: 보통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무슨 징계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쭉 갔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현역도 자를 수 있다 이거네요.
2: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 당협이 27곳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빈 지역이에요. 뭐 본인이 그만두거나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겨서.
1: 예.
2: 근데 이거 말고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교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2: 조강특위 구성도 한번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정의용 사무총장, 구자근 의원 이런 인물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제 당연직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미는 걸로 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자근 의원이나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연결고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우리 공천을 좀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살짝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시그널도 하나 같이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런 정도면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체제가 과연 계속 갈까? 어떨까?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만약 계속 간다면은 좀 잘 보여야 되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상당히 직격하는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죠?
2: 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영상 직접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3: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당 밖에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2: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친한계 총선 배제해야 된다. 이게
1: 예.
2: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권영진, 조경태, 서범수,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비당권파 의원들 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윤리위에서 지금 징계 절차 착수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동혁 대표 포지션하고 같은 거예요.
1: 친한계는 배척하고 친장계가 되는 뭐 이런 거군요.
2: 흐름이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그간 탄핵 정국이나 탄핵 찬반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중도 보수 이쪽과 같은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사실 본인은 언제 한 번은 극중주의라고 한 정도로 계속
1: 예.
2: 중도 정치를 추구해 왔는데 요즘 포지션을 좀 바꿨거든요. 이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크게 보면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블루오션 찾기 이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더라고요.
1: 아, 안철수 의원의 블루오션 찾기.
2: 왜냐하면 개혁중도 포지션에서 지금 한동훈 의원을 이기기는 힘들고 그다음 원래 당원들도 별로 없잖아요.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경보수 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을 아무래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1: 예.
2: 이렇게 되면 이건 당권파에서 들은 표현인데 서로 윈윈이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연임하고 싶고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 하고 싶으면 나눠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당원들을 같이 소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사실은 빈 곳만 지금까지는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싹 다 원점 재검토 현역도 안심할 수 없다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뭐 친한계를 숙청할 거냐 뭐 이런 얘기.

0: 나오는데 이게 너무 세게 가면은 당내에서 또 반발이 거세지면서 친한 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뭉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 저는 지금 상황이 약간 삼국지에서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지금 결성이 될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동탁이 있고 동탁이 이제 장제욱 대표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강해 강력한 이제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 근데 이게 서로의 명분은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잘이 구성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그런 상황인데 이 조강특위를 가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당협위원장을 현역들을 막 간다. 막 그러면은 이거는 이들이 뭉칠 수 있는 연합군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상징적으로 몇 명은 날리지 이거를 대대적으로 다 간다? 막뭐 영남 중진대 물갈이하고 뭐또 싸운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진들까지 움직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좀 엄포용의 가능성이 높지만은 상징적으로 몇몇은 갈아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1: 그러면 요 몇몇에 들어가는 거는 친한 개일 가능성이 높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친한계이거나 뭐 아니면은 조금 좀 무리를 일으켰던 논란이 됐던 분들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 동탁을 예로 드니까 일단 이 비유의 적절성을 떠나서 이해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성의 제후들이 동탁을 물리치자고 뭉치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고 있는데, 동탁이 이제 일부 성의 제후들을 교체시킨다면은 저땅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제후들이 또이 연대가 깨지게 되는 그걸 노릴 수 있다는 거죠.
0: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불만들이 있어요.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내 상황이 되게 지리멸렬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헤매는 당, 나 몰라라. 중진들이 야속하다는 국힘 내부 탄식. 뭐 이거는 실제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도대체 중진들 뭐 하냐. 3선 이상이 33명이 있는데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지금. 그리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극중주의에서 오른쪽으로 강경보수로 가고 있잖아요. 경향신문 제목이 안철수는 강경보수로, 윤상현은 중도로, 유승민은 통합으로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노래 제목인데 보여줄게
2: 네, 이게
0: 완전
2: 제가 쓴 기사입니다.
0: 박순봉 기자가 쓴
1: 좀 봤습니다.
0: 예예 예. 재밌게
1: 제목을
0: 읽은
1: 잘 뽑으신 것
2: 제목을
1: 같아요.
2: 제가 달진 않았습니다.
1: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0: 그러니까 지금 각자 당권이나 뭐 차기를 노리고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동탁 그러니까 반동혁 연합군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연횡책을 써가지고 다 갈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배를 하는 이런 형국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되게 요즘 자맹이에요, 사실은. 거의 목소리 안 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진주 씨, 가칭 김진주 씨 돌려차기 피해자 그 토론회로 사과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냥 논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자. 그래서 당장은 뭐가 좀 국힘 내부에서 일어나기는 어렵고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딱그 들어맞는 것 같은 워딩을 제가 들었던 게 당권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명만 치면 된다. 몇 명만 치면 넘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를 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중진들은 연합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실제로 중진의원을 만났는데 아, 대안이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겠다.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양쪽 다 관망 상태긴 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후들만 있는 상태인데, 이때 어떻게 서로 이제 주류를 차지할까, 이런 그림을 좀 짜고 있는 거고, 친한계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결국에는 총선 가까워지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여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 반사이익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사이익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장동혁이란 방파제다. 결국 의원들이 그걸 판단하게 되면은 무너뜨리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1: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게 좀 맞는 방향인데, 뭐 미국부터 해서 모든 게좀 상식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2: 그렇죠.
1: 때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뉴노멀이죠. 뉴노멀로 많이 변해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2: 그리고
1: 알겠습니다.
2: 안철수 의원은 하나 좀 주목되는 게 최근에 제가 당권파 인사들을 좀 만나봤는데 당권파 인사들을 안철수 의원이 꽤 많이 만났대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쪽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러면 이거 장동혁 대표 힘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판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해졌다.
1: 극중은 외로

0: 떴다 한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계속 혼자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요즘 통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서부
1: 부정선거론에 완전히 선을 그었죠. 네.
0: 완전히 부정선거 손을 꼭 중도로 갔어요.
2: 예, 우리 윤상현이 달라졌어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이준석 혁신당 대표 뒤에 나올 텐데 유승민 의원이랑 뭔 얘기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물어봐 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봉 기자, 다른 세 번째 뉴스 볼까요?
1: 수능 서 논술형 도입.
0: 수능이 지금 다 객관식이죠. 근데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1: 네, 아직은 그냥. 추진하는 이제 고민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10년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안을 짜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년 3월에 기존 계획안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이 안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국교위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고 집행하는 거는 교육부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교위에서 이렇게 안을 짜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언론 보도로 나온 겁니다. 국교위가 예. 이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8월 5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딱 동의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문제는 있다. 이제 객관식에 답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초보 컴퓨터도 다 하는 방식 아니냐.
0: 예.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바꾸게 되면은 또 사교육이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성과 그다음에 우려를 동시에 좀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0: AI 시대의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항을 맞추는 게 인재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문제식은 공유가 되는데
1: 네.
0: 서술형 논술형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사교육 시장 커지지 않느냐 이 고민이 있는 거군요.
1: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이런 표현도 썼는데 입시제도에 손을 대가지고 칭찬받은 예가 없다. 입시제도 건드리는 게 좀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예. 차정인 위원장이 꽤 의지가 강했던 게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직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어제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질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왜 확정되지 않은 제도 개편 얘기가 흘러나왔느냐 이게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는 사교육 시장 이미 논술학원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건 좀 우려가 된다.
0: 예.
1: 그리고 AI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질의들이 쭉 나와서 일단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교육 시장 커지는 거 걱정된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차정인 위원장이 그만큼 공교육에서 대비를 하겠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 예. 책을 많이 보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일단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 서술형 논술형 수능 문제 예전 주관식은 사실은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주관식 마이너스 1 쓰면 그냥 대충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2: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전 세계 소위 말하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형인 나라는 없습니다.
0: 예.
2: 대한민국 사실상 일본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고 일본도 근데 한국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객관적 그 강박 뭐 이런 거에 있는데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뭐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해외의 연구 논문들이 계속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외는 이미 내신도 서논술형으로 다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내신도 근데 그거에 기준이 있어가지고 누가 평가를 하든 큰 편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평가자들의 훈련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AI로 지금 측정을 하는데 인간보다 더 일관되게 나온다.
0: 예.
2: 그래서 AI로 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그 관련된 연구 논문들도 지금 많이 교육계에선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0: 사실은 서술형 네. 논술형으로 갈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평가자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까 이게 관건이었는데 AI가 동일한 평가 잣대로 하니까 그 신뢰성이 높아졌어요.
2: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사실은 인간인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아요.
0: 예.
2: 근데 한번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서논술형을 채점을 하면은 인간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확하게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0: 예.
2: 그래서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설득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서울신문 단독 기사 보니까 일단 30%에서 40%만 서논술형을 좀 먼저 도입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
0: 예.
2: 아, 갈 거다라는 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대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0: 민주당이 걱정이 좀 있어요. 지금 부동산 이슈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 문제 또 던지는 게 너무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특히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발언이 다 공개가 되는 것도 좀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물론 또 바꾸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바꾸면 이제 또 분명히 불만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네 번의 TV 토론이 있었고요. 어제가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새 후보 간에 치열했던 공방전. 저도 여의도 언저리에서 정치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처럼 격한 전당대회도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죠. 송영길 후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전망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회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1: 예, 표정이 좋으세요. 예, TV 토론 네 번 마치고 예. 좀 늦긴 했지만 뒤에 또 많이 국정과제 예. 얘기로 주목도 받으셨습니다. 예. 일단 TV 토론을 전체적으로 마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5: 예, 뭐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5: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1: 예,
5: 뭐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계속 정청래 후보가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말을 물어볼 때다 말하고 다른 딴짓을 하고
1: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질문들이 거짓말도, 이어져야 가능한데
5: 거짓말도 하고 막 임기 응변으로 그냥 미꾸라지처럼 다 답변을 해서
1: 예.
5: 딱 1대1로 그냥 둘이 딱 했으면 바로 그걸 잡아낼 수 있을 텐데
1: 예. 아쉬웠던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청래 후보의 거짓말 또는 그렇죠. 이리저리 거짓, 빠져나갔던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5: 아니 당장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1: 예.
5: 그걸 이제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간에 했습니다. 그 청을 예. 뺐잖아. 그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예.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1: 그렇죠.
5: 붕어 IQ도 아니고.
1: 정확히 정청래 후보는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에 네. 청와대 소통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로 조율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5: 네.
1: 그러면 이 청와대가 과연 누구냐?
5: 네.
1: 대통령은 아닐 것 같고 뭐 정무 쪽 라인이나 없어요. 이런 가능성
5: 전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1: 아 전혀 없습니까?
5: 없습니다.
1: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5: 없어요.
1: 정무비서관 아무도 아니에요. 예.
5: 네.
1: 그러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5: 그렇죠.
1: 예. 다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5: 아니 대통령께서 예.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 말을 부정하는 참모가 있을 수 있는가요?
1: 예.
5: 대통령이 공개 사과했잖아요.
1: 예. 며칠간 표정이 안 좋았다고 했죠.
5: 그런데 그게 왜 승리하는 걸로 바꿨다는 말이 어떻게 그 뒤로 대통령이 추가 말씀이 없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1: 예. 맥락상 그러면 대통령과 뜻이 분명히 달랐다.
5: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의 인식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당정청이 조율해서. 패배 의식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
1: 예.
5: 그랬는데 정을 대표하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이다 이렇게 이번에 말을 바꾼 거잖아요.
1: 그게, 예.
5: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 말하고 서로 틀리잖아요.
1: 틀리다. 알겠습니다.
5: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1: 예.
5: 그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IQ처럼 붕어가 낚시에 물렸다가 떨어지면 또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물거든요. 윤석열이 꼭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예. 자기가 5분 발언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1: 뒤에서
5: 부정한 말을
1: 부정하는.
5: 해요.
1: 예.

0: 옛날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죠.
1: 그렇죠. 예.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이게 우리들이 확인한 건 거짓말을 하는 능력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본 거죠.
0: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이제 거짓말을 능력이 안 된다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 예.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오셨고 국무회의에 의결을 낸 공식 국정과제 1호를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그때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예. 밖에 소남당에 나가 있었어요. 정청래 후보님. 당대표하고 비교할 문제입니까? 그리고 국정과제 50%를 정확히 어떻게 123개를 다 기억해요. 큰 틀을 내가 말했습니다. 5개 국정 목표가 있어요.
1: 예.
0: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1: 예.
0: 기본이 튼튼한 사회, 마지막은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 안보. 이 다섯 가지도 모르잖아요. 국정 목표 다섯 가지를. 정책로보다 내가 물어봤더니 뭐 국민이 행복하고 정확히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1: 그러면 사실은 여당이 정청래 지도부일 때 여당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실 별개로 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0: 그러니까 자기 정치했다는 것에 딱 입증된 거잖아요. 우리 그 누구야 한민수 그 최고위원 후보께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증거를 대세요. 막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맨날 떠드는데 증거가 나왔어요.
1: 예.
0: 한민수 후보님 이거 보세요. 증거가 나왔잖아. 국정과제 1호를 당대표가 모르고 맨 딴 자기 정치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리고 맨날 내란 청산하는데 내란 청산은 조국 혁신당의 1호 약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기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1호가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1: 예.
0: 적폐청산하다가 망한 거다. 그러니까 내란청산은 사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안 보이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면 돼.
1: 예.
0: 대신 국정과제는 국민을 통합하는 하나 되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즉 통합정치가 1호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5.18 정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니까 헌법 개정하자가 1호로 들어갔는데 당대표가 이 국정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자기가 장동혁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협의를 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
1: 예.
0: 전혀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 당대표 활동을 해온 거예요.
1: 국정기조가 전혀 맞지 않았다. 사실은 1호, 2호, 3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당 대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래서 그게 지방선거까지 계속 내란청산 가지고 그냥 리바이벌 한 거잖아요. 예.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통합을 통해서 유능한 지방정부, 유능한 진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그런 걸로 갔어야 대구 김부겸을 이길 수가 있었고
1: 예.
0: 김경수가 이길 수가 있었고 정원호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맨 내란청산 이거 뭐 깨진 레코드판처럼 돌고 이미 지금 재판받고 구속돼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1: 예.
0: 추경호 대구시장한테 당신 경제부총리 때 뭐 했습니까? 대구 KT공항 이전 문제 이거 한 14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부겸 후보께서 정청래 당대표 안 왔으면 좋겠다. 그쪽 캠프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1: 사실 지방선거에 당시 민주당의 캠페인 네. 1번 슬로건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송영길 후보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이미 특검과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은 다른 일을 했어야 된다고 하시는군요.
0: 그렇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 잘하는 지방정부.
1: 예.
0: 그게 핵심 슬로건은 갔어야죠. 야, 내란 청산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야당도 아니고.
1: 근데 왜 당시에는 사실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송 후보님의 말씀 같은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나왔어요.
0: 그러니까
1: 다 내란청산이 가장 큰 슬로건으로 갔고 그래서 몇몇은 사실 말씀대로 갸우뚱했습니다. 지금 또 뭘 더하지? 라는 느낌?
0: 저는 그래서 저는 당직 저도 이제 선거 후보로 출마해서 연수구에서 보궐선거 나왔다 보니까 저는 한계가 있었지만 틈틈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인터뷰를 통해서.
1: 예.
0: 핵심 슬로건은 유능한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
1: 예.
0: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그 지역 후보자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면 안 된다. 괜히 부산 가서 오빠 발언해가지고 그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1: 예.
0: 후보자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1: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토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뭐 검찰개혁 잘했다.
0: 네.
1: 다 된 거 아니냐.
0: 네.
1: 이제 그만하셔라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네. 그래서 뼈의 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이 안 나온다라고
0: 네.
1: 하셨는데
0: 네.
1: 이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 우리 정청래 후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어요.

0: 이제 다 했습니다. 나 나올 일이 없다니까 연임할 필요가 없다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뼈 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뭘 또 검찰이야.
1: 아, 저 장면이 이번 전당대회 최고의 반전으로 꼽혔던 장면입니다.
2: 정청래 후보도 막 웃잖아요.
1: 네, 웃더라고요. 잘했습니다.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2: 그리고 아니, 끝나고
1: 이제 그만해요.
2: 끝나고 내려와서 악수를 했는데 예. 진짜 재밌대. 아. 내 연설이 재밌대. 예.
1: 아니 정말 최고의 반전이었어요. 박수 쳐주고 이제 가라.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제 가라 이래버리니까 예. 확 와닿긴 했습니다. 네. 준비한 멘트입니까?
2: 그렇죠. 아니 이거 아니 실제로 사실이 예. 검찰개혁 제도적 틀이 됐고 정청래 후보께서 당대표 사표 내고 나서 한 명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답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예. 예. 굳이 정청래 대표 안 해도 된다고. 예. 오히려 지금 내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내가 하자고 하고 있는 거죠.
1: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이슈를 이제 송영길 후보님이 맨 처음에 들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생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거예요.
2: 그렇죠. 예. 그러나 이건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병행해서 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대법원장이 노태학하고 이홍구 두 대법관 공석이 곧 생기는데 예. 노태학 이후로는 6개월 동안 지금 후임 대법관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내란 관련 사건들을 전원 합의체로 옮겼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대단히 불안하고. 어찌되건 이분은 내란과 심정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네. 사실 뭐 대법관 재청 문제도 좀 더 논의할 문제가 많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송영길 후보님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조희대 탄핵권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2: 그건 아니고 예. 아니, 그런 요소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호선은 이 전당대회 기간이 가장 저의 목소리를 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당연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의 의지와 신념을 밝히는 거죠. 저의 철학을. 근데 이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탄핵은 저는 5월 1일 날 파기 환송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옥에서 있을 때. 야, 있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1: 예.
2: 그때는 제가 서울구치소 감옥에 있을 있었으니까. 때였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만시지탄이다. 나는 정청래 후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후보님이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커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정 후보가 이제 이 발언을 들었는지 대통령과 정 후보, 정청래 후보 본인이 송영길 후보와 대통령이 친한 것보다는 더 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반박하신다면요?
2: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1: 대통령님과 독대로 자리를 가지셨잖아요. 사실은 네, 네.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그때 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2: 아 이거 내용은 제가 NCND 한다 그랬고요. 예. 뭐 저의 느낌을 말씀드린 거였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승리잖아요. 항상 지금 정치권의 후보의 문제는 객관적 현상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럴 예. 것이다.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조국혁신당과 통합했으면 서울시장이 이겼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예. 자기가 되면 10%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지금 계속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1: 예.
2: 객관적 현실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객관적 현실은 반대다.
2: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면은 당장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대통령을 저주를 퍼붓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그 말이 됩니까?
1: 예.
2: 아니, 예를 들어 부부가 내가 이 비유를 쓰는데 이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났어요.
1: 예.
2: 약간 자기 부인이 운전했어요. 약간 좀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 잘못이 좀 더 커.
1: 예.
2: 그러면 자기 아내 편을 들고 그 상대를 지적해야지 그 앞에서 아내를 질책하면 그 평생 부부가 이제 화해할 수 없는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1: 예.
2: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려운데 대통령 이렇게 저주로에 가까운 지금 말을 퍼붓는 유시민 작가.
1: 예.
2: 마치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아예 내가 실패하게 만들 것이야. 이런 그런 악의가 들어있잖아요.
1: 그렇게 해석이 되는.
2: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거기서 침묵을 하고 특히 최민영 같은 경우는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자. 예. 유시민 작가는 우리의 참 지성인이다. 그럼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그 분노가 안 생길까요? 저런 놈들이 있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예. 막아주기는커녕 부처의 눈으로 보자고.

0: 참 지신이라 그래? 어?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 가장 친하다고 말한 게 자기 모순 아닐까요?
1: 정청래 후보는 얼마 전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돼야 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면 아마 이제 친명 친청 이렇게 이번 전관대회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돼야 오히려 이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안 흔들리고 안 빠지고 민주당이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0: 그 말은 유시민 작가가 말한 A, B, C 그룹에 나는 B 그룹이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 유시민 작가 말씀하신 B 그룹이 뭐냐면 이익이 있어서 이재명 금방이었다. 이재명 지지도 떨어지면 가장 먼저 돈을 던질 사람이 B 그룹인데 본인이 그 B 그룹의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어 지지층은 어려울수록 힘을 모으고 합해지는 게 코어예요.
1: 예.
0: 아니면 코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러면 아마 뭐 유시민 작가 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코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오랜 민주당에 쭉 이어온 주류였다. 그러면 얘기가
0: 유시민 정청래 그 두 분들과 지지한 사람을 묻겠습니다. 코어의 핵심은 우리 민주당이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됩니다.
1: 예.
0: 이 유시민 김대중을 저주하고 하야하라고 공격했던 사람이 한 번도 민주당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 예.
0: 정청래 당시 학원 사업하고 있었어요. DJ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1: 예.
0: 조송영일 DJ가 젊은 피 수혈 1호로 영입된 뿌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사람들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1: 예.
0: 그렇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이 적통 논쟁에서는 노사모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예, 노사모도 원 오브 댐이었고 그분 뭐 그건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보의 수행 비서로서
1: 예.
0: 정몽준과의 단일화 마지막 실패 이후 승리를 만든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러면 정청래 후보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에 누가 이기든지 각 지지층 간의 갈등이 너무 커서 봉합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송영길 후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10% 이상 오를 거다.
1: 예.
0: 지지율이? 지지율이 오를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새 지도부가 특히 송영길이 된다면 저는 예. 10% 이상 지지율 올릴 뿐만 아니라
1: 예.
0: 완벽하게 민주당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제2의 이낙연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새로운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입니까?
0: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실용주의 철학. 국민 통합의 시대로 가는 거죠.
1: 국민 통합 민생에 맞춰서 가야 된다.
0: 그렇습니다. 민생 민주당으로 가는 거죠.
1: 예, 여기에 동의하지
0: 않는다면 사법 개혁 이거는 절차에 따라 요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면 돼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것도 정책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골자는 또 부동산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비거주택 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되는 게 징벌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마 선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네, 일단 정부 아니 이제 국회로 넘으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1: 입법 기관이니까요.
0: 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국민한테 예. 세금을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해서 의회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영국에서부터. 따라서 예. 이 세금 문제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걸러져야죠. 걸러지는데 저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냐. 일단 종부세 1인 1주택의 그 면세점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서
1: 예.
0: 시가로는 약 20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건 잘했다.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된 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걸 장특 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만 한정하고
1: 예.
0: 보유한 사람에게도 인정된 것들을 잠정적으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에 반대한다는 거죠.
1: 예. 대통령은 누차 여러 누차 사실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에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거주 하는데 보유에 대한 공제를 별도로 해주는 게 맞느냐.
0: 네.
1: 그래서 말씀하신 장특공이 개편이 네. 되게 되는 거죠. 네. 각각 4% 4%인데 이제 한기적으로는 보유만 8%로 가는 겁니다.
0: 네.
1: 사실 이런 인식에는 비거주의 몇

0: 예외를 빼면
1: 네.
0: 비거주는 사실 갭 투자 아니냐.
1: 네.
0: 집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세부담을 해야 된다. 이 논리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직장이 인천이다 뭐 수원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전세 내주고 자기도 수원이나 인천에 가서
0: 예.
2: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0: 예.
2: 자기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살 수도 없고 삶이 얼마나 출퇴근이 불편하겠어요.
0: 예.
2: 그런 것들 시작해서 저는 일부 차등을 두더라도 대통령 말씀처럼 이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보유공제를 자체를 아예 제로로 없애버린 것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0: 그렇죠? 예. 네.
2: 그걸 절충을 둬서 그 직접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거주공제를 더 높이 좀 더 후하게
0: 예.
2: 면제를 해주고 한 반으로 줄이더라도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0: 일부는 비거주도 보유면 일부는 공제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2: 그렇습니다. 예.
0: 예. 사실은
2: 일단 이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죠.
0: 일단 뭐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나름 뭐 2, 30억 이상이 되는 주택이 다수일 텐데
2: 네.
0: 너무 이제 민주당이 그쪽 부분에 물론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니까 불만을 네. 가질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또는 전세나 뭐 이렇게 고민보다는 그쪽에 너무 대변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2: 그런데 저는 기본 생각이 1가구 1주택은 그게 좀 비싸더라도
0: 예.
2: 그걸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그 집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2: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장부상으로 집값이 오를 뿐이지 현금이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0: 예.
2: 근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면 부담이 있는 거예요.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뭐 집은 비싼 집에 살고 있더라도
0: 예.
2: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다시 집을 사야 되잖아요. 팔면은 세금 다 떼어버리면 같은 급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0: 그
2: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0: 예.
2: 그 비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2: 네네.
0: 내가 당대표 되면 민주당 이렇게 바꾸겠다. 40초 드리겠습니다.
2: 예, 진짜 여당이 돼서 대통령과 손을 잡고 국민의 민생 실질적으로 유능한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집권당다운 집권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0: 예.
2: 다음 총선 승리에 이를 준비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송영길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뵐 텐데요. 2부에는 여의도의 빅스피커들이 모이는 빅토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는 여의도 빅포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서황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네 분의 빅스피커들과 함께 D-4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전망부터 유승민, 이준석, 회동 비하인드까지 뜨겁고 치열한 여의도 현안들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3: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예, 오늘 2부에서는 각 당의 주요 의원님들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빅포 토론 준비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소황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오프닝에 사실은 일부 오프닝에서 소황진 원내대표님이라고 했습니다. 김준영 원내대표님이 약간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예전 그 원내대표셨는데 이제 전이시잖아요.
1: 네. 네.
0: 그래도 괜찮으시죠?
1: 뭐 전혀 아쉽지 않고 네,
0: 김준영 원내대표가
1: 예, 김준영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0: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빅포토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보통 참석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박수로 일단 환영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아,
0: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게 된 거는 순전히 천하람 원내대표가
3: 네, 군대에 갔죠.
0: 입소를 해가지고 군대에. 네.
2: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저 원래 훈련소가 가면 이제 한, 원래 옛날에 4주 이렇게 있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저는 4주 간 줄 알았더니만 2박 3일이더라고요.
0: 아, 2박 3일. 병영 체험 아니에요?
2: 그, 3일째까지 뭐 하죠? 재식하나요? 보통?
3: 머리
2: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데 이제 저도
3: 아, 머리 깎고 들어갔구나.
2: 저도 20년째 돼가니까 이제 가면하는데 그런데 천하람 대표는 의정 활동하면서 국방이 뭐 저희 비급 단체는 이제 국회의장이 배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으려면은 이 고담 준호는 재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2: 원래 국방위 가면 무기 얘기하고 무슨 뭐 군제도 얘기하고 이렇게 예. 할 것 같은데 본인이 또 젊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정말 이 장병들. 이 처음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한번 이 주기에 따라 전부 다 한번 점검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사실은 군 법무관으로 다녀왔어요.
2: 공익법무관 다
0: 공익법무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병 생활을 해보는 것도 국방위원으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2: 훈련소 어제... 갔다 왔을 거예요, 천하람 의원도.
0: 예.
2: 그런데 또 가는 겁니다.
0: 또 가는 그렇죠.
4: 이번에 살을 많이 빼고 오셨으면 합니다.
0: 전시 모의 훈련 등 종합 각계 전투와. 야간 행군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
4: 어떤 살을 꼭 빼고 오시기를.
0: 살을 빼고. 아니 군인들이 현역병들이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느끼고 있죠.
4: 아, 저,
0: 첫날에는 뭐... 일단 훈련소 가서 세면백을 받죠. 예.
2: 그렇죠.
4: 근데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뭐 많이 비판들도 하시고 막 보여주기식이다 뭐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의정 활동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본인이 알기 위해서. 뭐 2박 3일 짧은 거지만 뭐 길진 예. 않고 그것이 다 병 생활의 전부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5: 사실 저도 생각할 때 멋진데요. 천하람 의원이 네. 이런 현역 국회의원이
0: 예.
5: 병영 체험하고 실제 군 입수한 군 장병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군 체험을 해서 거기서 국방위에서 녹아내린다고 하면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5: 박수 보낼 일 같은데.
0: 예.
5: 이렇게 비판할 일이 뭐 있습니까?
0: 저는 저희 뭐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4: 맞아요.
0: 이렇게 돼서 박수로 그냥 천하람 의원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저 원내대표 할 때 천하람 의원이 항상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0: 그만 얘기하셔도 돼요.
1: 천하람 의원이. 날씨가 딱 시원해질 때 들어가서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날씨가.
1: 굉장히 고생했을 네. 텐데.
0: 더 더워야 고생할 텐데.
4: 네.
0: 네. 저희는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가 계속 먼저 주로 다뤘었는데 오늘은 보수 얘기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고 네.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나서 한 얘기는 보수 통합을 얘기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당사자가 왔기 때문에 보수 통합 얘기를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 통합 얘기가 뭐 언제 하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2: 이게 정치인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 먹으면요.
0: 네.
2: 한 80%가 방송 불가 얘기고요. 한 20% 정도의 방송 가능 얘기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기자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보수 통합 얘기.

0: 뭐 예. 방송 불가 얘기가 80%죠. 예. 그런데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유승민 대표가 관심이 있는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으나 사실 유승민 대표가 보수 통합의 주요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좀 촉진자 비슷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기가 많이 됐죠.
2: 제가 보니까 방송 불가는 남을 비판하는데 80% 쓴 겁니다.
3: 아. 네,
2: 정치, 원래 정치인들 만나면 봤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걔,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1: 걔는 왜 그래?
2: 걔는 왜 그래?
1: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2: 아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 유승민? 네. 유승민 네. 전 의원과 이렇게 얘기 나눴다고 하면 네. 국민의힘에 있는 모 인사들 몇 명을 아마 들고 날고 막 그랬을 거예요.
0: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저희도 정치인들끼리 만나면은 예. 일반적인 삼겹살집에 나오는 얘기 비중 정도 갑니다. 80% 남 까는 얘기면은 그 중에 80%는 나라님 까는 얘기 뭐 이렇게.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주제였죠.
3: 아, 그 생각이 그렇지 않을까.
1: 이렇게 또 얘기는군요, 역시.
0: 고기 찍어보십시오. 그 전부 다 80%는 나라님 욕하는 얘기입니다. 아, 원래 나라가 예. 어렵고 이러면은. 예.
4: 제가 알기로는 보수 통합보다는 보수 분열에 가까운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예. 타당보다는 자기 세력의 예. 안에 있는 진영 안에서의 자기 시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80%를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0: 근데 국민의힘이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요즘 별로 뭐 이렇게 신경 쓰인 사람이 없어요.
2: 예. 눈빛을 봤을 때 신경 쓰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 일단 그래서 앞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예.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예. 촉진자 역할을 할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0: 아무래도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원래 정치인이 좀 쉬다가 오면은 그 사이에 뭐 정책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친소관계도 전환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대중에게 한번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솔직히 한 최근 들어가지 보이는 행보는 좀 바뀌었잖아요.
1: 예.
0: 그 원래 공백이 그 전환을 좀 정당화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유 대표가 하는 메시지도 지금 최근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가 바뀌었을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승민 대표하면 개혁 보수 이 방향이 선명했는데 최근에는 뭐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뭐 계엄 찬성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예. 탄핵 찬성 탄핵 반대든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거 그게 이제 한 번 보였던 그 전환의 지점이고 예.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1: 사실은 통합을 얘기할 때는 보수 통합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문제입니다. 28년 총선 전에 합당해야 된다는 취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0: 저는 공감을 표했다기보다는 뭐 항상 전제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선명하게 밝힌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탄핵에 대해 가지고 뭐 조금 다른 입장, 뭐 안정을 위해 가지고 질서인 퇴진을 원했다, 뭐 이런 정도 입장은 모르겠지만은
1: 예.
0: 지금 와서 무슨 뭐 부정선거 뭐 계엄이 몰았다 뭐 이런 거 하시는 얘기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 예전에 묻지마식 황교안 통합 비슷하게 돼가지고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국민의힘 아 개혁신당이 이제 국민의힘과 만약에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분은 절대 안 될 것이다. 박성준 의원님 보시기에는
2: 아니 그거는 이제 상당히 미미할 거예요.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보수 재건이라고 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누가 하느냐예요. 누가. 아, 결국은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라든가 보수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수 대통합의 상징적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매개 변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매개 예. 변수는 사실은 총선이에요.
1: 총선.
2: 총선과 관련된 공천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였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보수 대통합에 깃발을 들기에는 그 힘 자체가 미미하다.
1: 아주 면전에서
2: 네,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1: 직접
2: 깃발...
1: 보고 얘기했어요. 저 보지 마시고요.
2: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깃발을 어떻게 듭니까? 네. 그것은 미미한 거고 아.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거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예. 김재섭 네. 의원님은 이제 보수 통합 네.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뭐 오세훈 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보수 통합은 당위적인 건데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0: 얼마 가능할지 여부, 그리고 그걸 묶어낼 사람이 누군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윤석 대표 생각이랑 비슷하게 이게 약간 뭔가 세를 과시하는, 그리고 되게 뭔가 접착제로 대충 붙여놓은 듯한 보수 통합은 사실 선거에서 크게 그 뭔가 실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선과 가치와 비전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정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화학적으로도 결합하는 보수통합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당위적인 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워낙 지난하니까 사실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그냥 약간 묻지마식 통합은 좀 글쎄요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통 지금 당장 막 저희가 마음이 급해서 통합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저희가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이게 사실상 당이 굉장히 많이 분열돼 있고 보수 진영 자체가 분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한다고 해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이금 같은 것들이 금방 메워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과거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인, 이준석 등등을 거치면서 새로 어떤 보수가 거듭나는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도 이기고 지선에도 이기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이 좀 진통이 있더라도 보수 통합을 가는 그 지난한 이 토론과 뭐그 지지부진한 일들을 어느 정도는 겪고 나야 통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당연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제가 지난번에 정점식 대표랑 밥 먹을 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쿨타임이 지났으니까 그냥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해보자면, 제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수 통합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만약 보수 진영이 힘을 합쳐서 과반 또는 그에 준한 의석을 가지려고 했을 때 지금보다 40석 정도 더 해야 될 건데, 저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한강별 중심으로 한 대여섯 군데 더 이긴다고 치자. 희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충청도, 인천 뭐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20석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냐 도대체? 20개 같이 뽑아보자. 근데 못 뽑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보통 지역구 사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보수 통합을 하든 뭐 하든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주요 플레이어들이 건포도처럼 빵에 박혀가지고 선거를 이끌고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선거 이제 1년 반가량 남았다. 그런데 그 준비를 누가 하겠으며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그거 없이는 기세만 올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다. 그게 지난번에 황교안식 통합이다. 굉장히 선거랑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데, 뭐별 얘기 다 했어요. 지금 뭐 동탄의 이준석, 무슨 평택의 유희동, 뭐 포천의 김영태.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게리맨더링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 지역구 조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2: 따라서
1: 민주당이 우세 지역구를 분리 지역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뭐 민주당이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런 거다 대책이 있느냐. 아주 선거라는 건 치열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우파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띄우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되겠느냐.
2: 기본적으로 보수 통합을 하더라도 인물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거기다 김종인, 이준석이 지금까지 박근혜 이후에 대표하면서 전국당의 선거를 유이하게 이겼던 이유는요, 저희는 선거를 디테일로 봐요. 예. 예를 들어 253개 지역구 있으면은 이길 수 있는데 어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구성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강특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성향이 아니냐를 따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보수통합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 역시 이제 진보통합에 대한 고민이 깊은 조국 혁신당에도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3: 예.
2: 들어보면서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2: 어떻습니까?
3: 상당히 빠르시네요, 역시. 근데 밖에서 이제 우리 개혁진영에서 바라볼 때 이번 정점식 대표 행보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행보를 보면은, 아, 보수가 살아났구나. 계엄 탄핵 이후에 길을 사실은 잃었는데 보수가 뭔가 좀 새로운 계기를 좀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임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은 상당히 여유가 생기셨고 힘이 있어요.
2: 아, 그래요?
3: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이 아주 심각하고, 또그 영향으로 개혁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또 내부의 신뢰나 분열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는 가능성이 보인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행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당면에 있는 건 총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은 조금 더 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역시 중심 주도권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체제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 변수인데,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통합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진 않고
2: 예.
3: 오히려 우리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별도로 하나

0: 일단 만드시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또 만들면, 또 만들면 어디랑
0: 뭐 키워야 되겠죠.
1: 아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약간 개혁적 또는 쇄신파들이 개혁신당이랑 합쳐지는.
0: 왜냐하면은 장동혁 체제가 지금 이제 전당대회나 그 당협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장동혁 체제를 더 강화하고 더 그 흐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합의 대통합의 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2: 저는 근데 방금 전에 서황진 대표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장동욱 대표가 계속 직을 유지할 것 같다.
1: 예.
2: 이게 어디서 기인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공원 얘기도 하고 실제 장동욱 대표가 그거 올라타려는 움직임도 많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가 저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압승이죠.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극적인 승리를 하면서 왠지 보수가 이긴 것 같은 분위기를 예. 낸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저는 뭐 나중에 2심 가서 결과 뒤집힐 거라 확신하지만 만약에 2심도 1심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호텔 선거학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결과는 완전히 보수가 몰패한 건데
1: 예.
2: 이 뭐 활기가 돌았다가 나중에 사라지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가 이걸 즐기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호텔 선거학됩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총선이라는 거는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인물 그리고 구도 뭐 바람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게 보수의 예. 지도자들의 핵심인데 어제 보니까 무슨 안철수 대표 팍 꽂아놓을 때 보면 무슨 뭐 복당운동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보수의 혁신과 관계없는 주제들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안타깝습니다.
1: 관련돼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들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꾸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이 논란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 그저 당협위원장 달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이 있었던 분들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남해당 얘기지만 네네. 박성준 의원님 집권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1: 본인의 가장, 생존을 위한?
4: 그럼요. 생존투쟁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도구와 수단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예. 당대표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뭐냐면 TF팀 만드는 거예요. 조직강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의 권한에 의해서 잘못됐다 조직 강화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그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4: 그러면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은 긴장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칼날 자신에게 드리워지는 칼날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4: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미
1: 예.
4: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저거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 선전포고다. 아니겠습니까? 선전포고를 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건 뭐냐면 이 전제 조건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나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고충을 다 겪고 지금 여기 당대표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앞으로 내 길은 더 열려 있다. 잘 들어라. 이거 선전포고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 내가 장동혁이다.
4: 나 그리고 버틴다. 너희들 잘해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그 유효함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
1: 더 갈 수 있다.
4: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칼날 위에서 있는 도봉갑 당협위원장 네, 김재석 의원의 얘기를
5: 도봉갑은 그 칼날 위에서 좀 멀리 있는 것 같긴 한데.
1: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와도 뭐 사실 별로 쓰는 게 없죠.
5: 예. 아니 그게 이 장동혁 대표가 참 싸우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뭐 싸운다 싸운다 얘기도 하고 하물며 이제 지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름 열심히 뛴 저한테도 안 싸웠다고 뭐라고 하셨던 분이시라.
1: 예.
5: 뭐 도대체 이 우리 장동혁 대표 기준으로 싸우는 게 어떤 걸 싸우는 건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늘 그 당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강화할 때 그리고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쓰는 카드가 뭐 조강특위 당무감사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당무감사랑 조강특위가 조금 다른 게 당무감사는 말하자면은 잘라내는 역할.
1: 예.
5: 빼기를 하는 거고 조강특위는 플러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조강특위를 떴다는 것은 그전에 했던 당무감사 결과를 뭐 반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조강특위 핵심은 채워넣는 거라서
1: 예.
5: 어떤 교체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좀 으름장 같은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느끼는 어떤 그 특히 현역 의원들의 위기감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긴장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긴장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이게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요. 총선을 앞두고 보통 1년

0: 안정도 앞두고 이루어진 예. 조강특위에서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명이 결정됩니다. 다음번에 지역구를 옮겨갈 수 있을 것이냐.
1: 어떤 본인이 분들은 갈 지역구를 찾아야죠.
0: 어떤 분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구 찾아가가지고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내심 말 못하고 이제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당권파에 가깝게 가면은 좋은 지역구를 받을 것이고
1: 예.
0: 아니면 이제 막판에 총선 가가지고 정말 한 달 만에 어디 가가지고 출마하라고 떠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당선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례대표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게 원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데 아까 김재설 의원 말한 게 맞는 게 국민의힘의 수도권 조강특위라고 하는 건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누굴 자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넣을 사람이 있냐의 문제거든요.
1: 예.
0: 저는 장동영 대표가 당선될 만한 밀어넣을 사람이 있는 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을 것이다. 대신 우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좀 징계당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위협이 될 거다.
1: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남이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못 되게 할 수 있다.
0: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당을 못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 조직과 본인을 동일시하면 그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데 네. 그 필요 없고 네.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겠어. 그러면 또 그냥 또 할 수도 있는.
2: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진짜 역대 모든 그 당대표들에게 다 있었어요.
1: 예. 그러니까
2: 실제로 공천 직전에 우리가 너무 많은 그 공천 파동의 역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이나 어려운 좀 지역들 뭐 경기 수도권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막판에는 그 뭔가 저 미운 털 같이 그리고 저 가시 같이 아팠던 애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 못 자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친박 친이 갈등할 때 소대문에 그 누구죠? 우리 종두원 의원님
1: 예.
2: 이런 분들이 정말 미운 털 박혀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려운 지역이고 서울이고 이러니까 막판에 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의지충만하게 지금 누군가를 날린다 뭐 누군가를 빼서 넣는다 하지만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고 결국 총선에 사람 못 구해가지고 사람 구하는데 아마 열을 올릴 겁니다. 그 당시에 예. 당대표 역시도. 그래서 저는 이 조강특위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가 본인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실효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예. 생각합니다.
3: 간단하게 30초만 좀 언급하면 정치인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분석도 하게 되는데 그 개인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정치 지도자가 보면 어떤 선거를 치르고 나서 평가를 했을 때
1: 예.
3: 그것은 그거 책임지고 물러나서 자신을 수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퇴수라고 하는 거는 물러나서 자기를 달아보고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장동욱 대표는 기존의 정치 문법과 초식이 달라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정치의 문법을 가지고 지금 장동욱 대표를 평가하고 들이미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존의 장동욱 대표가 다 물러날 거라고 봤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1: 예.
3: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동욱 대표는 어떤 행위를 할 거냐. 기존의 초식과 문법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 예.
3: 그걸 가지고 기존의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그동안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장동욱 대표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1: 그렇게 예측하면 안 된다는
3: 그렇게 예측하면 틀리는
4: 저는 굉장히
3: 거예요.
4: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 생각하는데
1: 예.
4: 실제로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내 정치도 그렇고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랄까요 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이런 흐름보다는 당 내에서의 나의 입지 나에 예. 대한 아주 강력한 지지 세력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은 또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통하는 지금 정치가 됐단 말이죠. 장동영 씨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고 누구나 다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오히려 입지가 좀 강해졌어요.
1: 예.
4: 올림픽 공원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굳건히 버틸 것이고 그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이 체제로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전체가 그냥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예. 일단 뭐 다들 당랑권을 쓰는데 쥐권을 쓰면 또 이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딱 여쭙고 네. 이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워낙 또 정치판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가 계속할까요?
0: 저는 간다고 봅니다.
1: 언제까지요?
0: 이 제 경험적인 게 네. 예전에 저희 바른미래당이라는 상대적 작은
1: 그렇죠.
0: 당에서 네. 손학규 대표님 퇴진하시라고 앞장서서 싸우던 게 저랑 하태경 예.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손 대표님 식사도 모시고 합니다만은 그때는 세게 싸웠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때도 비슷하게 무너졌어요. 그 하태경 의원이 막 하다가 뭐 말 좀 잘못해가지고 노인 비하로 찍히고 뭐 이래가지고
1: 예.
0: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 대안과 미래라는

0: 조직이 장동현 대표랑 투쟁을 하다가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1: 예. 그러면 낸 28년 총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0: 황교안식으로 갈 겁니다. 예, 약간 황교안 대표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그때 별 대안도 없이 그냥 어영부영 가다가 이제 총선 지휘까지 예. 하시고 본인도 떨어지고 이제 사실 당은 대패하고 그다음 본인은 부정선거로 가시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장동현 대표도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뭐 총선 때까지 개혁신당이 합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0: 쉽지 않죠.
2: 아니 예. 근데 그거보다도 근데 황교안 대표랑 비교를 하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황교안 대표는 임기가 총선 때까지였었고 예. 장동현 대표는 임기가 아무리 길어봐야 내년 8월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선거를 해서 다시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연임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황교안의 시나리오로 가기는 어렵죠.
1: 지금 연임을 노리는 건 뭐 그렇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전제로 그냥 말씀드리는
2: 겁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면 김재섭 의원님도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넘어가면 서울시장 나옵니까?
2: 누가요?
1: 김재섭 의원 혹시 서울시장이 열리면.
0: 서울시장 선거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2: 아니 네.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지 않을 건데 무슨 말씀이에요?
0: 그냥 갑자기 어떻게 오세훈 시장 직계에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까?
3: 갑자기 물어보면 혹시 대답할 줄도 알고 갑자기 물어봤는데 역시 아, 물론 이제 늘 긴장 상태군요.
2: 4년 뒤 선거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뭐 중간에 있는 선거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4: 정치인이 4년 뒤 고민한다는 것은 내년도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2: 전혀 아닙니다.
4: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킨 거네.
1: 4년 뒤로 내다보시는 분이 뭐 내년을 못 내다보겠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2: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제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희망회로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 알겠습니다. 네.
2: 안 된다.
0: 제가 알겠습니다. 저만의 음모론을 추측하자면요. 민주당이 만약에 장동영 대표의 그런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재판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나오고 나면은 한 가지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정당해산 심판 맨날 말로만 했던 거 예. 던질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강경파가 또 국민의힘에 득세하게 되고
1: 예.
0: 그러면 장동영 대표 노선이 또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거 옆에서 장작 던져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청구는 저희가 이미 해놨습니다.
0: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5: 민주당이 결단만 하면 됩니다.
0: 저는 이건 한마디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자꾸 그만두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저는 뭐 정책적으로 법률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퇴하고 싶으실까 아니면은 다가오는 이 조국당도 던지고 민주당도 던질 수 있는 장작인 이런 거 정당해산 청구 심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권자가 돼야 되는
5: 예.
0: 거거든요.
5: 맞습니다.
0: 이건 사실 인용될 가능성 굉장히 낮은데 그거 맡아서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정성호 장관 이미지랑 맞지 않는 오명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그만두고 싶으신 건가? 저는 그런 저만의 음모론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4: 이런 건 좀 잘못된 분석이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외부 변수, 내부 변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외생 변수로서 지금 얘기하는 정당 해산 심판 이런 경우는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당원 주권 얘기하고 당원들에 대한 강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건 뭐냐면 28년 총선을 위해서 내년 당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건요. 그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김재섭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조직적 가동이 들어갔다. 메커니즘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예, 네. 잠시만요.
4: 그거를 그러면
1: 이 얘기는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듣고
4: 이 정도로
1: 다른 말씀을
4: 그
1: 들어야
2: 되죠. 반박을 네. 좀 해야 되니까.
4: 아, 메커니즘이 이미 작동하고
1: 20초,
4: 있다.
1: 예, 2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2: 그거는 근데 모든 당원들이 장동영을 찍는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우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 전제는 일단 틀린 전제를 깔고 가셔서 예. 제가 그건 좀 바로 잡습니다.
1: 당원 구조가
4: 왜 그러냐면 장동영 대표를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은 장동영 대표가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대체제가 지금 없다는 것이
0: 이준석 예. 의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준석 의원이요?
3: 예. 어. 아니 전 너무 쉬는데
1: 이준석으로 잘못 들었어요. 이준석
4: 이게 대체제가 있어야 가능한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대체제가 없다라는 없다. 것이 가장 큰
1: 그럼 제가 이때 거예요. 이분이 이때 예. 꼭 얘기를 하셔야 될 분이 있어요. 예. 저희 광고주 얘기 듣고
2: 그렇겠습니다. 아, 네. 말씀 들어보죠.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7: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0: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예, 광고주님의 얘기도 들었고 광고에게 잘 됐겠다는 김재수 의원님 혹시 광고 기억납니까?
7: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기억나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6: 고용노동부. 네.
7: 아, 네. 그랬군요.
6: 알지만 말하지 않겠다. 아, 네네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네 번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신 박성준 의원님 말씀을 좀 뒤에 듣고요. 누가 잘했는지 쭉 TV 토론 또 지금까지의 캠페인 과정 누가 잘했는지 먼저 서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의 신당에.
8: 그 내부 토론이 너무 막 싸워가지고 진지하게 계속 지켜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예. 그래도 좀 쇼츠를 좀 보면은 세 분 후보가 다 자신의 어떤 지지 영역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소구력 있는 논리들은 점점 좀 잘 개발이 돼서 예. 들어보면 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는 토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예, 김재수 의원님.
7: 약간 강 건넌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말하자면 링에서 이제 글러브 끼고 싸우던 게 보통 민주당의 전당대회인데 누군가 이제 연장을 쓰기 시작했다. 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6: 아, 그래요?
7: 네, 그런 느낌 들죠. 왜냐하면 뭐 이미 뭐 고소고발 건들 막 하기 시작했고 어제 보니까 그 불법 전화방 운영 예. 문제까지 이제 지적을 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이제 형사 고소고발, 그러니까 원래 타당끼리 하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했던 형사고발이 이제 당 대표 후보 측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미 강을 건넜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 예.
7: 민주당 내에서도 아, 자기 이런 전당대회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느껴져요. 그 민주당 국민의힘이 100년의 적이라면, 자, 민주당 내 개파 갈등 천년의 적, 서로가 천년의 적이어서
6: 예.
7: 훨씬 더 세게 갈 것 같고, 이게 공교롭게 민주당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10년 단위로 뭔가 이 거대한 갈등이 분출되긴 하거든요. 올해가 이제 2026년이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6년에
6: 예.
7: 국민의당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분열이 되면서 민주당의 그래도 의석수가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6: 다시 뭐 친박 비박 갈등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7: 국민의힘 이제 말고 민주당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 10년 단위로 민주당의 분열이 세게 일어나는데 2016년에 국민의당이라는 존재 더 돌아가서 한 2006년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열린우리당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라는 거는 실제로 거대한 분당이 일어날 정도의 그 갈등이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2026년이 바로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출한 해고 아니나 다를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대표 간에 정말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예. 무시무시한 전당대회가 됐다. 이거는 강을 건넌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는 좀 관전 재미 좀 있다.
6: 관전 재미 있다. 그러니까
9: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의 갈등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석 의원이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장동혁 한동훈 갈등이다. 이 두 분 뭐 정치한 지 각각 한 6년 됐나요? 3년 됐나요?
6: 예.
9: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이 운동권 계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20년이 넘은 뭐 30년 가까이 된 정치 구력을 가진 김민석
6: 예.
9: 총리와 그리고 그 못지않은 정청래 대표 이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송영길 대표도 그 안에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고요.
6: 예.
9: 이분들은 셋은 도합 정치하신 이력이 8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쌓인 일들이 진짜 많구나. 정말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분이 저한테 말로는 과거에 서울대 연고대 중심의 그 엘리트 운동권과
6: 예.
9: 정청래 의원과 좀 다른 계열이 얼마나 서로를 싫어했는지는 보수 쪽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다.
6: 예.
9: 그런데 그게

0: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오히려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원이 더 쌓였을 수도 있다.
0: 아까 말했듯이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각자 정치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들 대표하고 있는 거고
1: 금방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0: 저기 지금 최고위원들 정치한 연수 도합 20년 안 될걸요? 되나?
2: 안 될 것 같은데.

0: 정권투쟁의 핵심이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력들의 완전 치열한 각축전과 싸움의 결정체가 전당대회고 당대표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당대표는 다음에 누구냐?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 세력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보면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을 하지만
1: 예.
0: 정당대회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리가 또 돼요. 민주당이 역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노선 투쟁과 권력 투쟁으로 가면은 당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과 업적으로 차기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당정청 원팀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나 다 외치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일을 해서 업적을 만들어서 차기 총선에 그 결과로 우리가 입증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드로 전환한다고 봐요.
2: 그러니까 제가 네. 잠깐 뭐 일이 그 잘하시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평가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게 이번 갈등이 이제 심상치가 않은 이유가 과거에는 개파 갈등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 이런 뭐 그 투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중재하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1: 예.
2: 과거에. 근데 지금은 이해찬의 존재가 이제 사라지고 유시민 씨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개파 갈등이 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중재하는 말 그대로 대장 같은 분들이 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장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 대장을 차지기 위한 피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갈등을 그 이게 봉합이 되기 어려운 갈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3: 아까 박 의원님이 그 결국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면은 다들 또 이제 또 정렬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철칙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확실해진 왕수박들은 무조건 쳐낸다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민당에.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로 도드라졌던 왕수박들은 다 정리되는 건가요?
0: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3: 아니 그냥 냉정하게 총선 다 잘랐잖아요.
4: 수박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누가 수박이냐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준석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3: 그러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그분들 뭐 찍어내기 제가 찍기는 그렇지만은 네. 지난 총선 때 다 잘랐잖아요. 그 왕수박들.
4: 비박 네, 비명 행사 말씀하신 거고 또
5: 이 격렬함의 본질이 그 부분이죠 사실은.
3: 그러니까
5: 이 격렬한 본질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누가 될지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되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뭐 또 그 사람의 선택이었는데
1: 예.
5: 지난번 경험을 봤을 때 역시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그래도 좀 압도적인 저 국민적 지지가 어느 한 대표한테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5: 이번 경우를 보면은 우리 박 의원님은 그래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또 지나고 나면은 다 통합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뭐 심하게는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권력 투쟁의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집권 이후에 권력을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1: 예.
5: 권력을 뭐 많이 잡아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진영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지금 가장 정점에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부추기는 것이 지난번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 과정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것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불식할 수 있느냐 저 선거 전대가 끝나자마자 이런 게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1: 예.
0: 저는 이제 정권의 주기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정권이 이제 집권기에서 이제 안정기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안정기가 2년차 3년차잖아요. 그 안정기를 통해서 만약에 당정청 원팀이라든가 당 지도부가 분열적 양상으로 가서 이 예를 들어 전당대회 같은 모습으로 당의 리더십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8년 총선 필패 카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당대표는 저는 먼저 당대표 됐을 때 통합형의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여줬던 민당이 당정청 원팀을 통해서 야 실제 일을 하는구나 그것이 업적으로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건데 만약에 당이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지금과 같이 전당대회와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된 양상으로 보인다고 하면은 아니 국민의 지지가 이어지겠어요? 저는 그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 때문에 저는 이미 당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모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2: 네,
0: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거지. 안 그랬을 경우에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3: 저는 당연히 당선된 당대표에게는 네. 그런 유인이 있고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 판은 대통령이 대리전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저주성 발언을 한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성정으로 봤을 때

0: 대통령이 품으실 건가의 문제이거든요. 저도 저희도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제가 대표하다가 쫓겨나고 이럴 때 보면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우리가 예. 알만한 그 윤핵관들 저한테 와가지고 아, 이 대표 지금까지 수고했어. 어 지금까지 대통령이 당신 좀 그렇게 안 좋게 봤지만은 이제 두 개 선거 이겼는데 누가 당신을 건드리겠어. 자 우리 이제 다시 잘해보자 해서 우리 술파티까지 했어요. 예. 우리 뭐 연어 먹진 않았지만은 술파티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가가지고 야 저놈 살려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난리 난 거거든요. 어. 결국은 이 전당대 이후에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당의 중진이라면은 당연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 모드 가려고 할 텐데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야 그런데 그때 내 지지율 떨어진다고 저주했던 사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은 하면서 바로 모두 전환할 수 있죠 오히려.
1: 그거에 플러스
2: 대통령이 품을 수가 없다.
3: 그 플러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1: 박 의원님께서
4: 아니, 분열을 하려고 그래. 아니 왜 그걸 바라고 그래. 아니, 아니,
1: 객관적인 평가를 오늘은 객관적인 평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제 탕평 인사 할 거다, 통합 인사 할 거다 하는데 그거 굳이 당대표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최고위원회 그 어차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명 친청이라고 하는데 최고위원 아마 이제 수석 최고위원회 이런 분들 중에서는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이 분명히 들어갔기 때문에 예. 굳이 통합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최고위 자체가 명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의 그 어떤 조합으로 잘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뭐 새삼 통합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대리전 그리고 뭐 저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가 위시하는 어떤 그 세력들의 대리전 이렇게 갈등 양상이 돼 있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그 대표 말고도 최고위원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위원 딱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저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때 보면 뭐 봉숭아학당이니 뭐 이런 얘기 새누리당 때죠. 봉숭아학당 이런 얘기 나온 게 이게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제 개파 대리전처럼 한 명 한 명 있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저주성 발언을 막 퍼부었던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가령 뭐 김민석 저 뭐 총리가 당대표가 됐다? 이거 그냥 보는 사람이 다 꿀잼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3자가 보면.
2: 일단 지금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 최민희 의원과 서미아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각자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갈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봉숭아학당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2024년 총선 할 때 윤석열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 총선 승리했다. 제일 1등 공신인 이준석 당시 대표를 쳐내더라고요. 축출시키더라고요. 예. 제명시키더라고요. 아 이거는 필패다. 그래서 2024년 제가 가장 어려운 서울 중구 성동구를 아니에요. 아 이거 예.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미터였거든요.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들 뭐 최민희 의원도 얘기하고 친청계의 뭐 의원들 얘기하는데 지도부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두 전환이 돼요. 우리 당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달라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28년 총선을 위해서 이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미 DNA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모두 전환 된다고
0: 제가 봅니다. 대표할 때 가장 아찔했던 게 아침 예. 회의드 갔는데 예. 최고위원이 이제 배현진, 조수진, 김재원 이렇게 계셨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제 따라 하시잖아요 보면은 예. 와 뒤에 무슨 말 할지 맨날 조마조마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게 앞에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2: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0: 그리고 마무리 투수가 이제 저랑 가까웠던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었거든요. 네. 용태야 제발 마무리 좀.
6: 맞아 그때 아슬아슬했어요.
0: 와, 진짜 그거는 상상이 안 가는 당대표의 네. 그 아침의 고용입니다.
2: 근데 아까 현진 의원과 이렇게
6: 예, 그 장면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의 네. 역할 또는 뭐 태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상당히 관건적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기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상당히 크게 승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무기승천이었죠. 뭐 모든 게 원래 스타일도 그런 사람인데다가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약간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입니다. 예. 최근에 어떤 상황들 또 정책적 어려움들 그리고 진영 내부가 지금 분열돼서 힘이 약화됐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모두 전환을 좀 하실 거냐 이게 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2: 모두
6: 듭니다.
2: 모두 전환 얘기하신 거는 지금 모두는 어쨌든 약간 그런 쪽이다.
6: 그동안은 사실은 굉장한 그립감으로 이렇게 예. 끌어가시려고 했던 건데 물론 뭐 여전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뭐 방식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당정 체제라든지 예. 전반적인 정치 과정에 있어서 좀 모두 전환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대통령이 최근에 야당의 국회 부의장들이랑 골프 치셨다 이 기사는 사실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2: 예. 예.
0: 사실 야당이랑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게

0: 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였는데
1: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 말씀이시죠?
0: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여당 내 소통을 앞으로 비슷하게 이끌어가실 수 있다면은 좀 이제 전국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후반기란 말을 쓰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1: 뭔가
0: 예 이재명 정부에 한번 모두 전환은 필요하다. 저는 확실히 그런 생각합니다.
1: 지금 네 분이 사실은 지금 뭐 지금은 사실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최종 격정이 되는데 누가 될 것 같은지. 일단 거리가 가장 멀어 보이는 김재수 의원님 의견부터 짧게 단답형으로 관심 없으면 그냥 관심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2: 뭐 그 이제 여론조사 저는 큰 관심은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각축전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습니까? 뭐 네, 그 양강이잖아요.
1: 이제 시간이 없어요. 누군지 빨리 얘기해주세요.
2: 모르겠습니다. 뭐 막판 정청래 모르겠네.
1: 막판 정청래. 예.
0: 저는 누가 될 것이냐보다 예. 저는 저랑 제일 항상 마음이 잘 맞고 친했던 송영길 대표가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가장 안전한 답으로 가신 것 같고 예. 서영진 의원님.
3: 뭐 이번 주 호남 결과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 선호 투표제가 결국은 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선거 투표 결과. 예.
4: 뭐 호남에서 바로미터가 나오겠고요. 그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예. 전체적인 우세의 점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론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세 분 다 말씀을 아끼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만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0: 전 선명하게 송영길 대표를 응원한다고 말했잖아요.
1: 아, 송영길 대표. 아, 예, 예, 예.
4: 개인적으로 친해요 두 분이.
1: 원래 사실 이준석 당대표 때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였어요. 그래서 여야 당대표 회담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러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빅포 토론 사실 크림벨트 얘기도 하려는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부동산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셔야 됩니다.
1: 예, 5초. 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 조국혁신당 성황진 의원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네, 오늘 준비한 박성태의 뉴스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7: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7: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7: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7: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7: 함께
6: 새롭게
7: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8: 꿈꾸자. 경기도에서.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2: 폭염주의보.
13: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2: 폭염경보.
13: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2: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13: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12: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14: 날씨와 생활입니다. 갈수록 남부지방의 가뭄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오늘부터 당분간은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태풍 차놈이 남기고 간 비구름들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 동해안에 최대 50, 경남에 5에서 30mm 안팎으로 가뭄에 가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잠시나마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각각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다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한낮 기온 34도, 서울 청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시선이 자꾸만 하늘로 향하는 요즘입니다. 8월 하늘의 주인공은 단연 구름이죠. 워낙에 수증기가 풍부한 계절이어서 탐스러운 뭉게구름이 자주 생겨나고요. 상층의 제트 기류를 만나면서 구름은 마치 영화 프레임처럼 속도감 있게 휙휙 바뀌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겠죠. 여름, 구름, 흐름, 바쁨.

0: 솜사탕 같기도 하고 카푸치노 거품 같기도 하고 목화솜 이불 혹은 뭐 순두부 같기도 한 이 구름들은 3초만 바라봐도 어느새 모양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의 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만 선물처럼 펼쳐지는 찰나의 풍경인 건데요.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기분이 두둥실 뜨고 웬만한 일은 다 용서가 될 것 같은 이 뭉글뭉글한 감각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기로 하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입주 139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1: 책책!

灼灼寒黑色。